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섞여 있는 요즘 날씨, 연휴 뒤 첫 출근 힘드시죠? 어떠세요? 5690님, 제가 어제 딱 그랬어요. 더위를 많이 타서 반팔 입었는데 모두 긴팔을 입었더라고요. 머쓱해서 팔을 감싸 안아 봤네요. 근데 팔뚝이 통실통실. 7287님, 여긴 여수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수에서 서울에 놀러 갔다 왔는데 저녁에 갔는데 청계천 너무 좋던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청계천을 두고 왜 여수 밤바다에 오냐고 친구랑 그런 농담도 했어요. 상대는 연휴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모처럼 뭐 저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는데 한 4시간, 오는데 2시간 반. 짧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석 때 또 움직여본 게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은. 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분께는 올리브 오일 깜짝 선물로 드릴게요. 자, 지금 아침 가족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 네,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부담 없이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되는 분들께 올리브 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아침 1, 2부는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8: 잘 부탁드립니다.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예. 최희원님이 신청하신 보통 어스 3 버전의 트럼펫 멜로디로 들었는데 오늘은 맨하탄 트랜스퍼 버전의 칸탈루프 플립 아웃이라는 곡이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저는 빠밥 정도 따라할 수 있다고. 5316님도. 아, 뒤로 갈수록 진짜 박자 쪼개면서 와, 뭐 악기 필요 없네요. 진짜. 네. 황정현님도 신나서 내적 들썩거림으로 박자를 맞추고 계셨다고. 네. 자,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 네, 얘기를 들려주세요 했는데 한라산 등반을 갔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왔. 맞아, 비 왔다 진짜. 맞아, 국지적으로 막 엄청 쏟아지다가 진달래 대피소에서 입산 통제가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고, 그러면 등반을 못 하셨구나. 막 입산 통제니까 다음에 또 오라는 하늘의 뜻이겠죠? 라고 6819님. 네, 그렇게 마음 넓게 그저 조금 더 색동 옷을 갈아입으면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걸로. 4788님은 저는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어딜 가든 막히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 봤어요. 예,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도 그렇게 가는 데마다 막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출전하는 경기가 이렇게 많았나요? 금메달을 따도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또 다른 경기.

경기장으로 넘어가서 좀 먹쓱하기까지 했어요.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특히 여자 농구요. 야, 진짜 대단했죠. 네. 어제 야구도 그랬고, 네. 뭐, 아, 근데 우상혁 선수, 아, 좀 아쉬웠지만, 네. 아무튼, 아시안게임 3연속 메달 축하드립니다. 다 봤냐고요, 저? 아니, 저기, 뉴스 보면 다 해줘요. 올 봄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었습니다. 연휴 복잡하다는 이유로 며칠 전에 미리 아버지 뵙고 왔고요. 막상 추석 당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아빠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설에는 차가 밀려도 당일날 가서 뵈야겠어요. 6667님. 근데 꼭 뭐 아버님 여유 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6667님까지 소개해주신 분들께 모두 올리브 오일 소소하지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엔 라라랜드 OST에서 듣습니다. Another Day of Sun.

네, 들으신 곡 5335님이 신청하신 Take That의 The Flood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체중계 올라가기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갑자기 뭐 한 2, 3kg 늘었다고 그게 전부 체지방이 된 거 아니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14일이라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명절 음식처럼 탄수화물과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붙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 무게까지 더해져서 체중이 좀 확 늘 수 있는데 이거 무리하게 굶기보다는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요. 밥이나 빵, 떡 이런 거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휴 뒤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평소 식사와 활동량을 되찾으면서 천천히 평소 생활로 돌아가야겠죠. 혹시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 일본 정부가 서울과 뉴욕, 도쿄 등 6개 도시의 통신 요금을 비교를 했는데 LTE 20GB 요금제는 서울이 6만 원 정도로 가장 비쌌대요. 도쿄의 한 2배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50GB 요금제도 서울이 제일 비쌌고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통신사와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인 만큼 실제로 내는 평균 통신비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데 지금 수준의 요금 측정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수준에 맞게 통신 요금을 좀 낮추는 것을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최대한 나한테 맞는 요금제를 찾아서 가계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겠죠. 명절에 혹시 좋은 위스키 선물

받으신 아침 가족들 계시면 글쎄 보통 위스키는 도수도 높고 좋은 술일수록 조금씩 마시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렇게 보관해라 저렇게 보관해라

테이프를 단단히 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잘 보관했다가 정말 기념해야 될 날, 또 뭐 크리스마스 같은 날 특별하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 이 위스키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짙은 색과 깊은 향을 가진 술이 아니었대요. 증류한 위스키를 일정 기간 나무로 만든 통 속에서 숙성을 시키면서 색과 향과 풍미가 더해지는데, 이때 위스키 숙성에 사용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유럽 참나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힌트송 물론 있죠. 롤러코스터라는 노래고요. 노래하는 사람이 샘 오크입니다.

네, 샘 옥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오크나무, 오크 다 정답으로 할게요. 옛날에 타이어 옐로우 리본 온 디 올드 오크 트리 노래도 있죠. 위스키를 두고 마신다고요? 6321님, 우리 집은 한 병 까면 홀랑 다 마시고 취해서 제일 비싼 걸 제일 나중에 까서 맛도 모르고 먹는다는 거. 사실 저도 아까 뜨끔했어요. 두구누구 마신다? 차라리 비싼 걸수록 처음에 먹는가. 이번 추석에 50만원짜리를 제가 말렸는데요, 홀랑 마셔버렸어요. 야, 50만원짜리면은, 와, 그 저기 파란 거? 그런 건가 보다. 네, 꽤 비싼 거죠.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 되셨고요. 6321님, 위스키 뚜껑 한번 따면 알코올 날아갈까 봐 다 마셨어요. 이제 남기는 미덕을 가져야겠네요. 제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미덕은 얼어 죽을 미더덕 먹다 입천장 까지는 소리하고 있네. 와, 어머니 라임이, 와, 라임이 장난 아니신데요? 미더덕 먹다 입천장 까지는. 5966님의, 네. 제 별명이 오크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오크라고? 이거는 뭐 부부애가 너무 넘치는 거죠. 이런 표현. 54252님. 집에 보관하고 있는 로얄 저기 30년산. 제가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 못 먹는데 수유까지 하면은 언제쯤에나 먹을까요? 아직 임신이 아니신 거면은 뭐 한 잔 정도 괜찮지 않나요? 네, 착상되기 전인데. 아, 뭐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3773님. 네. 그리고 와, 5555번님, 그리고 이명님께 스킨케어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도 달이 참 휘영청. 네, 당일날 추석 당일날 못 보신 분들 어제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베란다 쪽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떠 있어가지고 한참을 봤네요. 자, 이순옥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입니다. 스트로베리 문.

0: 93년생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찰리 빈 웍스. 찰리 빈이 일한다. 노래 재밌네요. 7287 그리고 1480님이 신청하셨던 우리 사랑은 이란 노래였어요. 저는 오늘 강릉으로 여행 갑니다. 월요일부터 여행이라 좀 어색하지만 사람이 가장 붐비지 않는 월요일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혼자 가요. 1박 2일이지만 응원해 주세요.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으셨네요. 오늘 강릉까지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잘 다녀오세요. 7287님. 한희수님. 찰리 빈 웍스 노래 얼마 전에 듣고 너무 좋아서 바로 저장했었는데 와이윤에 언제 한번 신청할까 했는데 오늘 뚝 나오네요 라고. 야, 그렇다니까. 좋은 노래들 이렇게. 이현아님도 저의 최애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곡 들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까 임신 준비 때문에 위스키 못 마신다고 한 분, 지금입니다. 지금 드세요. 아기 10개월, 저 지금까지 1년 반째 위스키 근처에도 못 마시는데 강제 알코올 금단 생활자의 간절한 부탁이니 아기 생기기 전에 제발, 제발 드세요. 제 말이. 아기가 생기려면 무드도 좀 생겨야 되고, 그죠? 3710님.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미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케이크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흐르는 전주 오혁의 목소리로 소녀 흐르고 있고요. 안정숙님의 신청곡이거든요. 이 노래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0: 10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종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종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이제 뭐 연휴도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곡 어떤 곡이 있을까 하다가 딱 떠오른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 솔로 활동으로 이미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이모젠 힙이라는 여성 뮤지션이 딱 한 장의 앨범에 몸을 담았던 프로젝트죠. 플로우라는 팀이 있어요. 가이 시그월스라고 하는 프로듀서와 함께 진짜 스튜디오 앨범 딱 한 장을 2002년에 발표했는데 거를 타선이 없이 저는 당시에 21세기의 팝음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이제 막 오디오 편집이 막 하나의 어떤 그 음악적인 그 스타일을 만드는 장치로 막 사용이 되던 뭐 샘플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특히나 어쿠스틱 기타 소리인데 막 중간에 면도칼로 자르듯이 턱턱 끊어지고 네, 지금까지 없었던 느낌의 그런 장치들이 좀 더 그걸 미래형 음악으로 느끼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플로우의 노래 중에서 Must Be Dreaming이라는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플로우의 Must Be Dreaming.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은영님은 항상 세트리스트에 빠진 적이 없대요. 플로우. 반갑습니다. 9272님, 추석 때 너무 먹어서 그런지 자꾸 입맛이 돌아서 미치겠어요. 추천곡 들어봐야지 이러고 생각했는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또 입에 뭘 집어넣고 있네요. 방금 밥 먹고 돌아섰는데. 뭐 드셨어요? 전? 사실 먹다 보면 입맛이 살죠.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드실 여유 있으면 오늘 날씨 괜찮으면 동네 한 바퀴 걷고 오면 되죠 뭐. 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헤르즈하보해, 브라움스암머의자와 함께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

0: 없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1: 1일 1짬뽕 오케이?

장연홍님의 신청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함께 들었습니다. 10시 14분이 조금 넘었고요. 아까 추석 지나고 입이 터져갖고 막 뭐 드신다고 제가 뭐 드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4522님 선물로 들어온 육아 먹어요. 7781님 샤인 머스켓 먹어요. 7461님 갓 나온 식빵 한 봉지 사왔거든요. 그거 뜯어 먹고 있어요. 저는 셋 중에 갓 나온 식빵 따끈한가요? 안 썬 거 식빵 썰지 않은 거 가운데 구멍 파먹기 어렸을 때 그래도 혼났는데 아 그리고 연휴 동안 병원 다녀오신 분도 꽤 되세요. 추석 전날부터 배가 아팠는데 아기들 때문에 참다가 아이고 토요일날 결국 응급실에 다녀오셨다는 9028님 괜찮으세요? 신랑 생일이라 미안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3-4일 정도 입원하라는데 아기들 때문에 하루 만에 퇴원하고 집에서 약 먹는 중입니다. 아유 집에 계시더라도 아무튼 잘 쉬셔야 되는데 예 빨리 쾌차하시기를 응원드리고 1101님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석을 보내셨대요. 일단 눈물 한번 닦고요. 추석 전날 밤 9시가 넘어서 남편이 배가 먹고 싶대서 배를 깎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악 달려가 보니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옆쪽이 베었더라고요. 깊게 베었는지 피가 엄청 났는데 밤새 아파가지고 끙끙. 추석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신경을 건드렸을 거라고 수술 당첨. 그래서 추석날 수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 쓰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깎아줄걸. 내 탓을 하게 되네요. 하긴 배가 커가지고 깎다가 다치는 경우들 예 저도 왼손 여기에 평생 갖고 가는 뼈를 봤잖아요. 이게 아 아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피부가 얇으니까 죄송해요. 혹시 뭐 징그럽게 아무튼 아휴 신경 안 다치셨길 그리고 손 쓰는 직업이신데 빨리 쾌차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이어서 이태림님이 제가 잠들 때마다 누구네 집 서재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데 제목을 보고 선택했더니 상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반가우셨어요?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예 기억납니다. 그걸 읽으시다가 내일의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하신 이태림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립니다.

선우정아 도망가자. 강복희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음식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오이 따고 있어요. 빨간 날에도 오이는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얼른 오이 얼른 다 따고 친정으로 도망가서 쉬려고요. 지금쯤 친정 가고 계신 길인가요? 그러면 8865님 장거리 전 차 점검 맡기고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 때 아이랑 단둘이 부산 출발하고 용인 찍고 대전에 가신다고요? 그 보니까 대충 코스가 나오는데 예, 용인은 놀이동산 갔다가 빵집 갔다 오시는 거죠? 자, 운전 조심하시고 시간이 10시 27분 50초로 향해 가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잠시 후 광고를 듣고 와야 하는데 노래 듣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0: 목포의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합창단 피아노 반주 봉사자입니다. 벌써 20년째 해오고 있네요.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께 배운 삶의 지혜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공적인 자리엔 늘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입니다. 연습이지만 할머니들은 스커트에 곱게 단장을 하고 오시고 할아버지들은 베레모에 구두를 그야말로 쫙 빼입고 오십니다. 옷차림에서 이미 소중한 시간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기쁜 순간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 어르신들은 서로의 생일, 자녀의 결혼 등도 열심히 챙기지만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함께 해결해 가신답니다. 그 모습이 늘 뭉클해요. 또 인생의 깨달음이 얻게 될지 이번 주 연습도 몹시 기다려집니다. 자, 먼저 반주 봉사를 20년째 하고 계신다. 우리 목현정님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내고요. 자,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어려운 순간 함께 연대해야 한다. 저 또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실버 합창단 어떤 노래 연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멀리서나마 단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9월 28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그러고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이들의 콘서트를 본 지가 정확히 25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왜 이렇게 생생하지? 거기서 Eye of the Child인가? 그 노래 듣다 울었었거든요. 라이브로.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지? 라고. 6561님, 가끔 성당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데 어르신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양복 입고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은 학교 좋아서 오시고 막 아침에 어서 학교 가야겠다 이러실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교장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아빠 학교 되게 가기 싫어해요. 막 선생님들은 진짜 막 좋아서 온 줄 알았죠. 0141님 반주 봉사 진짜 어려운데 지휘자 바뀔 때마다 스타일도 달라지고 저희 엄마 음악쌤인데 맨날 지휘자쌤이랑 싸워요. 안 바뀌는 데도 있죠. 예. 아, 서로의 정말 이거야말로 음악적인 어떤 취향과 예, 그런 것 때문에 음악은 평화로워야 되는데. 4689님은 벼르고 별렀던 오디세이를 4DX관에서 보고 드디어 맷 데이먼이 집에 돌아오는 걸 봤어요. 야, 4DX면은 막 진짜 어지러우셨을 수도. 네.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막 진짜 막 아우 물 튀고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북한산 이틀 연산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뿌듯합니다 하고 사진을. 야, 진짜 여기서 북한산 보이거든요. 저희 옥상 가면은 멀리로. 근데 진짜 날씨가 끝내주는 날 찍으셨네요. 이게 참, 야, 뭐 파노라마 뷰

근데 위쪽이 북한산이 이제 돌 바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 북한산이구나. 자, 아산에 살고 계신 6197님은 인천 간 김에 야구장표 구매 성공해서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하필 우천 취소가 된 거예요. 아이가 야구장 못 간다고 울고불고 우천 취소라고 설명을 해줘도 우천 취소가 뭔데? 보니까 어제 야구도 비 계속 맞으면서 하던데 비가 좀 시게 와가지고 예. 추석 연휴 때 모태솔로 아들이 여친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으면 부담스러울까봐 밖에서 돈가스를 사줬는데 돈가스는 또 너무 가볍나 싶기도 하고 메뉴 하나 정하는데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 여친을 보신 얘기는 마음에 안 들으셨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건지 김남미님. 그래도 뭐 아들의 첫 여자친구인데 축하해 주세요. 자, 올리브오일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요. A Great Big World의 곡입니다. 영거.

멋지네요. 2020년에 데뷔한 R&B 싱어송라이터 미티 스토피 드라이버라는 노래였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윤상 라디오 듣고 있어 해서 저도 틀었어요. 승미야 들려? 아침에 깜짝 이벤트가 되길. 네, 최미연 씨의 문자인데 네, 승미님 두 분이 예 감사합니다. 여긴 오늘 아침이고요. 저는 윤상입니다. 우연히 손톱을 봤더니 미세하게 세로줄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맨들맨들했는데 나 어디 안 좋은가 해서 찾아보니까 노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지간하면 노화 증상이네. 김명희님. 세로줄이요? 저는 가로줄이 많은데 손톱에 세로... 포항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하신 9608님 42에 찾아온 둘째가 이번 추석 돌을 맞았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장사하면서 힘들어서 돌잔치 안 하려다가 식구들이 아쉽다고 셀프 돌잔치 하라고 해서 그냥 식당 잡아서 돌잔치 할걸 그랬나?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우 힘들어 하셨단 얘긴지 아, 할 걸 했네요. 아 그냥 식당, 그러니까 셀프로 하셨는데 그냥 식당에서 할 걸이란 제가 이래서 지문 읽다가 국어 시간에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2063님 추석 연휴 때 강화에 가서 꽃게찜이랑 탕 먹고 왔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고 싱싱한 꽃게 맛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차가 밀려서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꽃게는 뭐고 다시는 안 온대요. 같은 식당 갔나? 저도 꽃게탕 먹었는데 가서 아 요새 철이구나 어쩐지 저는 뭐 저희 어머니가 해준 꽃게탕이 더 맛있다 그러다가 얘가 더 팔팔 끓어가지고 나중에 우러나니까 괜찮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네 근데 강화가 거기가 다 차선이 거의 1차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좀 많이 막히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죠. 예. 친구 승미 씨한테 듣고 있니? 했던 최미연 씨 사연에 어머머 내 친구 최미연이에요? 미연아 나도 오늘 듣고 있어. 다음 주에 봐. 라고 김수희님 저희가 사실은 저기 문자 게시판은 서로 호명하지 말자고 공지까지 띄워놓고서 네, 이런 경우는 지금 네 몰라요. 수영 작가님 알아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용인에서 내려와 여수에 햄버거 샵을 오픈하신 1239님 아직 1년이 안 돼서 추석인데도 집에 못 갔어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는데 장사라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 1년 안 되셨으니까 입소문이 좀 더 나시기를 네. 저희가 올리브오일 네 소소하지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4788-4080-5408-0155 이지영 김현순, 0238님 등등 자, 오랜만에 아니 연휴 끝에 출근하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퇴사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네 소연의 목소리로 퇴사할게요.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노래로만 자, 월요일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삶을 내려놓고 연기라는 낯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아, 내가 연기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제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내가 꿈꿔온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0: 밝혀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명절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린 또 이렇게 다시 뭉쳤습니다.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One fine day. 좋은 날인 것 같은 오늘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음이 녹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좀 사회성이 짙은 노래를 만든 스팅의 One Fine Day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예, 이문세입니다. 스팅은 뭐 가수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환경운동가이기도 해요. 9월 말인데도 아침은 아주 쌀쌀한데 해 뜨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낮이 되면은 아주 또 무덥죠. 예, 따뜻해서 뭐 활동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일종의 환경의 변화 아닌가 싶어요. 좋은 날인 것 같지만 또 지구는 좀 아파하고 누군가 웃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디선가 힘든 사람이 있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메달에 그냥 예, 귀국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야구가 또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이 구기 종목이 유난히 이번에 강세예요.
1: 농구도
0: 땄지. 그리고 핸드볼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본하고 결승해서 다 거머쥔 금메달 소식이요. 여간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축구만 따면 구기 종목은 거의 석권하는 건데. 그렇죠? 이야, 구기 종목. 유난히 강한 대한민국 아시안 게임.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아침 어떠십니까? 뭐 명절 후유증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명절을 다 지내고 계속 늦잠 자. 뭐 이런 것도 후유증의 하나일 거예요. 자기 루틴이 있었는데 그 명절 때마다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지냈던 뭐 그런 그렇잖아요. 예, 연휴니까. 그래서 생긴 어떤 일종의 후유증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명절 지난 후에 지갑이 아주 홀쭉해지신 분들 이제 채워넣으려면 서서히 또 다시 열심히 우리 또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일하셔야죠. 그렇죠? 후유증도 함께하고요. 에너지 뭐 지난 명절 동안에 에너지 진짜 많이 채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힘찬 그런 월요일도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음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음악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기는 MBC FM4U고요.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 아우터 올데이 프레쉬 노미법인 폐 아크메르 동탄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배우 김고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도깨비에 나왔었던 그 배우 김고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패티김 여사의 원곡에 많은 그 가수들이 또 많은 출연진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곡가 겸 음악감독인 정재일 씨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김고은 씨와 함께 했는데, 김고은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꾸미거나 열창하지 않고 그냥 독백하듯이 부르면 참 좋을 거라고 해서 이 노래를 TV 프로그램에서 그 스튜디오가 아닌 옛날 그 서울역 건물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감 같은 게 아주 풍부한 그런 음향으로 감상을 하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명절이 남기고 간 후유증 뭐가 있을까? 이수미 씨. 명절 후유증 살찜입니다. 살찜. 너무 행복해서 얼굴이 완전 보름달 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보름달 제 기가 막히게 떴는데, 정작 추석 당일에는 비가 오고 뭐 그러는 바람에 흐려서 우리가 달을 볼 수 없었지만, 어제는 정말 너무너무 둥그런 큰 보름달을 봤는데. 이상호 씨, 밥상에 갈비가 안 올라와서 섭섭해요. 이게 일종의 후유증인가? 네, 너무 잘 드셔서. 갈비, 아,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명절에 남긴 음식들 해가지고 막 그 뭐죠? 이렇게 같이 그냥 넣고 끓이는 전하고 뭐 부침개하고 잡채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꺼번에 잡탕찌개 같은 거 이제 며칠 후면은 그것들을 이제 한동안 드셔야 될 거예요. 예, 준비하십시오. 저는 명절 내내 일해서 명절 후유증 같은 건 없어요. 이거 좋은 거 맞죠? 이재용 씨, 다행이네요. 명절 후유증으로는 낮잠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잠. 아, 슬금슬금 오전 낮잠 잘 시간이 됐네요. 이강미 씨. 엄마가 싸주신 반찬통 정리하다가 제일 아래에 놓인 5만 원과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너희들 다녀가니 좋구나. 야,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엄마 곁에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온 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라는 2176님. 네, 이게 다 결국은 후기도 이게 명절에 이게 후유증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손주들이 한바탕 확 휩쓸고 간 집에서 느껴지는 그 일종의 휑한 느낌? 그것도 며칠은 견뎌내셔야죠, 뭐. 그쵸? 제임스 브론트의 노래입니다. 하이.

0: 떠나나나.
1: 이거 중독성 있네요, 이거. 예? 장기하 씨가 9월 초에 발표한 새 노래예요. 너나 나나. 뭐 너나 나나 똑같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 인간은 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내용의 장기하스러운 새 노래 들으셨습니다. 너나 나나 이거, 아 이거 중독성 있는데. 아, 영화 Walk to Remember OST 가운데서 이 주인공 역을 했었던 맨디 무어가 직접 부른 노래예요.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들으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0: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안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포도가 맛있는 계절이 왔다. 설탕의 그 단맛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차원의 그 깊이와 풍미가 매력적인 검붉은 포도. 연휴 말미에 포도 박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포천포도라고 써 있었다. 포도는 뭐 저기 추풍령 자락의 영동포도가 제일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포도라고 해서 다 영동 출신은 아닌 모양이다. 영동포도든 포천포도든 어디서 온 건지만 표시해주면 진짜 긴 설명 없어도 빨리 이해되는 순간 있다. 뭐 횡성한우라든가 상주곶감, 제주도 올레길이나 뭐 속초 울산바위처럼 그 출신지를 들으면 대충 어떻겠구나 감이 잡히곤 하는데, 사람도 그럴까? 어디서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얼마 전에 우리 제작진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고향은 태어난 곳이 고향인지, 어릴 때 자란 곳이 고향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씩 의견이 좀 달랐다. 지난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왔을 텐데, 사람들이 다녀온 고향은 어딜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고향으로 치면 나는 뭐 서울 출신이고 중학교 때는 합창반 지휘자 겸 응원단장 출신이고 군대에서는 통신병 출신. DJ를 먼저 하다가 가수가 됐으니까 DJ 출신 가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몇 가지 짚어보니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나온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절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이 다 천국과 같았다. Heaven.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고향에 대한 정확한 그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태어난 곳이 고향인지 내가 지냈던 뭐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 고향인지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을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 그냥 제가 AI에다 물어봤어요. 고향이 도대체 어디를 고향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실제로 태어난 곳. 네, 실제로 태어난 곳.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산부인과를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산부인과가 고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어디에 살고 계시는데 아기를 출생할 때 뭐 어느 산부인과를 이용했든 간에 그 태어난 지역 그걸 고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랐던 곳 그게 정서를 정서적으로 뿌리 내린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또 고향 다녀왔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고향인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저는 명절에는 저보러 온 자식들이랑 지내고 오늘은 혼자 기차 타고 우리 엄마 보러 강릉 친정에 갑니다. 6053님. 네,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엄마한테 갈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말하는 뭐 이 본가, 예. 본가의 그 뉘앙스보다는 그 친정의 그 느낌이 훨씬 다정하고 따뜻한데, 아유 모처럼 예 친정을 다녀오실 친정을 가시는 분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에 고향 가서 산책하다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동네 오빠를 만났지 뭐예요.

금요일에 저녁 먹기로 했는데 두근두근하네요. 야, 이거 약간 일종의 드라마의 내용 같은데. 어휘를 선택해보면, 어휘의 선택을 보면 느낌상 20, 30대는 아니신 것 같고,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는 그 예전에 짝사랑했던 그 인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휴대폰 2344 쓰시는 분이에요. 네. 어쨌든, 다시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시간이 뭐 잠시든 어쨌든 뭐 하여튼 잘 되길.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그냥 소식 궁금하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햅쌀처럼 좀 신선한 열흘 전에 발표한 새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릴 건데 그 안토니오 치프리아노가 피처링했고 제이미 밀러가 노래한 베이비 돌이라는 제목의 그러니까 아기 인형? 아기 인형? 예, 베이비 돌. 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게 당신이었으면 해요. 예, 그녀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녀가 너무 좋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베이비 돌, 귀염둥이 이런 애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미 밀러 큐.

데이 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으셨습니다. 김윤경 씨가 이번 주 결혼하는데 벌써 부모님 계신 친정이 그리워요. 같은 서울 아래 1시간 거리지만 눈물 나네요. 결혼식 날 부디 울지 않기를. 아이고, 큰 울타리, 정말 큰 우산 밑에서 살아오신 윤경 씨.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친정이 벌써부터 그리울 수밖에. 그 감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친정이 그립지 않을 때도 올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자기 살기 이제 바빠. 예.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가끔가다 부모님도 가끔 봬야 더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윤경 씨, 예, 씩씩하게 잘 해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저는 예전 영화 다시 보기에 빠져 있는데 문세님 인생 영화, 정말 문세님의 인생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박지혜 씨, 저는 예전 영화 뭐 아 진짜 명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명화, 뭐 시네마 천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왔었던 영화였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네, 그거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스럽게 봤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던져준 그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플래툰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전쟁 영화인데 플래튼. 아, 그 영화 정말 정말 재미있게 시원하게 잘 봤던 기억나고, 기회가 되면 그런 영화들 이제 문세가 좋아했던 과거의 영화들 다시 한번 쫙 셋업해서 시간 한번 내가지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고맙습니다. 박지혜 씨 덕분에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들 한번 쭉 생각하게 됐네요. 아, 어? 명절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지만 우리 집 차례상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네요. 우리 집 막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드린다고. 어? 아, 차례상 앞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막내가 지금 포즈 취했는데, 야, 이것도 영화 스파이더맨의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해요. 야, 이거 굉장히 낯선데 코믹한데요. 예, 스파이더맨이 쫙 그 차례상 앞에서 포즈 취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또 어디로 쫙 갈까? 7710님 사진과 더불어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내려드릴게요. CCR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

0: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죠? 연휴 보내고 난 뒤의 마음, 또 9월 마지막 주를 보내는 마음, 이유 없이 조금 흔들리는 마음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점심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Thank you.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61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SNS에서 뼈 때리는 글을 발견했어요.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 가운데 할 순 있는데 지침이 존재한다. 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할 순 있는데 무지하게 하기 싫음. 추석 연휴 보내고 와서 온몸이 천근 만근, 평소보다 더 일하기 싫고 더 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유,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밀어봤자 일거리만 쌓이고 결국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시원하게 물 한 잔 자시고 저 정은지와 함께 하나씩 해치워볼게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우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정은지의 파도였습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맡은 정은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 아, 정이 좋네요. 원래는 이렇게 효과음 틀어주시는데 이렇게 실

0: 실제로 박수를 쳐주시고 정말 더 환영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스페셜 DJ로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낯설지 않네요. 아, 이 자리 한번 노려볼 법합니다. 아, 너무. 아, 농인가 하시죠, 여러분? 네, 추석에 아직 여운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정이 가족분들이 참 정이랑 의리가 넘쳐서 제가 올 때마다 정말 많이 환영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좀 마음 편히 긴장했던 것보다는 마음 편히 놀다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앨범 나왔을 때도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그 좋은 기억으로 또 이제 우리 신디 없는 자리에 제가 또 잠깐 살포시 숟가락 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정은 님이요. 왔다리 왔다리 뭉지 왔다리. 아, 뭉디라고 보내주셨네요. 뭉디 왔다리. 아주 그냥 목소리도 노래도 시원시원하다. 자리 노려보자. 아, 진짜 오래된 티가 난다. 왜냐하면 쉽게 자리 노려보자라는 말씀 못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아예 굳건하다 이거죠. 제가 아무리 노려봤자 신디의 자리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실 수 있다는 점. 아, 제가 또 뭉디가요. 제가 K본부 라디오 DJ 할 때 애칭이잖아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신님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뭉디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저 부를 때 뭉디라고 불러주시면 네, 제가 반갑게 네, 인사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경희님이요. 우와, 뭉디님, 저 추석 연휴에 술꾼도, 아, 술꾼도 시여자들 정주행했어요. 연휴 동안 술이 얼마나 잘 넘어가던지 덕분에 잘 마시고 놀았답니다. 아직 취해 계신 것 같은데 물결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아, 다행입니다. 네, 숙취해서 잘 하셨죠? 네, 간 중요하니까 이렇게 숙취해서도 잘 하셔야 돼요. 저 그거 찍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9272님이요. 은지님 오시자마자 고백합니다. 저요. 추석이 끝나고 오늘 아침에 두려움에 떨면서 체중을 쟀는데 띠로리 저 앞자리 바뀌었어요. 유유유유. 살이 쪄서 앞자리가 바뀌었다고요. 유유. 어, 명절에 너무 때려 먹은 지 어떡하나요? 그쵸. 명절 음식이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 튀기고 굽고 뭐 그냥 구워요. 기름 막 둘러가지고 막 굽고 이러니까. 그리고 떡! 아, 정말 그 떡이 되게 조그만한데 그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안 돼요. 우리 정이 청취자분들 제가 느꼈을 때 우리 신디가 요즘 잘 먹어가지고 따라서 동기화가 되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딱 끝나고 이제 운동 시작할 때예요. 저는 신디랑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 조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제 이번 주는 정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정이 가족분들이 좀 저한테 좀 굉장히 시달리실 거예요. 운동하기 좋은 날씨예요. 날씨 얼마나 선선해요. 한강 뛰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시간도 잘 부탁드리고요. 3, 4부에는요. 정이 선생님들의 사랑과 쌍을 동시에 받는 지킬앤하이드 같은 코너라고 하죠. 세기의 입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고막 활짝 열어주시고요. 아, 이게 제일 긴장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광고 소개 타임인데 함께하는 분들 있죠. 박돌이 집순 오랜만입니다. 아, 근데 아, 우리 박돌이님 진짜 정말 감동이에요. 조금 전에 잠깐 노래 나갈 때 대화 나눴는데 신디가 없는데도 신디가 준 선물 향수를 뿌리고 오고 얼마나 신디가 보고 싶었으면. 신디 듣고 있죠? 네, 멀리서도 지금 어디선가에 듣고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네, 박도리님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점 신디한테 전달하면서 자 바짝 텐션 끌어올려서 도레미 파솔솔솔 자 음악 주세요. 아, 이게 맞아요?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1: 군산시청,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1: 경기도청,
2: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1: 당진시청,
2: 백조싱크,
0: 오뚜기 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음주후엔티맵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생유!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0: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정은지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정의 사장님들, 대표님들 추석 연휴에 대목 매출 팍팍 올리셨는지 아니면 푹 쉬시면서 다시 파이팅할 체력 좀 만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저 정은지 응원 받고 싶으신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또 으쌰으쌰 하고 싶은 이유까지 사연 쭉쭉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기본으로 드리고요. 저 정은지랑 전화 연결까지 됐다? 그러면 건강도 챙겨드립니다. 녹용 홍삼 세트. 오, 다르네. 참여하실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직장인분들 연휴 끝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멋 같아.

소연의 퇴사할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멋 같아 두 곡 듣고 왔고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으라차차 파워업! 저와 함께 으쌰으쌰 힘내고 싶으신 전국의 소상공인 선생님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아시죠? 일단 사연만 소개돼도 뭐다?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됐다? 그러면 녹용! 와,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단, 운전 중이신 분들과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전화 통화를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너가 전화를 못 받으셔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냐? 손님이 오신 거니까 아주 바쁘신.

0: 하신 거니까. 자, 그럼 사연 하나씩 만나볼게요. 266 하나님이요. 안녕하세요, 현지님. 반가워요. 물결물결. 저는 회사 다니다가 소연님 노래처럼 퇴사하고 농업하고 있는 청년 농부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오이를 따고 출하했는데요. 아이고, 오이 키우기 힘드네요. 히히. 보내주셨어요. 오이 키우기. 저 오이 좋아해요. 오이 소백이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 방금 막 무쳐놓으면은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 완전 밥 도둑이라고요. 제가 아삭아삭한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삭이 고추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2407님이요. 작은 수학 교습소 운영 중입니다. 아,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연휴 끝나고 바로 시험이라 명절에도 하루만 쉬고 기말고사 보강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 친구들 빠짐없이 참여해서 연휴 불태우고 피자 파티도 했답니다. 다들 기말고사 대박나자 느낌표 보내주셨어요. 와, 저 학창 시절이 방금 엄청 떠올랐어요. 아, 수학 교습소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그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 와중에 피자 파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티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민님이요. 수원 야구장 앞에 떡볶이 가게입니다. 연휴도 장사하고 오늘도 장사하고 자영업자는 계속 장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가게는 에이핑크 뭉디 노래로 제가 계속 힘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뭉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뭐야? 아, 어떻게 제가 이 중에서 어떻게 골라요? 아, 근데 아, 뭔가 아, 저기 그 마지막에 또 뭉디 목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또 힘내서 하고 있는데 저랑 통화하면 또 얼마나 또 에너지를 받으실까 싶어가지고 박상미님,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 싶은데 지금 준비 바로 될까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네, 박상민이 지금 전화 연결 중이고요. 어머!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 1번곡 정은지입니다! 이야, 너무 합격이에요. 지금 눈치 못 채셨을 테지만 청취자분들 지금 이 BGM이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예요! 안녕하십니까, 박상민님! 아,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라디오는 혹시 켜져 있다면 꺼주실 수 있을까요?
1: 아니, 잠시만요.
0: 네. 너무 반갑네.
1: 아, 지금
0: 그때참.
1: 핸드폰을 켜서 자동으로 꺼져 있네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야구장 앞에서 한 5년째 분식집 하고 있는 박상미라고 합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상민님. 아, BGM 뭐야? BGM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1: BGM이요? BGM 다시 못 만날 것 같은가?
0: 아니에요! 아, 왜?
1: 아니에요!
0: 본인이 해놓고
1: 제가
0: 부르면 어떡해요! 아, 전화 끊어
1: 죄송해요.
0: 빨려!
1: 아, 제가
0: 소녀의 소년입니다, 소녀의 소년.
1: 바뀌었나 보다. 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0: 네네.
1: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0: 아, 정말로?
1: 네, 그래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나 봐요.
0: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또 신곡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아니, 떡볶이 가게 운영 중이시라고 했는데 가게 자랑 좀 해주세요.
1: 가게 자랑이요? 아,
0: 네네네.
1: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손님이 더 오시면은 제가
0: 네.
1: 죽어요.
0: 아유, 그럼요. 힘드신데 제가 오래
1: 네.
0: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전화 통화하기 괜찮으신 거죠?
1: 괜찮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한가해요.
0: 아, 그러면 정확한 위치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디쯤에 계세요?
1: 아, 수원 KT 야구장 바로 건너편 골목에 있어요.
0: 아, 건너편 골목에 박상미
1: 네.
0: 씨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박상미 씨 어디 계세요? 박상미 씨 떡볶이집 어딨죠? 라고 외치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오늘은
1: 너무
0: 그래도 좀 한가하신가 봐요.
1: 네, 연휴 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조용하네요. 배달도 많이 없고.
0: 시그니처 메뉴가 혹시 있을까요?
1: 저희 집은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제일 원픽은 순대요.
0: 아, 순대? 어떤 순대?
1: 네.
0: 순대 자랑 좀 해주세요.
1: 순대가요,
0: 네.
1: 기본적으로 초장 들어가서 그런가 약간 간단하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제가 조금씩 자주 조리해가지고 신선한 면이 좀 있습니다.
0: 아, 얼마나 맛있길래. 아, 자주 요리 엄청 성실하신 타입이신가 봐요. 근데 자영업자 선생님들이 제가 진짜 존경할 만한 게 성실하지 않고서는 정말 버티기 힘드시다고 느껴요, 늘.
1: 맞습니다. 저도 맨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일하는데 제가 은지님 덕분에 살도 한 15kg 뺐어요.
0: 왜요? 저 때문에 왜 15kg를 빼셨어요?
1: 아, 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그 영상 보고 지금 영상 보니까 살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0: 맞습니다. 아픈가 봅니다. 네네.
1: 거기 보고 아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0: 아 그때도 물론 행복했는데 살 빼고 나니까 입을 수 있는

0: 있는 옷들이 제가 맞아요. 이렇게 멋부릴 수 있는 옷이 많아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아,
0: 자, 다른 정의 가족분들 다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팬분들을 관리하는 편인데 알아서 잘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체력도 아, 중요하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10만에 10만원에 파는 걸 너무 목매지 않고
0: 네네네.
1: 하루에 한두 시간을 꼭 운동합니다.
0: 아, 멋있어요. 몸무게에 얽히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건강 챙기는 네. 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아셨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상민님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어, 누님이 보러 가는 거요.
0: 와, 저를 보러 오는 거요?
1: 네.
0: 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1: 너무 시간 내기 힘들긴 한데, 좀, 그래도 살아생전에 한 번은 꼭.
0: 아, 나중에 콘서트 하면 꼭 보러 와주세요. 아,
1: 제가 요번에 콘서트 너무 방탈당했어요.
0: 아, 아, 진짜로? 오고 싶으셨는데 네. 못 오셨구나?
1: 네, 맞아요. 그 들어가니까 벌써 끝났더라고요.
0: 아, 우리 상민님 때문에라도 제가 앵콜콘을 해야 되겠네.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고맙죠. 제가 그날은 무조건 문 닫고 이틀 나갑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문 닫고 오신다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그만큼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감사해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문기님 신곡 내서 그거 듣고 맨날 위로 받고 있어.
0: 진짜요? 마음 많이 네. 고되셨겠다.
1: 아니에요. 엄마가 아파 돌아가신 걸 크게 마음은 그렇게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그 영상 보면서 맨날 웃고 있어요.
0: 네, 우리 상민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민님 꼭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꼭 공연 오셔서 저랑 좋은 시간 보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녹용 네. 홍삼 세트 챙겨드릴게요. 건강 챙기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0: 네, 우리 상민님의 BGM이었죠? 전화요, 통화 연결음. 정은지의 소녀의 소년, 네, 띄워드리고 저는 은지 나이트로 돌아올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0: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연휴 끝내고 왔더니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처진 바디, 지친 소울. Everybody get up, please. 자, 놀 줄 아는 언니, 오빠들 뭐 하시나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널리는 은지 나이트 지금 바로 달려봅니다. 아우 힘들어. Come on.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BGM은요. Everybody 팔 돌릴 준비하세요. 김현정의 멍. 아, 다들 제가 선곡할 때 주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노래를 지금 이 시간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후진 없습니다. 직진만 있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팔 돌리고 계시죠? 자, 우리 상민님도 여전히 듣고 계시죠? 자, 텐션 업 한번. 아, 정우진님이요. 텐션 업 가즈아! 서정성님, 바디 피플 소리 질러!
2: 나를 쉽게 봐서 그렇지 않니.
1: 자, 점심부터 고급지죠?

김보람이요. 역시 정오 나이트 병력지. 제가 어제부터 이거 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정미정님이요. 아, 우리 엄마랑 이름 똑같으시네. 다 돌려놔. 내연우 내 명절 다 돌려놔. 1540님이요. 지금 화음 넣은 거요? 이 고급진 사람 같으니라고요. 제가 신디와의 차별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골반 돌리고 살 돌리고 골반 돌리고. 자, 춤추고 계시는 분들 있죠? 어우, 조갈라네요, 조갈라요. 우리 신디가 자주 쓰는 말이죠? 아유, 좋다. 은지나이트 가열차게 땡기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아유, 조갈방지, 깡생수 한 잔. 아유, 잠깐만요. 저는 커피로. 아우, 재밌다. 제가 어제 밤부터, 내일, 나이트 뭐 하지? 나이트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이러고 왔는데. 저 잘했나요? 괜찮았나요? 좀 점심시간에 잠이 좀 확 깨셨을까요? 자, 우리 정희 선생님들 방금 팔 열심히 돌리셨다면 관절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요. 근육통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쓰셨을 거예요? 우리 아마 신디 따라가지고 요즘 운동 안 하셨죠?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야. 권은서님이요. 옆에 가서 탬버린 흔들고 싶다. 히히. 아, 저는 탬버린 안 흔들고 머리와 팔과 골반을 흔들었습니다. 아, 탬버린이 따로 없었지. 김재현님이요. 뭉디 나이트 너무 고퀄이라 귀호강 제대로. 그러니까요. 뭉디가 있는 동안은 귀호강 조금 하실 거야.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강진욱님이요. 아니, 이 노래를 이렇게 쉽게 부르시나요? 크크크. 아니요, 저 쉽게 안 불렀는데요. 재밌게 불렀는데요. 양윤정님이요. 양윤정님이요.

이 순간에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3522님이요. 속이 뻥 뚫리고 코 감기 걸린 아들 코까지 뻥 뚫린다! 느낌표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기가 감기 걸리셨나 보다. 그, 저기, 뭐야. 아유, 그, 저, 뭐야. 따스운 거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뭐, 선물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감기에 좋은 게또 있어요? 감기에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연휴 끝났으니까. 아유, 뭐, 주인 없는 김에 내가 한번, 곶간 한번 털어봐! 재밌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남의 돈 쓰고 생색내는 거. 네, 아무튼 보내드리고요. 김민채 님이요. 초6인데요. 귀여워. 오늘 학교 안 가요. 그래서 은지 언니 목소리, 은지 언니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귀여워. 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우리 애기한테도, 애기라고 얘기하면 좀 싫을 수 있잖아요. 민채 씨한테도 제가 뭐 선물, 비타민 세트 하나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유산균 초콜릿 있대! 민채 씨, 유산균 초콜릿 보내줄게요. 곶간 한번 들어봐, 한번. 8021님이요. 역시 저번에 신형 나이트. 난입했을 때부터 극기, 흥 알아봤다니깐요. 청순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다운 강렬한 추임새 짱이다. 꺄르르. 그러니까 이거 아까 좀 전에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고민이 많았을 거야. 추임새를 할지 노래를 부를지. 그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 하지만 나는 둘다 했지. 8129님이요. 이래서 은지님이 신디랑 친한 거군요. 신디 어깨 치는 텐션. 그럼 혹시 비트 감별도 가능할까요? 비트 까탈레나 신디는 노래 신청할 때마다 툭 하면 느리다고 땡! 탈락시키거든요. 그나마 신디가 인정한 노래가 미스정의 좋습니다거든요. 은지님의 감상평 궁금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스정의 좋습니다. 들어보고 느낌 어떤지. 요런 멜로디. 잠깐만. 합격! 이 비트의 합격이지. 좋아요, 좋아요. 뭐야, 뭐야. 이게 약간, 목 바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신비가, 나랑 취향이 좀 일맥상통해요. 좋네. 이거는 오케이.

0: 먹어. 내 발로? 하! 마셔. 어머! 왜 다 집중하게 되네? 당근! 와! 나 처음 찍어요! 처음 맞췄어!
1: 신난다!
0: 우와! 0121님이요? 이거 완전 술저녁 주제가 같은 노래 아닌가요? 물결!
1: 맞습니다!
0: 이혜경님이 비트 좋다! 좋아! 목이 절로 움직이네요! 그래요. 1점 고쳐봅시다. 네, 그래요. 우리 목 운동 좀 해봅시다. 어머머머. 자. 쉴 틈이 없어요. 음주 먹을 시간이. 와우.
2: 내일 밤도 우리들은
0: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좋을 거예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신나요? 뭐야, 이거. 369. 아싸, 원샷. Everybody, 원샷. 내버려 기어가. 김보라님이 용지 웃긴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노래 찾았네. 그래, 이 노래 뭐야? 너무 신난다.
2: 간다,
0: 쭉.
1: 신난다.
0: 우와,
1: 어. 재미난다.
0: 어머, 이 뭐야? 자, 오케이. 어머, 어우, 신디 진짜 아 감별사 맞네. 잠깐만요,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 좋습니다. 마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신디가 이게 역시 이게 경력직을 무시하지 못해요. 이게 댄스 이 비트 감별사로서 아주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 감별사 출격해볼게요. 그동안 쌓아뒀던 비트 리스트들. 와, 저 정은지에게 야심차게 다 풀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신디보다는 조금 덜 까탈레나 아니겠어요. 제가 비트 배포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첫 곡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살짝 까탈레나일 수 있어요.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와, 여운이 안 가시네. 좋습니다. 비트가 통과되면요. 비트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요. 부상으로 떡볶이 세트!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비트 도전 기다리면서

네, 캔의 가라가라 듣고 왔고요. 은지나이트 속 코코너 비트 감별 타임 이제 슬슬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비트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도전자분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통과하면 명예전당 등극과 동시에 떡볶이 세트 쏩니다. 자, 아, 첫곡부터 지금 아 센데 말이에요. 어, 아, 이거 지금 신디는 이게 얼마나 까탈레나였는지도 지금 제가 지금 커트라인이 없어가지고 6211님이요. 와, 이게 얼마만의 비트 감별이에요. 그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7.8기라고 보시면 7.8기의 도전곡은 달샤벳의 슈파두파 디바 도전. 아, 잠깐만. 아, 이거 아이고 너무 합격이잖아요. 이거 자, 아, 잠깐만. 이거 골반부터 흔들고 봐야 되잖아. 자, 어. 아, 첫 번째부터 지금. 아, 잠깐만. 아, 이거 첫 번째부터 합격 투명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아, 이거 잠깐 보류도 있나요? 아, 보류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잠깐 보류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일단 명예전당에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비트에 몸을 맡겼으면 저는 이미 졌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 신나게 흔들어 지켰거든요. 자, 0211님이 비트에 몸을 맡겨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니까요. 1650님이요. 은지님이 은근 흥을 좋아해. 저절로 몸이 반응하네. 아, 그럼요. 제가 또, 아, 제 댄스그룹 출신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전히 제가, 예, 에이핑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노래는 보류. 아, 왜냐하면은, 진짜 신나는 곡은 맞는데,

근데 아 쉬워 보이기 쉬워 보이기 싫어요. 다른 노래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3665님이 비비의 하늘 땅 별 땅이요 느낌표 4개. 신디는 한 번도 이 노래를 비트 감별 해준 적이 없어요. 뭉디가 해주세요. 제발 물음표 2개.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귀여운데 아 인트로가 조금 흥이 조금 덜 났던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아 노래 좋아요. 제가 노래를 감별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예요. 비트. 자 첫 번째 곡이 지금 좀 셌어요. 첫 번째 곡이 조금 세가지고 아 2050님이요. 어떤 거 어떤 점이 좀 약했나요? 분발해 볼게요. 크크. 아 지금 뭔가 뭐랄까 이게 인트로가 굉장히 서정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뭔가 그 심금을 울리는 그 골반을 흔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작가님이 여기다가 인트로 서정적이라고 제 감상평을 적어주셨어. 0210님이요 오케이 은지님은 골반 쉐킷을 원하는구나.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 목 일자목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비트. 그러니까 큼척큼척 약간 뭔가 약간 조류의 목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 바운스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자, 일자목 플러스 골반 닭댄스 비둘기 댄스 가능한 곡이 좋아요. 자, 0540님이요. 아 요즘 이 노래로 에어로빅 하는데 비트 검사해주세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잠깐 아직 비트. 아 이거 좋은데 아 수파두파 디바만큼 지금 BPM이 빠르지 않아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땡 땡입니다 땡입니다. BPM이 조금 더 지금 낮아요. 아 세븐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따다단 딴딴딴딴 이거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579님이요 얼마나 빠르면 될까요? 공부할게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20 정도 가야 되나? 일단 보내주세요. 아 기준점은 지금 달샤벳 슈퍼두퍼 디바입니다. 아 기준점이 딱 그래요. 아 이 다음 곡 세다. 아 제가 또 향수에 약한데 말입니다. 아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이게 BPM은 낮거든요. 이 다음 곡이. 근데 아 홍다솔님이요. 거북이 빙고 2년 전 중2 때 아하 이거 어떡해 줄넘기 수행평가한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아 이 노래 줄넘기를 뛰셨다고요? 아 뛸 수 있겠다. 노래 한 곡 하고 하나 둘 셋 아하 아 신나는데 근데 수파두파 디바 아 어렵다. 근데 노래 좋으니까 조금만 들어볼까요?

제가 기준점이 수파두파 디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럴 줄 알았다. 2540님이요. 아, 역시 신디 친구야. 1분 못 기다려. 크크크. 그 조급증이 좀 있어요, 제가. 이 뭔가 이게 약간 BPM이나 뭔가 이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아, 좀 더디다. 느리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잘라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아. 1077님이요. 그래서 수파두파 디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더 도전곡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도전이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아, 좀 떨어지셨을까요? 아, 다음 노래 세다. 아, 0596님이요. 아, 제 약점, 제 아킬레스건을 에이핑크의 허쉬예요. 이 노래 진짜 빨라요. 느려요. 땡. 땡, 땡, 땡. 땡. 땡이에요. 아, 1640님이요? 아니야, 복고풍 느낌 나고 좋은데 왜요? BPM 낮아요.

0: 아, 공정해야죠. 제가 팀에 대한 애정과 노래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제가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요, 지금 2500님도 그러잖아요. 공과사 철저 점점 프로답다 느낌표 하나. 3540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슈퍼두퍼 디바인 거죠? 이 비트를 기준 삼아 내일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도 비트 감별 한번 받아볼까 하거든요. 오, 딱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뭐 슈퍼두퍼 디바 오늘 합격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명예 정당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슈퍼두퍼 디바는 이거 못 이겨요. 자, 명예 정당 올라가는 게 혹시 뭐 축하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하하! 난 쉬운 사람이었어요. 난 아주 쉬운 사람이었다고. 자, 리스트에, 나이트 리스트에 딱 올려드리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자, 이번 한 주 정의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정은지고요. 은지 나이트에 이어서 비트 감별까지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2부 끝곡은 오늘 영광의 비트 합격곡! 아, 저는 쉬운 사람이었어요. 달샤벳의 수파두파 디바. 여러분, 요 비트를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요 노래 듣고 3부에 세기 입 퀴즈로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둘 다 비슷하고 제일 기량을 잘 발휘하는 경우는 둘이 동률, 동점 상태일 때랍니다. 축구 승부차기에서 먼저 찬 쪽이 유리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0-0 동률이라 마음이 제일 평온하단 거죠. 동기부여도 이 원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당한다.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 보다는 이번에 우리랑 저쪽 둘 중 하나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둘이 동률이다를 강조하면 효과 최고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9: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1: 정우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정은지고요. 야, 역시 정이 쉽지 않아요. 로고송마저도 BPM이 이렇게 빨라버리고 신나버리면 아 제가 수파두파 디바 아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자 잠시 후에는요 정이 가족분들과 오붓하게 놀아보는 타임이죠. 세기의 입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들이 퀴즈로 나올지 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광고 소개 한 번 더 달려봐야죠. 박돌이 집순이 준비됐나요?
2: 네.
1: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어머나 종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채소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성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3: 조미료 무첨가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짝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자부의
4: IB K 기업은행
1: 코끼리 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 후엔티 맵대리
1: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뭐.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말락 알듯 말듯 고막을 약올리는 세기의 입퀴즈. 자, 이 시간 정의의 애증의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재밌는데? 들으면 이상하게 킹받고 입 아트

입 예술이라고 하는데 입방정, 입조롱 같고 정말 정이 가족들의 사랑과 원망, 칭찬과 질타를 동시다발적으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오늘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소리 잘 들으시고요. 노래의 정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단체전부터 가볼 텐데요. 단체전 첫 번째 퀴즈 선물부터 공개해볼까요? 바로 고랭지 김치 세트! 아, 고랭지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뭔가 신선할 것 같고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자, 어허, 나 임명선님이 뭉디 살살 부탁드려요. 물결 3개의 웃음. 제가 물론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걸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또 퀴즈에서는 굉장히 까탈레나이기 때문에 제가 신디 친구입니다. 자, 유념하세요. 첫 번째 퀴즈니까 가볍게 기본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퀴즈 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내는 노래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춰주세요. 근데 제가 피치가 좀 정확해가지고 아 쉬울 수도 있겠다. 자, 그럼 문제 나갈게요. 자,

어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 줬다. 0150님이 연불? 아니에요. 아, 이거 다 드린 건데 다 다시 다 에코 주세요. 자, 잘 들어봐요. 자, 0259님이요. 신디 지금 왔네. 6545님이 더하면 더하면 더했어. 9820님이요. 어허! 에이핑크 메인보컬 안 되겠네. 4619님이 징한데 물음표. 아, 다 드린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아, 도민구님이 아, 도민구님이 여기도 오셨구나. 지금 뭐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니 이거 진짜 다 드린 거예요. 이것만큼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아, 그럼 오케이. 멜로디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아. 에코 들어와 주세요. 아. 여기까지다. 아, 다 불렀다. 이상우님이 선미 보름달? 어디에 선미 선배님의 보름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임윤정님이 좀 이윤정님이 가다다라 마바사 아하 보내주셨는데 땡! 아,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거 봐요. 정답 맞출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2869님이요. 10cm의 아메리카노! 아, 고랭지 김치 세트. 아, 드실만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정답 노래 들어보실까요? 근데 다 불렀다니까요. 10cm의 아메리카노. 봐, 똑같잖아요.

10cm의 아메리카노였습니다. 0202님이요. 아, 고컬로킥 맞네. 그래서 다행이다. 저컬로킹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7383님이요. 사랑니 빼고 앓는 소리인 줄요. 크크.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내주신 문자들 막 다 보는데 어디 아프냐부터 해가지고 아니에요. 좀 문제되는 거에 아무튼 그랬는데. 자, 김보람님이요. 나 아직 여름인 줄 알았어. 모기 아냐? 크크크. 아니요. 모기는 잘 들어봐요. 요까지 나와야 돼. 요까지. 김보람님. 땡. 윤선영님이요. 신디한테 전에 너무 쉽게 냈었다고 한 소리 들었어요. 완전 100배 더 어려워졌어. 크크크. 그렇지 않습니다. 신디는 저에게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았고요. 다만 그냥 신디와 좀 웃음 코드가 비슷하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디의 개그를 너무 좋아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짓궂다. 어쩔 수 없다. 장소연님이요. 솔직히 피치가 너무 정확해서 신디보다 더하진 않아요. 근데 좀 얄미운 건 거의 맞먹네요. 크크크크. 아, 왜 얄밉다고 하는데 뿌듯하지? 기분이 너무 좋다. 제가 앞으로 더 가열차게 얄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좀 남았거든요. 아, 뿌듯하네. 갑자기 막 기사로.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단체전 가볼 텐데요. 선물은 바로바로 좋아요. 환절기에 너무 좋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마찬가지로요.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 소리는 바로 경상도 사투리 버전입니다. 자, 그럼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막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주둥이 사고로 확 한번 쳐볼까 그냥. 아, 내한테 와 이러는데 진짜 뭐라 또 씨부리 샀노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너무 확실한 힌트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2000님이요. 응답하는데? 드라마 대사인데? 아닙니다. 아, 0202님이요. 모르겠다, 그냥 찍어야지. 하늘바라기. 이런 가사가 어딨어요. 아, 하나 다른 거 힌트 하나 더 드려요. 그냥 눈물 나오는데 눈물 막 나왔었는데 그냥 아 진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데 그냥 뭐 웃어프지 뭐 그냥. 여기까지고 이보미님이요. 이러지 마 제발. 케이윌 아닙니다. 김춘자님이요. 강산의 와이라노 아니에요. 와그라노예요. 와이라노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5082님이요. 티아라라의 왜 이러니? 아닙니다. 2121님이요. 현철, 김현철 왜 그래? 아, 다 왜 시리즈로 보내고 계시네요. 근데 접근 나쁘지 않아요. 접근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 진짜... 강렬한 힌트? 오케이. 아, 내는 진짜 오빠가 너무 좋다. 우연호. 어?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아슴 다 나왔지 뭐. 그 와중에 이렇게 비껴갈 수 있다고? 7383님이요. 잔소리 아이유 수롱. 마음이 급했죠? 1135님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1135님이. 저요. 아이유 좋은

날 점점점.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정답자! 자, 반갑습니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노래 확인해 볼까요? 아이유의 좋은 날.

단체전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와! 자, 근데 정답 노래를 들려드렸는데도 오답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479님이요. 정답! 신현이와 김루트 오빠야 아니었구나! 아니었습니다. 6295님이요. 아이유 너랑 나?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아니, 방송 듣고 계신 거 맞죠? 맞는 거죠. 음소거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6295님이요. 아, 제목을 헷갈렸네요. 오빠가 좋은 걸! 이라고 보냈어. 아이유 좋은 날인데. 아, 가사가 먼저 기억이 나셨구나. 2620님이요. 성시원 좀 마. 맞죠, 맞죠. 제가 응답하라 해서 성시원이었죠. 아, 좀 답답하셨나 보다. 이게 다 표현되거든요. 좀 마. 맞죠, 맞죠. 0202님이요. 아이쿠. 요거는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요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야. 엄마야. I'm in my dream. 네. 이경미 님이요. 아이유 좋은 날 눈물 나오고 하고 눈물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고개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맞죠. 네. 허경환 씨의 버전으로. 문현주 님이요. 운동 가야 하는데 아 이것도 허경환 오빠 버전으로 부를 뻔했네. 막 읽을 뻔했어요. 운동 가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다음 문제가 궁금해서 화장실에서 서서 듣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럴 때 있어요. 집중하다 보면 못 움직일 때 있어. 맞아요. 그만큼 지금 또 즐겁다는 말씀이시겠죠? 박영희님이요. 문언니야 문 아 문언니야 문제 역수로 잘 내네. 감사합니다. 아우 아주 어깨가 빠딱 올라가네요. 세기 입퀴즈 이제 단체전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 선물은요 속옷 세트. 아 이거 나도 받고 싶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제가 내드리는 소리 잘 들으시고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 이번 힌트의 버전은 제가 또 보노보노 성대모사를 좀 하거든요.
0: 자 보노보노 버전으로 가사 힌트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1: 바다가 푸르르다. 푸르다. 별이 소금 같다. 무수한 사랑. 열어줄 거야. 마.
0: 아, 저 내일 못 나올 것 같아요. 나 출근 거부입니다. 아, 오늘 지금 에너지 다 빼고 있다.
1: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 고구마.
0: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 내드렸고요. 자, 문제는 내드렸습니다. 손규진님, 진짜 땡 중에 땡이다. 에이핑크 파도? 뭐랑 섞인 거예요, 지금? 오프닝 곡으로 지금 정은지의 파도 들으셨는데 에이핑크의 파도? 아 근데 지금 다들 파도가 정답이라고 보내주고 계신데 땡입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양심 없이 그렇게 지금 뭐 첫곡도 꾸지 문제마저도 아닙니다. 자 그냥 이걸 그대로 읽어드려도 못 맞추시려나? 아닌데 일단 제가 한번 아직까지도 헷갈리게 해볼게요. 자
1: 태양이 부글거려. 꿈이 삐걱거려. 자동차가 쿨럭거려.
0: 아 끝났어요. 아 이 정도 이 더 이상은 내드릴 수가 없다. 이 더 이상은 정말 이혜림님이 그 와중에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아 반가운 이름이긴 하지만 아 합니다만 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현정님이요. 밤양갱 비비 아닙니다. 9174님이요. 노래는 모르겠고 우리 딸이 전이 보노보노 너무 잘한다고 크크크. 아유 감사합니다. 6906님이요. 정답 정은지 귀여워. 아닙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1, 2, 8, 1, 2, 8, 2.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1: 드디어 나왔다.
0: 자 그럼 정답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단체전 마지막 퀴즈 정답은 바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 정은재의 나에게로 떠난 여행도 있었지만 네, 문제의 출제 의도는 버즈 선배님이었습니다. 3112님이요. 지독하다. 지독하게 너무너무 잘한다.
1: 프로야.
0: 네, 감사합니다. 자, 세계의 퀴즈 잠시 후 4부엔 각계전투 개인전으로 준비했거든요. 저 정은지와 침튀기는 1대1 대결 펼치신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0: 말락말락 할듯 말듯 고막을 약올리는 세기의 입퀴즈. 최윤희님이요. 뭉디 방송 마치고 2시간 멍때릴 듯 키. 아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죠? 저 경력직입니다. 전 파블로프의 개처럼 지금 저는 이 시간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텐션 업이 기본 장착입니다. 0548님이요. 세기의 입 퀴즈랑 얼마 전 끝난 단독 콘서트가 힘들어요? 아, 둘 중에 뭐가 더? 당연히 콘서트가 더 힘듭니다. 네, 세기 퀴즈 저한테 굉장히 물론 이지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고민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또 재미를 드려야 되나. 그 정도? 제가 정말 경력직이라는 걸 다들 많이들 잊고 계시는군요.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파블로프에게처럼 여전히 습관화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온에어 불 켜지면 조금 자동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은동이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뭉디 말고도 또 별명이 은동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제가 유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각계전투 개인전 시간인데요. 개인전은요, 단체전과 참여 방식이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 참여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02368-1562 혹은 1572, 마지막 번호가 1562 아니면 1572입니다. 자, 다들 네, 받아 적으셨죠? 두 대 활짝 열어놨고요. 미리 전화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는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총 다섯 분께 기회를 드리는데요. 다 틀리면 선물은 그 다음 퀴즈로 이월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개인전 선물 알려드려야죠. 바로 비타민 세트! 자, 그럼 개인전 첫 번째 퀴즈 가볼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노래인지 제목과 가수 이름까지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인전 첫 문제니까 가볍게 노래로 내드릴게요. 자, 네, 여기까지. 아, 진짜 다 드렸다. 다 드렸어. 6000님이요. 또 약올린다. 아, 이런 코너잖아요. 3454님이요. 바블로프에게 아프다. 아, 끙끙 앓는 것처럼 들려서. 자, 이 노래와 가수 이름을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68-1562-1572두 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오고 있나요? 지금 전화 받고 계시네요. 지금 바쁘다. 자, 한 번 더 힌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정답은요?
1: 시스타의 나 혼자.
0: 땡! 탈락입니다. 자, 전화 끊겼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되나요? 바로. 지금 밖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나 봐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2: 시즈타의 나 혼자요.
0: 땡! 아니, 라디오 안 듣고 계시는구나. 다 이 노래로 들으셨나 봐. 아, 큰일이네. 힌트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아, 너무 다 불렀어. 최은정님이요. 터널 안에서 들으니까 무섭다.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뜻밖의 불안함을 드렸군요. 세 번째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정답은요?
3: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0: 정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답을 간파하셨죠?
3: 느낌이죠.
0: 느낌이에요?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3: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0: 알겠습니다. 존중할게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아, 저는 그 여수에 사는 삼순이 엄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삼순이 어머니.
3: 안녕하세요.
0: 아, 평소에 정이 뭐 하면서 들으셔요?

0: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삼순이 형님.
0: 라디오도 최고.
1: 아 따스워요. 아 선물 그냥 아이, 너무 다 좋소, 털어주고 너무 싶네 좋소. 그냥. 선물 다 털어드리고 싶네 그냥 아주.
0: 아이고 감사히 너무 고맙습니다.
1: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시다면?
0: 아 저희 딸이 지금 뭐 학교에 가고 없지만 네. 우리 삼순이 항상 사랑하고 삼순이 아빠도 항상 고생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삼순이 아빠는 왜 사랑한단 말 안 해주세요?
0: 아 이제 의리죠.
1: 아 의리. 아, 아
0: 사랑은 이제 끝났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 의리도 사랑이죠.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 것 같은데.
0: 아니죠.
1: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 단호하시네.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1: 자 그럼 정답 노래 듣고 올게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0: 개인전 첫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7383님이요. 내 귀에는 인노 노래로 들렸는데 맞히신 분 신통 방통. 아 인도 노래요? 잠깐만 웃겨서 아유 배 아파 잠깐만 인도 노래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뭔가 이런 발성이 아 진짜로 뭔가 주술의 느낌이 좀 있었구나. 머리부터 아유 그만할게요. 자 0578님이요 정답은 모르겠고 문제 내는 정은지 씨도 문제 맞힌 삼순이 어머니도 너무 사랑스럽다. 아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또 바라보는 이 시선까지 따스울 수 있을까요? 0578님도 진짜 따스우시네. 나 전화 연결 이번에는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은지 이거 나지. 그럼 개인적 두 번째 입퀴즈 가볼 텐데 말이죠.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끝자리 네 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02368156212 1572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02368-1562 그리고 02368-1572 이렇게 두 가지 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반응 뜨거웠던 사투리 버전으로 이번에는 퀴즈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노래는 갑니다. 아 사실 있잖아. 내 진짜 읍소 고민 많이 했거든. 니한테 이게 뭐 이제 땡전 한 푼 뭐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모자란 것만 천지 빼까리에다가 가진 것도 그냥 쥐뿔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내라도 괜찮겠나.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 요 다음 것까지 해볼까요? 네 이제 그냥 니한테만 그냥 약속할게. 그냥 니한테만 그냥 다 줄게.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연결 바로 됐어요. 저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정답은요?
1: 2AM의 이 노래.
0: 아이, 땡! 반가웠습니다. 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연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쿨의 All for You?
0: 아우, 정답입니다. 우와 바로 이렇게 맞춰버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은지님.
0: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예 그 좀 전에 그 전에 연결되신 삼순이 엄마의 아빠입니다. 삼순이 아빠입니다.
0: 예? 아 부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2: 아 예 지금 같이 듣고 있다가
0: 어머나.
2: 네. 아고 방금은 이제 와이프가 맞추고 이거는 제가 바로 맞췄거든요.
0: 어머나,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연결 잘 됐다. 조금 전에 삼순이 어머님께서 네. 지금 의리가 가장 커졌다. 제가 사랑하시죠 네. 했는데 아니요, 아니죠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네. 우리 삼순이 아버지께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2: 제 삼순이 엄마는 의리라고 했는데.
0: 네네네.
2: 아, 저는 아직 사랑이 더 큽니다.
0: 현명하십니다. 아주 오늘 저녁은 아주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
2: 네, 이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0: 아, 그 말은 하지 말지. 아, 그 말을 하지 말지. 아, 자 그러면은 또 두 분이서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셨잖아요.
2: 네,
0: 오늘 뭉디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2: 아, 아까 그 단체전 할 때.
0: 네.
2: 솔직히 하나도 못 맞히겠더라고요.
0: 아 많이 좀 얄미우셨나요?
2: 네, 아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오늘 완 포기해야겠나 해야 네. 되나 해갖고
0: 네네.
2: 하다가
0: 네네.
2: 집중을 했어요. 단체전 할 때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다가 그때는 들리더라고요.
0: 아 개인전에서 귀가 트이셨구나.
2: 아 예, 네,
0: 그러니까 1대1로 하니까 저랑 잘 맞나 봐요.
2: 예, 네,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 내일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2: 아, 예, 매일 듣고 있어요, 쉬는 날은.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순이 어머님께 한마디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0: 항상 우리 저랑 우리 애기랑 가족들 위해서 항상 애쓰고 항상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고마워.
1: 와, 지금처럼 계속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의리도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려요.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또 문디 왔는데 요 버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개인전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였습니다. 임명선님이요. 명곡이다 명곡. 꺄 잊지 못할 응칠의 러블리 커플이었죠. 성시원 윤윤재. 6875님이요. 확실히 은지님이 기운이 좋나 봐요. 어떻게 전화 연결이 부부가 연속으로 된대요.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되는구나. 어 그래요? 이것도 제 덕으로 봐주신다니 정말 따스운 분이시군요. 곽기용님이요. 삼수

0: 어머니 아버님의 음성 편지 직인의 사랑해가 아니고 고마워로 끝나는 게 찐빼이 부부다. 찐빼이 부부라는 거는 정말 참 부부다. 예, 요런 의미로 보내주셨고요. 3051님이요. 은지 씨는 저렇게 사랑 표현 잘하나요? 네. 저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아, 3051님이 문자 남은 게 있었네. 나는 방송 타도 어색해서 못할 것 같아. 물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방송 타잖아요. 그러면 이 안 하던 걸 하는 김에 그래 하고 눈 질끈 감고 하게 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추억 남기시려면 전화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입니다. 재미있잖아요. 0354님이요. 전화 연결이면 가능할 수도. 비대면엔 제가 강하거든요. 크크. 그쵸. 사랑 표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고민 털어놓기 쉽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타시면 다들 표현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저는 광고 잠시 다녀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우리 할매 노리개는 물레꼭지 노리갤래, 우리 어매 노리개는 설룸살이 노리갤래.
3: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에서 안분녀 어르신이 부른 노리개 타령입니다.
2: 우리 언니 노리개는 바늘끝이 노리갤래.
3: 옛 여성들에게 최고의 명품은 가방도 지갑도 아닌 곱디 고운 노리개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입 퀴즈까지 정희 가족들과 신나게 웃고 즐기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이한덕 님이요. 엥? 벌써 2시예요? 이제 20분 지난 것 같은데 거짓말. 아, 거짓말 아닙니다. 아,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잖아요. 김재은 님이요. 연휴 끝, 더 고단한 월요일인데 뭉디 덕분에 2시간 내내 광대가 내려갈 줄 모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니까요. 저도 연휴 끝나고 오늘 월요일 아 내가 텐션 잘 올려서 할 수 있겠지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들 따스하게 잘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니까 아 더 신나가지고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내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끝곡 KC의 언제나 사랑해 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몸은 왔는데 정신은 저쪽에 두고 온 거 아니시죠? 우리 예슬 작가는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어요. 이거 우리 따콩이가 하는 행동인데, 흰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은 사람이 있다? 우리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좀 바짝 나는 아이템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뭐가 좋을지 한번 골라봐 주세요. 1번 뺨 때리기.

보내주세요. 2번 뽀뽀. 이 중 뭘 원하시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제이슨 데를로의 Kiss the Sky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노래가 너무너무 신나면서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아 법규, 법을 잘 지켜라 라는 뜻의 법규가 많이 나오네요. 이우성님, 영은씨 작가님 좀 그냥 안아줘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남현주님, 아니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온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셨대요? 그러게. 아니 아까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제 인사하고 딱 갔는데 오늘따라 너무 예쁘고 환해 보여가지고 주말 동안 잘 쉬었나 보다 이런 덕담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세상에 신발을 짝짝이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명절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궁금하다 진짜.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집 나간 정신 챙기게 할 특급 아이템 첫 번째 뺨 때리기.

이 두 번째 뽀뽀 이 중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우리 두댕이들? 4295번님 뺨 싸대기 강 스매싱이요. 뽀뽀하면 얼마 없는 정신마저 나가버릴 것 같아요. 7220번님 정신 차리게 할 때는 강력한 왕쌍 싸다구죠. 아, 다들 맞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쪽 취향이었구만. 이수진님 뽀뽀 한 번이면 정신이 번쩍일 땐요. 저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누워있었어요. 어우 아프다잉. 어마나 세상에. 아니 또 어쩌다가 또 대상포진에 걸리셨어. 아유. 아니 근데 환절기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면역력이 훅 떨어질 때거든요. 대상포진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끔찍스러워요. 끔찍스러워. 아유 참 대상포진까지 걸렸는데 이건 그래요. 뽀뽀 한번 또 해드려야지. 이수진님 일로 와봐요. 어. 대상포진 걸린 데 어디야? 옆구리야 어디야? 뭐 얼굴이야? 그 대상포진 걸린 환부를 저한테 보여줘봐요. 어, 일로 와. 내가 아픈 거 다 빨아줬어. 응, 이제 안 아플 거야. 아, 뽀뽀가 압승일 줄 알았는데 뺨 때리기를 선택한 두댕이들이 더 많네요. 지금 압승이에요. 완전 압승이에요. 아, 8272번이 영민님 저 뺨 좀 한 대 세게 때려주세요. 아이 물통 수저를 안 보냈네요. 아, 밥 잘 먹었겠죠?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근데 또 어린이집에 또 요거 그 뭐지? 물통 수저 이런 거 여분이라고 하죠. 여분 이거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 허덜 마셔요. 아 어떻게 좀 싸대기 한번 세게 한번 때려드릴까? 일로 와. 8272번님 아유 일로 와. 일로 와. 물통 수저를 안 챙기면 어떡해. 어휴. 아 3858번님 뽀뽀도 따기도 싫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워드려야 되나? 아, 자 그래서 특급 아이템 하나 더 챙겨봤습니다. 아, 첫 번째 여자 연예인의 뽀뽀 그리고 두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메리카노라고 하시겠죠? 아, 나 참 이거 여자 연예인한테 뽀뽀 받기고 쉬운 거 아닌데. 어, 그 왜들 이걸 모르실까? 참, 아유. 자, 바쁘신 분들도 짬 내서 참여해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광고주님들도 추석 연휴에 분명히 정신이 나가 계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요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0: 음주 후에 집에 때리다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다 한국 MSD 햄박시구나 제발 이름 좀 쉽게 지어주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다 대표식구 주식회사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올드이프레시다 정신 차리자
1: 3834번님이 도대체 얼마나 출근하고 싶었던 거야 감도 안 온다 4763번님 대체 얼마나 신나는 거야 미쳐버릴 것 같아요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

0: 9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다 들으셨고요. 어떻게 잠이 좀 깨셨나요 여러분들? 김윤희님, 아 속이 뻥 뚫렸어요. 8846번님, 라디오 볼륨 급 내렸잖아요. 아 이 언니 겁나 웃겨.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순간순간 미쳐버리는데 어떡해요. 근데 월요일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고. 3710번님, 와 나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8144번님, 방금 들어왔는데 영민씨 왜 그래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무 좋은데 어떡해. 오늘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고. 난 정말 빨간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다 까만 날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까만 나라를 보았니. 정세민이, 영미언니 일로 와서 뺨 가까이 좀 대봐요. 언니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뺨 말고 다른 데 때려줘. 응? 거긴 거기 말고요. 4130번님, 영미 씨 너무 신나셨네요.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등원시키는 어머님들께서 애들을 던져주고 도망가시네요. 연휴에 육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추석 보낸다고 힘들었는지 꿀잠을 자네요. 아, 벌써 잔다고 애들이. 잘 시간이구나. 정말 엄마들이 투스텝으로 가. 투스텝 눈눈안나나 이러면서 가. 저는 오늘, 저 원래 좀 지각쟁이거든요. 그래서 10시? 10시까지 항상 따콩이를 데려다 주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늘 9시에 데려다 줬나? 9시부터 데려다 주고 7시부터 눈이 떠지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박현진님,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설 연휴 며칠인지 찾아보고 왔는데요. 설 연휴도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토, 일, 월, 화 4일밖에 안 되네요. 주말이 이틀이나 꼈는데 왜 대체 공휴일은 하루인 거죠? 슬픕니다. 난 설날에도 까만 날이었으면 좋겠어. 1월 1일이 왜, 1월 1일에 꼭 쉬어야 되나요? 난 이유를 모르겠네. 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1117번님, 연휴 끝나니 병원 투어 중입니다. 아유, 피곤타. 맞아요. 나이 먹으면 병원 다닐 일만 자꾸 생겨. 3846번님, 아침에만 해도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오후 되니 어김없이 에어컨 신세입니다. 휴식 시간이라 잠시 나와 있는데 연휴 후유증인가 자꾸 어디로든 떠나고 싶네요. 그래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비까지 왔었어가지고 와 이젠 진짜 싸늘해지겠다. 두꺼운 옷 꺼내놔야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낮에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진짜. 이게 날씨 가늠할 수가 없네 진짜. 아. 자, 리센의 러브 어택 신청한다고 해주셨는데 예, 요 노래 들어야겠죠.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댕이들 지금 뭐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도 이렇게 함께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센의 러브 어택 갈게요.

0: 리샌드의 러브 어택에 이어서 전소연의 퇴사할게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6295번님께서 영미언니 오늘 저처럼 사직서 내신 두댕이분들을 위해 전소연 퇴사할게요 틀어주세요. 끼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저 속이 시원하신가 보다. 예,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고 또 연휴가 끝난 날이라서 그런지 퇴사가 너무 고프셨나 봐요. 전소연 퇴사할게요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신혜님께서 퇴사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나 봐요. 나 오늘 이 노래만 세 번째 듣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엄청 많이 지금 울려 퍼졌다고 이문세 선배님 라디오 빼고 지금 다 틀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마음만 있고 다들 어쨌든 퇴사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꿈이라도 한번 꿔봅시다. 노래로 이제 대리만족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김수선님 혼자 LA 갈비 뜯고 있어요. 애들 다 학교 가고 혼자 뜯으니 너무 맛있는데요. 아, 저도 아침에 LA 갈비 뜯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잖아요. 월요일 날 뜯는 LA 갈비란. 2196번님 언니 다음 주 애들 어린이집 3일 갑니다. 알아요 이거? 아 다음 주 월요일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9일 금요일은 한글날이고 근데 이거 한글날 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굳이 왜 그날을 쉬는 날로 정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 노래를 가볼까? 그 신성우 오빠의 진이의 뭐야 이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나 진짜. MBC FM
1: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의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오늘 저의 그 위험한 발언에 두들기들이 지금 워워하고 계시는데 김정현님께서 아니 한글을 쉬어야죠. 박현진님 언니 그 입 다무시라. 5973번님 안영미 직장인의 표적이 되고 싶은 겐가. 이시아님 한글 만드시느라 힘드셔서 빨간 날로 지정하고 쉬셨대요.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한글날이면 한글이 쉬어야지 왜 인간이 쉬고 있어. 4723번이 와 언니 뭐야 한글날 제 생일날 생일

생일이란 말이에요. 왜 싫은지 이해가 안 간다뇨. 아, 생일이니까 쉬어야죠. 아, 나 참. 아니, 이렇게 쉴 거 다 쉬면 소름 누가 키워. 나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요 노래를 또 아, 선곡해 주셨네. Shut up and let me go. 팅팅스 노래입니다.

네,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네,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모이십시오. 다 같이 모이십시오. 정문주님의 다급한 외침. 한글날 우리 신랑도 출근하게 해줘라. 해줘라. 그래, 신랑은 한글날 해준 한 일이 없습니다. 한글날 만드는데 아무 일조도 한 게 없는데 신랑이 왜 쉬어야 되냐 이거지. 아, 어떻게 출근 안 되면 좀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게 해라. 외식이라도 나가서 밥 먹고 와라. 집에서 밥 먹지 말고. 6790번님 안영미 파이팅. 전 영미 씨 편입니다. 쉬는 날 너무 많아요. 그래 맞아. 쉬는 날 너무 많아 진짜. 아, 0850번님 언니 말대로라면 그러다 주말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정말 말씀 잘 꺼냈습니다. 나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봐. 어? 아니 난 그래서 주말에도 생방 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주말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댕이들이 얼마나 내 얼굴 보고 싶겠어 주말에 보이는 라디오로. 어, 영미 고프다. 아, 영미 언니 얼굴 보고 싶은데 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아, 나 참. 최지혜님 결혼한 입장에서 명절은 짧으면 좋겠고 매달 빨간 날은 철저히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세민님 아,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휴일이 피크라고요.

너무 바빠요. 언니, 아까 그 발언 그만하세요. 그래요? 8344번님, 아니 영미씨, 그럼 대체 언제 쉬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진짜 그것이 궁금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00분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려고요. 아,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아, 사진 보내셔도 됩니다. 아,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의견, 예, 저희들이 5270번님, 언니는 2시간 일하잖아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자 누가 올린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이별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들었습니다. 임승규님, 영민님, 양대노총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노래는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긴급 100분 토론 지금 열고 있죠. 연휴가 끝난 오늘 더 쉬고 싶다. 아니다, 출근이 좋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두 댕이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휴일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과연 언제 쉬어야 하는가? 신은경님, 후, 육아 시작과 동시에 드는 생각, 임종 때나 쉬겠구나. 맞아요. 이게 저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빨간 날이 좋았다오. 응. 4443번님. 아, 내 생일날 쉬어야지. 5월 13일 빨간 날 합시다. 자, 5월 13일 나왔고요. 김성은님. 주중 빨간 날. 전 어차피 출근하는 거 많았으면 좋겠네요. 특근비라도 받게. 오, 그쵸.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곽기용님. 부장님, 다가올 패밀리데이 때 영민호나 9시부터 6시까지 한번 시켜보시죠. 빨간 날 그립나 안 그립나. 왜? 나는 나 라디오 4000시간 할 수 있는데. 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임채영님께서 다 필요 없고 주 4일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당장 right now. 유혜리님, 부장님 영면이 365일 생방 엄벌에 처해주세요. 아니면 패밀리데이에 제일 빡센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이제 빡센 곳은 없습니다. 네. 아들 둘보다 아들 둘이 있는 내 집보다 나 지금 방송국 너무 편해. 지금 미쳐버리겠어. 난 여기에서 하루 종일 방송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하루 종일 방송하잖아요. 그럼 우리 제작진들도 같이 방송하는 거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거 콘솔을 내가 만질 줄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2317번님. 쉬는 건 나중에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 올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을 때 기쁘게 화이팅해요, 우리. 그래요. 일할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예, 저희 그 딱동이 지금 키워주시는 저희 이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합시다. 어? 게으른 자요. 악하고 게으른 자요. 밥도 먹지 말라.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맞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자, 두댕이들 잠 깨라고 제가 좀 놀래켜드린 거고요. 4466번님. 남편 휴일은 나에게 토스하고 남편은 365일 출근하고 아우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하셨어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걸로 갈까요? 네, 자자, 예, 자자. 우리 아내분들은 수고한 아내분들 좀 자고,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버스 안에서 출근하시는 걸로 갑시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예.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리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연휴 끝 평일 입성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주하미님께서 영미씨 그럼 패밀리데이 때 새 아침 강추합니다. 6시 생방송 좋아요. 대신 1시간만 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좋죠? 대신에 저는 이 톤으로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안영미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재워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아미님 제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365일 남편 휴가를 양도 바라셨던 정문주님께서 버스 안에서 나가는 사이에 아

0: 버스에서 만난 첫사랑 오빠 생각난다. 잘 살고 있겠지?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의식의 흐름 장난 아니네요, 지금. 정문주님. 아, 오늘 의식의 흐름 장난 아니야, 지금. 어? 남편 얘기했다가 갑자기 첫사랑도 떠올렸다가 지금. 어? 큰일 나갔어. 더군다나 가을 날씨, 오늘 가을 날씨 너무 좋잖아. 어?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9063번님. 영민우님, 저도 누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 월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지? 그래, 일하자오. 우리 다 같이 일하자오. 김명희님. 자영업자 입장에서 3, 4일씩 붙어있는 연휴 너무 힘듭니다. 연휴 시작 전날부터 다들 놀러 가셔서 매출이 바닥이라 어부지리로 저희도 쉬어야 되거든요. 대체 공휴일이 막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정말 다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4740번님, 언제 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2박 3일만 딱 혼자 있고 싶네요. 아, 우리 고양이는 특별히 함께 양이 끌어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싶어요. 진짜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죠.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기간도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두댕이들은 언제 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뭐 할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대리만족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시작.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놀궁리 해보는 우리 두댕이들. 기간도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두댕이들 언제 쉬고 싶은가요? 김초롱님. 전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어머 세상에나. 저는 딱 하루만 핸드폰 끄고 호텔에서 푹 자고 싶어요. 호캉스 시켜주라 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하루도 쉬질 않고 이렇게 일만 하셨을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핸드폰 끄고 쉴 수는 없는 건가요? 어머나 세상에. 호텔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이것도 업무 때문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직업을

0: 갖고 계신가 봐요. 이거 핸드폰 지금이라도 딱 끄고, 아니 끄면은 또 미니를 못 들으니까 또. 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메리카노라도 어떻게 쏠까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쏘겠습니다. 아유, 일로 와 토닥토닥. 광고 듣고 3부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기간도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두댕이들 언제 쉬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7731번님께서 12월 28일이요. 호텔에서 생일 파티하고 싶어요. 영미 언니도 초대할게요. 크루즈도 타고 즐겁겠어요. 이번 생일.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흥겨워하시는 게 문자로도 느껴져. 자,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너무 하고 싶잖아요. 크루즈 하면 최고의 크루즈. 탐 크루즈 아니겠습니까? 영화 칵테일에 흘렀던 그 노래. 눈 감아봐요. 비치 보이스가 부릅니다. 코코모. 고모. 고모 이모 말고 고모.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행복하셨죠? 장혜인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하와이 안 가봤는데 하와이에서 석양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어마나 세상에. 5452번님 세상에나 이 순간 딸기밭이 해변으로 바뀌네요. 다들 진짜 우리 두댕이들 보면은 상상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미니로 조세호님께서 칵테일 사랑 틀어주실 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또 들려드립니다. 뭐 하긴 뭐 크루즈에서는 마셔야죠. 칵테일 사랑 거북이가 부른 걸로 들어보아요. 자, 이 노래 듣는 동안은 어디로 떠날 수 있으려나.

0: 야, 밥 왔냐?
1: 네, 거북이 칵테일 사랑에 이어서 배윤겸님께서 아,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어 이 노래 들으면 보라카이 가고 싶어요. 진짤까요? 진짜 보라카이가 생각이 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명민님, 아, 연신 내에 있었던 지하 칵테일 바, 내가 그 칵테일 바만 아니었으면 이제 그 솔로였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박성원님께서 알콜 프리라니 저는 술이 땡겨요. 바이브 술이야. 지금 주종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계속 칵테일 얘기하고 있었더니 지금 아 지금 바이브 술이야. 소주 한 잔 나와야 되고 막걸리나 나와야 되고 지금 나올 게 많은데. 김강수님, 아 귀찮은 이 시들 다 버리고 남쪽 끝섬 가고 싶어요. 핫지와 TJ라고 하셨습니다. 핫지와 TJ는 뭔가요? 이 노래가 있나요? 어 가수예요. 남쪽 끝섬. 어 조경혜님, 세상에 노래가 연달아서 달달하고 얼큰한 게 저 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뭐 드렁큰 타이거 한번 가져야 돼? 범 범범범범 발라버려 이거 한번 가져야 되나? 백오키님, 도쿄에서 대학교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학교 카페에서 과제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니 노트북 덮고 당장 떠나고 싶네요. 교수님 과제 그만 과제 심하이. 아, 그쵸.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진짜, 그러니까 아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학생분들은 또 요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싫고 과제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65번님, 저 말고 남편 여행 좀 보내주세요.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요즘은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행복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이 꼭 혼자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어머 세상에. 그래 우리 두댕이들 중에는 꼭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아. 남편 걱정돼가지고 우린 괜찮으니까 남편이라도 혼자 여행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아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예쁜 두댕이가 많습니다. 6933번님, 아하 저는 그냥 주말 이틀과 그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한다는 주 4일째

그렇게만 쉬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주 4일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5285번님. 영미 언니, 김광진의 동경소녀요. 이 노래 들으면 일본 도쿄로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뭐지? 악뮤 그 누구지? 수현 씨 노래 들으면 저는 일본 간 것 같아. 와타시노 코이와 푸른 산호초 들으면은 딱 그 느낌 들던데. 자, 아까 공부하던 백오키님도 도쿄에 계신다고 하니까 맞춤으로 동경소녀 요거 듣고 오실게요.

0: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1: 룩 아리에티나

네, 김강진의 동경소녀에 이어서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김지영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크라잉넛 룩셈부르크요. 졸려요. 잠 좀 확 깨게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 룩셈부르크 깝니다. 아, 박성은님, 전 프랑스 파리로 갈래요. 에픽하이 파리스. 에펠탑도 보고 목마르트 언덕에 앉아서 멍 때리고 싶다. 아, 진짜. 저도 파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맨날 말만 들어봐가지고. 파리는 어떤가요, 진짜. 신지연님. 아, 영어 사람 생각나네요. 제가 영어 사람이라 그랬죠. Englishman in New York. 뉴욕 안에 있는 영어 사람. 뉴욕 안에 있으면 다 영어를 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노래까지 냈나 모르겠어. 어, 강은하님, 아틀란티스 같은 자연의 세계로도 가보아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요. 그리고 6424번님께서 아,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완전 집순인데 3박 4일 동안 나갔다 왔더니 집이 그리워 죽는 줄. 당분간 집에 딱 달라붙어 있을래요.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 듣고 싶어요. 좋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태양 대성의 Home Sweet Home.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4: 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008번님. 야, 노래 좋고 재밌고 뭘 더 바라냐. 영미짱. 드라이브 중인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박경희님. 영미님, 전 산에 가고 싶네요. 산. 최산. ATG. 배드 신청합니다. 배드 최고지. 집 갔으니까 우리 침대 한번 가볼까요? 배드. 아니, 그 배드가 아니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최선일님께서 어서오세요 뱀이양님이라고 저를 반겨주시네요. 처음엔 좀 멀미가 났지만 듣다 보니 적응이 되고 안요미가 꽤 우아하다 이런 반응이 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4933번님 맛집에 앞집에 왔는데 뭘 하면 되나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공짜. 송소희의 새 노래, 난센입니다. 문센은 알아도 난센은 잘 모르겠다. 난색을 표하시네요. 노르웨이의 탐험가라고 합니다. 난센. 저는 안데르센밖에 모르겠는데 센 가족인가요? 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난센.

0: 네, 추석은 끝났지만 명절 느낌 끌고 왔습니다. 맛집의 앞집, 우리가 사랑하는 국악소녀 송소희 씨의 새 노래예요. 난센. 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 지금 작가님께서 아, 우리 약간 음악 프로 같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음악 프로였어요, 그동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저 음악쟁이잖아요. 자꾸 까먹네. 저 가수 출신이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진짜. 김지연님께서 우왕 내가 신청했던 거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국악과 락을 이렇게 퓨전을 시켰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려. 최영중님, 와 영미씨 목소리 지하 30층입니다요. 최고.
1: 감사합니다. 임은자님께서 미양 언니가 아니고 마늘양 언니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자꾸 미니에 영미씨 입냄새 나요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입냄새가 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백진아님, 여긴 4부만 되면 진행자가 바뀌네요 라고 하시는데 예, 요즘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스피디한 거 좋아하시니까 좀 그냥 한결같은 안영미 목소리로 하면 좀 지루해하실까 봐 목소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쇼츠 같은 방송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4209번님, 영미 언니 옛날에 했던 드라마 심은아님 출연하셨던 M 목소리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 M 다시 새 버전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그 주인공을 저를 안 쓰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따로 CG를 쓰지 않아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데 말이죠. 자, 6389번님, 제가 안 듣는 사이 두 대가 송소희 씨 노래로 틀어주네요. 아, 실리카겔도 틀어주세요. 빅보이드 영미 씨가 좋다고 했었어요.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가요? 정말 제가 어제일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 아 그랬었던가요? 자, 어디가 좋았을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보이드 되게 큰 소년들인가 봐요. 실리카겔의 빅보이드.

0: 네, 6389번님의 신청곡 실리 카겔의 빅보이드 듣고 왔습니다. 아, 빅보이드는 대형 빈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에 붙여진 명칭에서 차용돼 거대한 공허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었나 봅니다. 노래 끝난 줄 알고 부랴부랴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음악 들었다 부랴부랴 또 얘기하려고 했다가 또 아, 자꾸 색깔리게 만드는 노래였네요. 아, 이 와중에 또 JYP 박진영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우리 중딩 아들내미가 소개해준 곡입니다. 엄청 젠지하다. 맛집에 젠지 음악 코너 있다는 거 아셨구나. 라고 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목소리를 했더니 어지러워 죽겠네요.
1: 자, 4135번님 마늘향 목소리 진짜 매력 있어요. 학원에서 잠 오기 직전이었는데 잠이 확 날아갔어요. 아니, 이 목소리를 듣고 잠이 날아갔다니 정말 독특한 취향이시네요. 이승혜님, 안영미 짱,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Take on me, 아하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Take 영미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서는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동서.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861번님. 아 정말 안영미 씨 미치겠어요. 저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 봐도 잘 안 웃는데 영미 씨 라디오는 진짜 완전 빵 터져. 차 안에서 혼자 미친 여자같이 웃었어요. 맛집에 앞집 사랑해요. 계속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정은님. 아 진짜 영미 씨 덕에 실컷 웃어요. 평생 해먹어라 제발. 저도 평생 해먹고 싶습니다. 자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BTS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 노래를 수상했다고요. 박수 치고 가야지. 자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K-POP과 베스트 그룹 부문에서도 수상을 해서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 휩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BTS 이렇게 상도 탔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거길 또 직접 못 가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BTS 동생들이 또 나를 또 엄청 좋아라 한다고. 근데 내가 못 가가지고 누나가 못 가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시상식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동생들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못 가서 미안해. 환인제약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미안해.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에 팀앱 대리 정말 BTS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 누나가 바빠서 미안해. 애를 둘씩이나 낳아가지고 미안해. 주식회사 해리자부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누나가 두시에 데이트를 해야 돼가지고 미안해. 자 그럼 끝곡으로 미안하니까 박효정님께서 방탄도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방탄은 지금 울고 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0: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파리에서 공부할 때 자주 찾던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책 한 권 들고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했던 룩상부 공원인데요. 넓은 정원과 연못도 아름답지만 곳곳에 놓인 초록색 철제 의자가 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룩상부 궁전 앞에 넓은 연못이 펼쳐지는데요. 아이들은 작은 돛단배를 띄우고 놀고 어른들은 마음에 드는 초록색 의자에 앉아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햇볕을 쬐는데 그렇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도 지금쯤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겠죠?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첫 곡은 드라이빙 사우스, 드라이빙 사우스라는 제목이고요.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는구나. 드라이빙 사우스고요. 고스베이브, 블러드 컬처스가 불렀나? 네, 그 사람들의 곡입니다. 예,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음악하는 정재영입니다. 부담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온에어불이 딱 들어오니까 긴장이 팍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뭐 순조롭게 순조로웠죠. 반가우셨을 반가우셨으면 좋겠네요. 말이 안 되네요. 또 이제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다. 뭐 워낙 그 상디라고 해요. 순디? 순디가 워낙 그 조용하게 이끌어온 자리라서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어떤 게 좋으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축축 처지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나른한 오후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그 정도 톤의 매너 조절은 프로 방송인으로서 그 정도 가능하니까 그 전에 못했던 말들, 순디에게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춰드릴 수 있는 맞춤

0: DJ일 수 있습니다. 예, 저를 3일 동안 막 쓰세요. 예, 재미는 뭐 코너 하자 그러면 코너도 하고 예. 그동안 순디랑 못했던 거 저랑 하세요. 걔는 분명히 상순 씨는 꾀병일 수 있어요. 예, 뭐 전화 통화 해보고 하니까 목소리도 밝고 하더라고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리를 비운 3일 동안 좀 반가운 만남. 예, 또 이렇게 3일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좀 볼까요? 9684님, 야 대박, 정재영 대박, 웬일이야, 정재영. 감사합니다. 톤의 매너 지켜주세요. 예. 6144님은 빠리 오빠다, 빠디, 오빠디 괜찮은데. 뭔가 빠지다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빠디. 장혜주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요정계 최고 권위자다우십니다. 네, 말만 조금 늘면 될 것 같아요. 예, 목소리까지 괜찮고. 4056님, 헐,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아나운서인 줄 반가워요. 아나운서 분들은 이게 이제 말이 정돈이 돼 있죠. 저는 이 프레이즈 한 구 안에서 여러분들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리듬 조절하는 거거든요. 가끔 잘 듣고 계신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좀 제가 여쭤보고 할 거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많이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런 거 안 오르네. 오를 때도 됐는데. 네,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파리에서의 하루 정재형이었습니다. 정재형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목소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실 좀 제가 좀 창피해하는 곡인데, 예. 근데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약간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참 아 그래 그 조금 창피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8844님 청취자한테 맞춰주신다니 프로다. 순디가 홍대 빈티지샵 느낌이었다면 형디님은 양장점 느낌이에요? 양장점 맞춤 옷 양장점이란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8844님 한 저때 봅니다. 저보다 한 10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양장점은 아니었는데 양장점 근데 좀 멋있네. 말이 좀 멋있어요. 양과자점 뭐 이런 거 약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드는데 양과자 양장점 맞춘 옷집 요즘 뭐라 그러죠? 이런 데를 맞춤 이렇게 요즘도 많이들 가시죠. 또 이렇게 맞춰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 원단이 어디 거예요? 뭐 이러시면서 가봉하고 그래 그랬던 생각들이 나네요. 그래 그랬더니 옷이 좀 정겨워지네요. 좋습니다. 8844님 제가 선물 좀 드릴까요? 어디 보자. 어유 잘 사네. 선물이 좋네요. 8844님 닭가슴살 12개? 이거 12개요? 하나 하나? 근데 왜 10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
1: 남은 거.
0: 12개 남았다. 남은 양이었구나. 닭가슴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18님 파리오빠 목소리 왜 이렇게 끈적여요? 아닌 듯하면서 왜 끈적이지? 잠 오는 시간인데 잠 깨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끈적여요? 제가 파리예요? 예. 뭔가 이렇게 끈적인다는 느낌이 기분 좋지는 않지만 뭐 이것도 끈적한 느낌 또 음악도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 때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음악이 뭔가 끈적인다. 샤데이 같은 노래 약간 끈적이고 약간 동물적인 에? 그렇게 느껴져요. 제 목소리가 일레를 밤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줘도 돼요. 괜찮다는데 모바일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김진경님 어머어머 재형님이시네요. 얼마 만에 라디오 DJ로 오신 거예요. 옆 동네 계실 때 많이 들었었는데 콩콩 웃음소리 오늘도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면 그렇죠. 김진경 씨 예 아이디가 익습니다. 네. 진짜 얼마 만에 들어온 거죠? 한 얼마 만이야? 예, 꽤 오래됐습니다. 예. 참 라디오는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쉬 선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3일 예, 뭔가 아쉬움만 남기고 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반가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 다 끝났는데 이제 노래 들을까요? 예 사연이 그렇게 없어요? 저조한가? 뭔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추석 지나서 그런가? 너무 힘들었어요 추석? 누가 그랬지? 아 저희 음악 프로예요 라고 와 망치고 싶다 무슨 음악 프로야 자 좋습니다 아 해방 놓고 싶지? 가을을 빌려 영준 정인입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크루왕빈의 메이 나인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결성한 3인조 밴드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흡수해서 느긋하고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듭니다. 이 팀의 음악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메인 나인스. 예, 5월 9일이란 곡이어서 반가워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절을 기다리는 평범한 하루를 가사에 담았고요. 몽글몽글한 기타 선율 위에 보컬이 둥둥 떠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조그맣게 나오는 새소리까지 들을수록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노래입니다. 제가 가을 요즘 음악 듣기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렇게 창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창문 좀 여시고 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밴드 사운드의 색깔들이 계속 요즘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얼기설기 엮은 그런 밴드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박자 안 맞잖아. 뭔가 지금 베이스라인 안 맞는 거 아니야? 킥이랑? 이런 대화가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기설기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라 더 편안하게 들리고 오히려 더 새롭게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입니다. 자, 크루왕빈의 메이나인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 좀 해주세요.

들으신 곡 크루앙빈의 메이 나인스였습니다. 야, 좋죠? 예, 뭔가 이렇게 몸을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부담 없이 이렇게 뭔가 흥얼거리는데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느낌이랄까요? 7536님이 라디오까지 듣던 5살 아들이 창문 내리래 하길래 창문 내리고 음악 듣네요. 예, 이런 일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상의 작은 행복? 뭐 별거 아닌데 라디오 듣다가 창문 내리래 그래서 들었던 노래 나중에 기억날 것 같은데요. 7536님 제가 그 아들 바나나 우유 좋아할 것 같죠. 이것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선물도 맞춰드립니다. 또 있었어 이게. 바나나 우유 DJ가 바나나가 뭐야.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릴게요. 1900번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빠디 유튜브에서 자주 배웠더니 왠지 친근한데 이렇게 DJ로 오시다니 정말 웰컴입니다. 창문 열고 청소하면서 들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취향의 뭐라 그랬죠? 취향의 공유.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 뭐 듣니? 요즘 그런 거 없어졌죠. 넌 뭐 듣니? 조금 나이가 어리신 작가분들은 아무도 공감을 못해주네요. 우리 땐 그런 게 있어서 친구와 음악 얘기 공유하고 책 얘기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웠던 그리고 이 친구는 나랑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떤 잣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행복

행복하게 여겼던 시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음악으로 이야기 나누니까 저는 좀 더 설레이고 기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것들 조금 나는 감성이 좀 특별해. 알려주기 싫지만 하나만 같이 공유해 줄게 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들 그 음악 취향 그 다음에 책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취향의 공유로 277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취향도 공유합니다. 퍼렌디오 오이스터스 트레저 아일랜드 들으면 여행 떠나고 싶어지는 곡이에요. 어디요? 제부도 같은 데인가? 약간 진주와 굴들과 진주 음악 프로라고 하니까 더 말을 못하겠네. 음악 들어요?

정승환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노래 참 잘하죠. 근데 오늘 들으면서 오늘 진짜 노래가 너무 다 잘 들리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만 그렇군요. 그 오늘 노래들이 되게 잘 들리고 날씨가 좋아서인가 그러고 있는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승환 씨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잘난 척하는 걸 좀 느꼈어요. 따 이렇게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하고 약간 자만심이 껴있는 느낌? 아, 한번 혼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못 추라 그랬는데. 정승환의 언제 어디서라도 까지 들으셨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2772님의 취향곡 Pearl and the Oysters의 트레저 아일랜드였는데 정말 그 여행 분위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순 세트였어요. 이렇게 두 개 보내주는 걸.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이름까지 정하는구나. 되게 약간 이런 데서 가족이란 걸 느끼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왔으니까 약간 비밀 같은 거 요 제작진 안에 비밀 같은 거 살짝 먼저 보내드리면 닭가슴살 아까 12개에서 11개 남았죠. 커피 드립백 세트 19개 남았어요. 김치 세트 29개. 뭐 요 정도 제가 비밀 말씀드리고 제가 내일 나머지 비밀 좀 더 풀어놓을게요. 그래서

0: 제형 요정 세트, 제형 세트 선물 제가 두 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좋아하는 거 냉동만두 쿠폰 그리고 김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싸들고 가면 어디 여행지라도 뭐 예, 든든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 사연 좀 볼까요? 김강순님께서 긴장하세요. 이봉원님이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정마초 부르신 영상이 꽤 유명했었잖아요. 봉원님이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는구나. 큰일 났네. 곧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이봉원님의 그 너무 유쾌했었어요. 전 그 순정마초 부르는 모습이. 근데 심지어 그걸 저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조금 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안테나에서 꽤 미남순위 한 1순위 정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저께도 그랬는데 저 이렇게 실제로 딱 보시면 뒷걸음치세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근데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수님. 예, 이봉원님이 제 곡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치실 수 있으니까. 예. 저희 여기서 노래 들을까요? 신청곡? 아, 광고 들어야 되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신현재 씨가 보내주신 사연. 아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이 노래 여전에. 아 토마스 구. 오 뭐가 이렇게 길어했네요. 저 짧게 짧게 살아. 나 미쳤나? 신현재 님의 사연입니다.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방송이네요. 요디님의 절지미가. 그쵸? 네. 신현재 님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1부 끝곡 저거 시간 2부 끝곡 아 2부 끝곡 있는데 네. 2부 끝곡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장정윤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곡 듣고 3부는 지금 얼만큼 긴장이 풀려서 잘할지 여러분 감도 안 오시죠? 3부 기다려봐 주세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

0: 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3부 첫 곡으로 Si tu vas ma mère, Émile Claire Barlow라는 가수가 불렀네요. Si tu vas ma mère, 네가 나 우리 엄마를 봤다면 뭐 이런 건데요. 그 중간중간 약간 슬픈 가사들이 있네요. 예. 이렇게 말랑말랑한 곡처럼 들리지만 엄마와의 그 기억들, 추억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자,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음악하는 정재영입니다. 5637님이 보내주셨네요. 재영님 애칭 추천드려요. 쿵디 어떠세요? 코 자주 드시니까. 쿵디. 쿵. 김광원님은 진행 너무 좋은데 너무 처지고 나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이시스 때부터 팬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 30년 된 팬이시네요. 더욱 처지고 나른하게. 그럴까요? 지금 지치시죠 좀. 이게 이 연휴가 길고 나서 첫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다들 너무 힘드시다고. 난 내 생각 말하면 지금 나 지금 너무 위험했다. 나 지금 절벽이었어. 누가 밀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야지. 하지만 또 하면 안 되나? 저는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추석 때도 잠깐 우리 형수님이 약간 손을 다치셔서 차례를 안 지내기로 하고 밥만 먹고 헤어져서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니까 좋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청곡 사연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0: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이금사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는 새초로만 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새초로만 진행은 어떤 거지? 그러면 새초로 하면 문자 소개 안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거 아니다. 또 위험했다. 또 위험했어. 또 절벽이었네. 또 떨어질 뻔했어요. 네. 그래요. 새초로만 조금 좀 냉정하게 하자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런 스타일. 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새초로만 진행이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 말 안 들어줘. 아 이미 좀 새촘했다고 그러는데요 제작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좀 딴 조금 다르긴 한가 봐요. 예. 좀 다르긴 해. 저도 뭐 대충은 알고 있어서 뭐 다른 게 좋은 거니까. 다른 게 아, 힘들다. 노래 들어요. 적재입니다. Say.

9월 28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예, 썰의 드라이 플라워까지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0389님, 형님 아찔아찔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아찔아찔해요? 왜 나만 모르나?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데 뭔가 사고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내려왔던 건지? 난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전 편해요. 예, 이런 것도 톤의 매너 약간 새처럼하게 받아들인 거죠.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아찔아찔해 해야죠. 예. 7578님, 재영님 사연이 안 와서 혼잣말하는 것 같다고 우리 신랑이 문자 보내래요. 난 이런 진행 너무 좋아. 7578님 뭔가 감성이 많네요. 예, 톤의 매너가 맞아. 사연 조금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했죠. 상순이 이런 얘기 안 하죠. 나 지금 계속 지금 새로 고침을 누르는 이유가 제가 그래도 이전에 DJ 할 때는 앞면을 못 볼 정도였는데 없긴 없네요. 무슨 여기 문장 검사예요? 그냥 대충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보내주세요. 그냥 네, 너무 없긴 해요. 10분에 하나 있나 봐. 예,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란 말 말고 그냥 보내세요 지금. 신호 걸린 분들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바람 지금 창문 열고 바람 쐬시던 분들 있죠 아까. 예, 문자 좀 보내주세요. 뭐지? 우리 땐 뭐 여긴 뭐라 그러죠? 이 미니라고 하죠. 미니에 좀 많이 올려주시고 예, 같이. 지금 되게 고생해서 음악 고르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제작진이 힘 좀 주세요. 예. 이런 얘기 안 했나 보구나. 되게 우아하게 했구나. 너희. 저희 제작진이 너무 수줍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 수줍어질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박서다님 신호 걸렸어요. 예. 보내주세요. 고용주님 보냅니다. 네. 예. 좋습니다. 0049님 말실수 안 하시려고 정신줄 붙잡으시는 거 너무 애처롭네요. 그런데 이런 게 귀여워 보이면 입덕인가요? 50분만 버티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배철수 형님 같았나요? 감사합니다. 5377님 오늘 루시드 폴 책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읽겠네요. 고맙습니다. 9982님 요정 아저씨 전 고1인데 오늘 중간고사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생일이라 동생이랑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옆에서 동생이 계속 놀려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아저씨가 왜 요정이에요? 엄마한테 물어봐. 네. 아, 네. 제가 너무 떠들었나 봐요. 프로듀서 분이 노래 듣자고 그러시네요. 네. 이적입니다. 혼자였다. 듣고 올게요.

자, 이적의 혼자였다 365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고 김혜미님, 아 김부장 제 남편도 그 위치인데 힘들어해요. 많은 분들이 예, 요 나이 제 나이 때 힘들어하시죠. 예. 인생 뭐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보다 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는 나이일 것 같아요. 이제 훨씬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다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운동 많이 하시고 뭐 방법을 말해? 하지만 예, 뭐 조금 선배로서 얘기한다면 운동 많이 하세요. 제가 상순이에게도 얘기했던 게 운동 진짜 많이 해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예. 힘들 땐 걷고 예,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하고 음악 많이 듣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상상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노래 듣고 3부에 이어서 4부인데 4부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부 끝곡 피오나의 프레 크리미널 듣고 4부를 찾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95년 오늘 9월 28일은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나 프랑스 파리 15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파리 15구는 파리 센강의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숫자보다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숫자보다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파리의 크기가 광진구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이런 거 왜 넣는 거야? 상순이가 잘해요, 이런 거? 못했어요? 위안이 되네. 연패 엄청 했네. 걔 또 느려. 느려서 빨리도 못 맞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광진구 정도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한강이 무척 큰 강이에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으로서는. 근데 파리는 작은데 많아요. 잠깐, 16구에서부터 해보면 하나 뽕이라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라디오 프랑스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알레상드 두,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 한 아홉 개 정도 되는 거, 열 개인가? 거기가 파리가 아닌가? 짜증나. 우리는 몇 개죠? 잠깐만. 동호대교, 한남대교, 한강철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천호대교, 마포대교. 한강철교는 또 다리가 두 개야. 뭐예요? 제가 맞춰요? 전 파리로 걸게요. 파리가 맞습니다. 걷는 다리까지 하면 더 촘촘해 하거든요. 그럼 오? 파리의 생강이 가로지는 다리는 많다. 오. 오. 오.

자,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함께 듣고 왔어요. 퀴즈 하니까 그 문자가 많아졌어요. 나는 완벽한 하루가 조금 우아한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조금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분위기 띄운다고 약간 막 그랬는데 절벽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500개, 600개 난리 났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퀴즈

오늘도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먼저 답 보고 소개해요? 아니면 소개하고 답 봐요? 소개 먼저 할까요? 자,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많이 보내주셨네요. 1003님, 이렇게 문제에 앙탈 부리는 DJ는 처음이에요. 정답 X. 단호하시네. 앙탈. 예. 요게 근데 알 것 같으면서 틀리, 아주 이게 어느 정도 그 말이 돼요. 이 퀴즈가. 왜냐하면 서울에 파리는 작은데 많은데 서울은 큰데 어떤지 이걸 좀 비교하기가 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앙탈을 부렸는데 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2384님 X 요정님의 다급한 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여기 되게 논리적인 게 없구나. 그냥 다 따라오시는데? 오, 좋아요. 박현진님 정답 오! 요정님 따라갑니다. 이 문제 틀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파리지행이라고 하지 말아요. 오, 그럴게요. 전 파리지행, 전 서울 사는데. 자, 6854님 정답 X! 프랑스 파리는커녕 날아다니는 파리만 보았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잘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진짜 저는 오늘 감동인 게 일단 OX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거에 너무 고무적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 더 해요. 내일 내모레 이걸로 시작하지. 오프닝 무슨 오프닝이야. 네, 문제로 시작해. 그냥 문제로 시작해서 예, 가보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을 알아봐야죠. 프랑스 파리의 센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숫자보다 많다? 정답은? 이거 너무 쉬면 방송사고인가? 오! 거봐! 정답은 5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파리 센강에는 상류의 뽕 아몽부터 알렉산드르 3세 뽕네프, 뽕데자르를 지나서 하루에 뽕 아발까지 모두 37개의 다리가 놓여 있고요. 서울 한강에는 일산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모두 32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 너무 뿌듯하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뭐하라고 그랬죠? 아,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다고 하시네요. 예. 너무 기분 좋아. 뭐 상을 준 것도 아닌데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의 또 이 답장도 많았고.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진정하고 와야죠, 그쵸?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장재인의 괜찮다고 말해줘 듣고 올게요.

0: 장재인의 괜찮다고 말해줘. 브루노마스의 Risk It All. 윤정경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좀 경박했습니다. 예. 제가 너무 퀴즈에 또 흥분해가지고 예, 제가 퀴즈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저도 이럴 줄 몰랐네요. 박수 치다가 사고 날 뻔하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예, 사고 날 뻔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틀려도 진짜 뭐 상관없는 건데 뭐 저 선물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렇게 또 사소한 가지고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 좀 기분 좋아지잖아요. 예, 좀 힘든 하루였는데 그쵸? 예. 7392님이 재영디 원래 성격 이러셨어요? 되게 화로 같으시네요. 화로? 통통 튄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 화로. 아까 강물에 팍 한번 튀었어요. 예. 약간 그렇게 그럴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야죠.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백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0: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 아, 우리 상순 씨가 상품 소개할 때 되게 쾌활한 척하네요. 예. 입술을 되게 다 아주 그냥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또박또박 하려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등치에 예,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네. 자, 송은현 님이 오늘 맑은 날 둥실둥실 떠다니는 무지갯빛 비눗방울이 퐁퐁퐁 터지듯 재밌었어요. 와, 다행이네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3일 내내 퀴즈를 다 맞추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 은현님께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다 쏘고 갈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없어서 여기 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뭔가 오늘 음악도 쏙쏙 들어오고 퀴즈도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 DDBB의 글로우 띄워드리고 내일 찾아뵐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

0: 운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세계 연극계 최고 권위의 입센상을 받은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에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연극을 싫어합니다. 오슬로 국립극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연극계 노벨상을 받는 젊은 연출가의 반어법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인 최초이자 최연소 수상자 구자하는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관객을 초대해 관객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평을 듣는 연극 연출가입니다. 아, 저는 연극을 싫어합니다. 정확히는 동시대 감각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연극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는 연극을 싫어합니다.

아, 너무 사랑하면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계속 의심하게 된다고 연극 연출가 부자하는 말하죠. 맹목적 믿음 대신 누가 나서고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지, 무대 안팎에서 계속 질문해야 한다네요. 자,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자,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그 시작하기 전,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래도 꽤 시간이 꽤 있는 것 같더니 지나고 나니까 또 아, 너무 짧죠? 예. 시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스틱스의 연주한 노래 Too Much Time on My Hands 들었습니다. 스틱스의 Paradise Theater의 수곡입니다. 아, 연휴 때 부족한 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은 하나도 안 피곤하고 쌩쌩했어요. 오, 배송희 씨. 와, 저는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데. 예. 아, 저는 그냥 피곤한 게 디폴트 값이에요.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스틱스의 Too Much Time on My Hands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하버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호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분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안착 팬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연주곡으로는 또 드물게 히트한 곡이죠. 캔디 덜퍼.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여성 색소폰 연주자 캔디 덜퍼. Lily was here. 이 곡의 프로듀서는 데이빗 에이 슈처트. 기타도 데이빗 에이 슈처트가 연주했습니다. 이윤지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Candy Dolpho, Lily was here. 0973번으로 와 연휴 내내 장사하고 나서 와 연휴가 끝나니 보상으로 감기를 얻었네요. 아이고, 예. 요즘 독감하고 독감 플러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니까. 야, 조심하십시오. 다들 조심하셔야죠. 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피곤하셨는 모양이네. 예. 빨리 완쾌되시기를.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885번으로 청해 주신 이 앨범이 진짜 많이 팔린 앨범이에요. 천만 장 이상 팔려가지고 다이아몬드 레코드 기록했으니까요. 롤인 히어 The Miss Education of 롤인 힐이라는 앨범 타이틀. 자, 롤인 힐의 두 앞 That Thing.

엘디 바지 Heart, Mind and Soul 들었습니다. 박은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로린 힐의 Do Up, That Thing. 8979번. 예. 유해진 씨도 방송 듣고 계시려나요? 그건 모르죠. 뭐 유해진 씨 스케줄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지난주에 왜 신정근 배우 나오셨을 때 자기가 유해진 정도는 얼굴로 깔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악 나가는 사이에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랬어요. 제가 아, 괜찮다고. 얼마나 저 심성이 착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응원합니다. 배우 신정근 씨. 자, 8979번으로 청해 주신 마돈나 라이슬라 보니타.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여전히 낮 동안 볕은 뜨겁지만 가을은 가을입니다. 바람의 느낌이 달라졌는데요. 오늘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4일 정도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10월이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정말 긴 소매 옷들 미리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대 20mm, 경북 동해안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영단어 프릭션을 단순히 마찰, 마찰력으로만 외우지 말라고 한다. 마찰 그러면 갈등, 불화, 의견 충돌 같은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이 부딪혀서 빚어내는 불편과 파열음이 일회성이면 프릭션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가 반복돼 관계나 업무의 흐름이 불편해진 상태가 프릭션이고 그렇게 입장이 더 강하게 맞서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컨플릭트다. 못이 나무에 박힌 뒤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은 못과 나무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덕분이다. 프릭션은 물리에서는 마찰력, 인간관계에서는 마찰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철수는 오늘 옳은 일은 더 쉽게, 잘못된 일은 더 어렵게 만드는데 마찰력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듣는다. 잘못된 일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옳은 일은 하기 힘든 시스템 때문에 너무 많은 팀과 조직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작게는 한 집안이, 크게는 한 나라가 고장난 시스템 때문에 생산성, 혁신, 존엄성, 정신건강을 해치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없애지 못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의 마찰 프로젝트는 마찰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모든 마찰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마찰은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든다. 적절한 마찰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게 만들며 더 나은 결정을 유도한다. 마찰 프로젝트를 이끈 로버트 서튼과 허기 라우는 마찰을 잘 다루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헛일이 아닌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들은 무감각한 리더의 더하기 병부터 지적한다. 문제가 생기면 조직은 끊임없이 새로운 TF와 위원회를 추가하며 무의미한 간판만 바꿔대지만 거꾸로 낡은 절차나 부서에 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잦은 조직 개편이 만들어내는 건 끝없이 늘어나는 절차와 역할의 과잉이라는 나쁜 마찰일 뿐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존중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불필요한 규칙, 중복된 승인 절차, 무의미한 보고 등의 나쁜 마찰만 제거해도 좋은 마찰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살다 보면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중요할 때가 보인다.

21 pilots stressed out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좀 탈진된 상태입니다. stressed out. 네. 스트레스를 뭐

거예요. 여행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침 시간이 딱 맞아 오랜만에 백캠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와 함께 잘 들을게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현지수 씨. 네. 자, 521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네, 제임스 잉그램. Just Once.

웬디 크로포드, 알마즈 들었습니다. 2359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임스 잉그램, Just Once고요. 1000번. 네. 야, 어떻게 번호를 이런 번호를 뭐 누가 휴대전화 대리점 이런 거 하시나? 네. 이런 번호는 어렵잖아요. 1000번. 네.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공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살아 살아 물러가라 하면서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황홀한 백캠 들으며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둘러보면 특히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요.

0: 우리는 그냥 늘 좋은 음악 듣고 이 시간만이라도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아. 자, 여기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9769번으로 청해 주신 The Alan Parsons Project Time. 이 곡만 들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셨는데, 왜요? 뭐 아쉬운가요? 지나간 시간들이. 아, 누구나 다 그렇죠. The Alan Parsons Project Tim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둘 다 비슷하고 제일 기량을 잘 발휘하는 경우는 둘이 동률, 동점 상태일 때랍니다. 축구 승부차기에서 먼저 찬 쪽이 유리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0-0 동률이라 마음이 제일 평온하단 거죠. 동기부여도 이 원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당한다.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보다는 이번에 우리랑 저쪽 둘 중 하나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둘이 동률이다를 강조하면 효과 최고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

0: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garage.
1: For our boy. The last of the real ones. 들었습니다. 7725번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곡인데 같이 듣고 싶네요.

0: 아이가 좋아합니까 이 곡? 오, 아이가 혹시 축구 좋아합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The last of the real ones for our boy.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캣박시브,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근데 오늘 네, 축구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2: 제가 오늘 2시에 시사가 있어서 네, 보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저 오늘 사실 일정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 성함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갑자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 보면 오늘 축구구나. 그리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아, 오늘이 그 평가전이구나. 네.
1: 오늘 저 네. 8시부터 네,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2: 제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저 내일인 줄 알았어요. 29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하철역에서 그분들을 만난 덕분에
1: 내일은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2: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중국이랑 하는 거죠.
1: 수요일은 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 네. 아, 요즘 아시안게임 때문에 바쁩니다. 영화 보랴, 중계 보랴.
1: 오늘 그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오늘요?
1: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2: 2-1?
1: 2-1로 우리가
2: 네,
1: 이겨요?
2: 네.
1: 우루과이가 FIFA 랭킹이 높은데요.
2: 네.
1: 그리고 일본에서 경기하고 와가지고 이제 시차 적응 딱 끝났고.
2: 네.
1: 그리고 그 포르랑 감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포르랑?
2: 네.
1: 예전에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2: 네네.
1: 우루과이랑 우리가 16강전에서 해가지고 졌잖아요.
2: 머리 긴 선수 아니야?
1: 그렇죠. 그때 네,
2: 맞아요.
1: 포르란 선수하고 수아레즈가 있었죠.
2: 네.
1: 지금 포르란 감독이 임시 감독이에요.
2: 네. 지금까지 많이 이겼으니까.
1: 누가? 우리가?
2: 우루과이가 지금까지 경기에서 많이 최근 경기에서 계속 이겼으니까.
1: 네. 우루과이
2: 이번에 한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1: 하고 꽤 여러 번 경기했는데.
2: 네.
1: 한 번 딱 이기고.
2: 네.
1: 일곱 번인가 졌을 거예요 아마.
2: 아, 그럼 오늘 이기겠네요.
1: 아, 그래.
2: 이길 때가 됐네요.
1: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루과이도 네, 지금 첫 경기 졌기 때문에.
2: 네.
1: 아, 오늘 기필코 이기려고 할 거예요.
2: 예. 네.
1: 자, 그럼
2: 한번 찍어봤습니다.
1: 그건 뭐 8시부터 축구 보시면 되고.
2: 네.
1: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이게 영화에도 제철 영화가 있긴 한가 봐요.
1: 네네.
2: 제가 이 영화를 아마 한여름에 만약에 보았으면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망설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날씨 좀 선선해지고 그래서 더 이 영화를 더 좋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목만 들으시면
1: 네,
2: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목은 이방인.
1: 이거 저 까뮈의 이방인이에요?
2: 네, 그 유명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1: 아, 이거 어려운데.
2: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1: 편안하게 쉬어가면 오락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데.
2: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작품들을
1: 네네,
2: 생각해보면 제가 다 어릴 때 읽었더라고요.
1: 어릴 때 읽었죠.
2: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그게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기분에 괜히 열심히 읽었어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어른이 돼서 이걸

0: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생 때 읽었고 아 그래서 그건 있더라고요. 네. 학생 때 봤던 건데 네. 이를테면 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그걸 다시 보면 네. 어,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
1: 제가 그게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뭐 세계문학 전집에 있으니까
0: 그때 아, 그 정도쯤에 있죠.
1: 그때 그냥 독파하듯이 뭔 소린지도 모르지만 나 읽었다 뭐 이런 마음에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몇 해 전에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는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노인과 바다에 뭘 이해할 수 있게 있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왜 이 아저씨는 그 청새치를 네. 그걸 그렇게 잡으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뼈만 네. 남은 애를 끌고 돌아오는 이게 뭔 소리야?
1: 아마 그때도 소설을 재밌게는 읽었겠으나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난 걸작으로 칭송받는지는 아마 이해를 못한 채 책을 읽었을 텐데
0: 그랬겠죠. 예.
1: 몇 해 전에 노인과 바다를 읽고 아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세계문학 전집에 있던 그 많은 작품들을 네네. 다시 한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프랑스와 오정 감독도 제가 좀 약간 친밀감을 느낀 게 아, 영화 감독도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방인이라는 책을
0: 같이 읽은 거예요?
1: 10대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를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하고서 이방인을 다시 읽는데 이게 1942년에 발표된 소설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여전히 살아있네.
0: 예.
1: 그리고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현대사회에도 모두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영화로 만들면 어쩌면 알베르 까미가 소설 안에서 약간의 힌트만 좀 심어놨던 이야기들을 내가 좀 더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술가로서의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프랑스와 오정이 알베르 까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고 이게 제 기억에 지난해 아마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로튼토마토닷컴 평점이 90점이 넘습니다.
0: 와. 아, 근데 이 까미의 이방인을 이전에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1: 이렇게 비스콘티 감독이라고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그분께서 60년대, 1967년에 한번 만들었고 그 뒤에 터키 해선가 한번 그 지금 이제 튀르키예죠. 거기서 한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는 아마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을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0: 없어요.
1: 아마 너무 이게 유명한 소설이라 영화화를 아마 쉽게 좀 선뜻 좀 할 마음을 먹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0: 네네.
1: 잘해야 본전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너무 노벨상 받은 작가의 네. 이 유명한 작품을 함부로 그쵸. 했다가 또 욕만 먹을 수 있거든요.
1: 너무 또 과감하게 해석을 하면 욕을 먹고
0: 네.
1: 너무 또 책하고 똑같이만 찍으면 재미없고 그래서 아마 모두가 쉽게 시도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한 거는 감독 이름이었어요. 프랑스와 오정 감독은
0: 유명한 감독이에요?
1: 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이거 재밌다 하고 생각했던 프랑스 영화의 한 3분의 1은 거의 프랑스와 오정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너무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쓰는 사람이에요.
0: 네네.
1: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있고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스토리텔러가 있고 스타일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0: 네.
1: 오정 감독은 스토리텔러 쪽이거든요. 이야기를 참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고
0: 네.
1: 최근에 최민식 씨가 주연한 시리즈죠. 맨 끝줄 소년 그 같은 원작을 인더하우스라는 영화로 만든 게 바로 프랑스와 오정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끝줄 소년과 같은 이야기인데
0: 네.
1: 그 인더하우스라는 영화를 제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일 처음 본 건 스위밍풀 뭐 8명의 연인들 타임 투 리브 뭐 등등등의 영화들 영앤 뷰티풀 같은 영화도 있고요. 최근에는 소피 마로소가 주연한 다 잘 된 거야라는 영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락사라고 부르는
0: 네.
1: 조력자살이라는 또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것도 너무 또 재밌게 잘 만들었고 그래서 프랑스어 오정이라면 이방인도 재밌게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0: 재밌게
1: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읽은 지 한참 되었어도 이방인의 첫 문장은 어쩌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라
0: 네.
1: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유명한 첫 문장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인데

0: 까미의 이방인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오프닝에 이 문장으로 시작하겠지? 아니요.
1: 아니에요? 어.
0: 이 문장은 영화 속의 자막으로 예, 그냥 나올 뿐이고 다른 게 첫 마디로 나옵니다. 나는 아랍인 하나를 죽였다를 영화의 첫 번째 이야기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프랑스와 오정이 이방인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어쩌면 출발점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정 감독도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더라고요.
1: 아.
0: 우리에게 뭐 지단.
1: 알제리계 축구 선수들이 또 많아요. 네. 예.
0: 제 기억에 벤제마.
1: 어.
0: 네. 그리고 은바페도 어머니가 알제리 또 인이라서 우리에게 사실 축구 선수 중에는 그런 알제리계 프랑스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정 역시도 알제리계 프랑스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1: 오.
0: 지금 시대에 다시 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보니까 알베르 까미의 그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 자체가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이거든요.
1: 그렇죠.
0: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를 배경으로 20세기 초반에 알제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과 그리고 알제리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묘한 그 차이와 차별의 문제가 소설에 깔려 있는 걸
1: 네.
0: 본능적으로 오정 감독은 더 잘 알아챈 거죠.
1: 아.
0: 그래서 그쪽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번 작품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0: 이게 무엇보다 화면이 너무 멋져요.
1: 오.
0: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습니다.
1: 아, 흑백으로.
0: 근데 이게 어쩌면 흑백 영화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왠지 흑백이면 이거 좀 이런 선입견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가
1: 그 영화 좋았어요. 예.
0: 흑백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미장센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준익 감독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우리가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약에 컬러로 찍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시대의 사람을 현대로 불러오는 느낌이고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흑백으로 찍는다면 우리가 그 시대로 가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1: 표현 괜찮은데.
0: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영화는 애초에 그러니까 프랑스 오정 감독도 고전 문학에는 어쩌면 흑백이 가장 적합한 촬영 방식일 수 있다.
1: 아.
0: 그래서 흑백으로. 물론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쌉니다.
1: 아, 당연히 싸겠죠.
0: 이게 왜냐면 시대극의 그 미술을 그 시대의 미술을 아주 세세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게 아무 영화에나 흑백이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 까미의 이방인은 흑백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화면에 담겨 있는 세계 문학 전집의 그 고전.
1: 예.
0: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1: 자, 음악을 한곡 들까요?
0: 이 영화를 현대적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엔딩곡이 더 큐어의 노래 같습니다.
1: 더 큐어.
0: 더 큐어가 실제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노래. 킬링 언 아랍. 네.
1: 야.
0: 처음부터 그냥 엔딩곡은 이거다 하고 정해놓고.
1: 제격이네.
0: 그래서 큐어한테 열심히 얘기해서 허락받았대요. 네, 그래서 킬링 언 아랍을 엔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 더 큐어의 킬링 언 아랍 듣겠습니다.

0: 투어의 킬링은 랩 들었습니다.
1: 네, 이게 그 흑백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진입장벽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일단 예고편 한번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흑백입니다. 이게 그냥 침침한 흑백이 아니라 아름다운 흑백입니다.
0: 아름다운 흑백.
1: 네, 그래서 일단 예고편 정도 살짝 보시고 이 정도 흑백이면 나 관심 있겠다 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이런 작품이 저에게 주는 기쁨 중에 하나는 제가 아 그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이제 한번 다시 읽어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선뜻 그 책을 손에 쥐고 읽기 시작하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 책장을 넘기기까지가 사실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이방인을 읽기 지금 시작했어요.
0: 그래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이방인의 이야기를 10대 시절에 저도 읽어서 이제는 좀 흐릿해진 저도 중간중간 몇 장면만 아주 유명한 어떤 시퀀스 그 소설 안의 시퀀스만 기억날 뿐 네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지가 다 흐릿해졌었는데 일단 영화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화면으로 프랑스어와 오정이라는 감독이 읽어낸 이방인을 한번 본 뒤에 그다음에 제가 책 이방인을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영화 속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거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은 장면인데 소설에서는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 또 반대로 소설에서는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인물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또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냈네. 비교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네. 어쩌면 의무감에 좀 조금은 지루한 독서가 될 수도 있었을 뻔한 그 시간을 지금 되게 재밌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가을에 영화 이방인으로 시작하셔서 세계문학전집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까지 넘겨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연 배우가 정말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네, 이 프랑스와 오정 감독 영화는 원래 남녀 모두 아름다운 배우로 캐스팅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0: 그래요?
1: 이번에 이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연기하는 벤자민 부아쟁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고요.
0: 벤자민 부아쟁.
1: 예.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썸머 85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라면 썸머 85에 한번 함께 작업을 했던 배우예요. 네, 그래서 이 벤자민 부아쟁이라는 아름다운 배우로 한번 더 영업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에 보면 살라마노라고 반려견과 함께 사는 그 주인공 메르소의 이웃집 노인이 있습니다.
0: 네네.
1: 영화를 보는데 반가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드니라방.
0: 어허.
1: 네. 그 예전에 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그때 보통 누벨 이마주 시대라고 하는 그 시절에 레오 카락스 영화 예, 많이 나왔던 몽레프의 연인들에 나왔던 드니라방이
0: 얼굴 보면 다 아는
1: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정말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0: 네. 9434번으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지금 두 번째 읽는 중이래요.
1: 네.
0: 영화로 개봉한 날이 너무 기대되고 마지막 교도소 씬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름답게 표현했겠죠, 뭐.
1: 이거 입이 근질근질한.
0: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1: 근데 이분은 훨씬 더 재밌게 보지.
0: 스포일러.
1: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노래.

0: 는요.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번 그 이방인에서 주연을 맡은 벤자민 보아젠과 이번 영화의 감독 프랑스어 오종이 그 전에 함께 작업했던 썸머 85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치 라붐의 한 장면처럼 예, 이렇게 귀에다가
1: 이어폰.
0: 헤드폰을 딱 끼워주면은 이 음악이 탁 흘러나오면서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때의 노래가 있거든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1: 세일링.
0: 네, 그래서 프랑스 오종 감독이 원래 또 음악도 잘 써요. 그래서 썸머 85를 보시면 잊을 수 없는 그 노래,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을 두 번째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은 영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프랑수아 오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
0: 네.
1: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들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0: 거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2: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이 시작되는 첫날 목요일부터는 확실히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미리 긴 소매 옷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수요일까지는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해서 뜨겁고 자외선 강하겠고요. 아침 저녁엔 서늘하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에 최대 20mm,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수요일 오후에 비가 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일요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 도톰한 가을 외투도 꺼내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Chainsmokers, Paris 들었습니다. 여자 보컬리스트는 에밀리 워런. 이거 엄청 좋아하는 앨범인데, 와, 이동환 씨 반갑습니다. The Chainsmokers의 Paris 들었습니다. 20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7초 막 지났습니다. 백지연 씨가 이 노래 휘파람 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호. 앤드류 버드입니다. Sister Force.

네, 잭 할로우 퍼스트 클래스 들었습니다. 최진용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앤드류 버드의 예. 우리 식으로 읽으면 시지프스. 예. 이 친구들 뭐 발음 좀 이상하게 하죠. 시지프스. 예. 그냥 시지프스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예. 시지프스의 신화. 예. 자, 7시 42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3498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찰리 푸스 서퍼.

시저의 세턴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들은 지금 군복무 중이군요. 예, 3152번. 시저의 세턴. 앞에 들으신 음악은 찰리 푸스의 서퍼. 야, 다음 달에 콘서트 가는데 좋다. 이수진 씨가. 예. 찰리 푸스의 공연이 10월 11일에 있군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고.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조성욱 씨가 청해 주신 세라버렐리스의 그래비티.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삶을 내려놓고 연기라는 낯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아, 내가 연기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제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내가 꿈꿔온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가시를 끊는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김남주 시인이 사랑 1이라고 제목 붙인 자신의 시에서 이야기한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여름 내내 야무지게 엮은 사과 하나를 쪼개 기꺼이 나눠 갖는 일.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설된 것도 여린 것도 미운 것도 품어낼 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보고자 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릴지 모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8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이승철의 My Love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김남주 시인의 사랑 1이라는 작품의 일부분 읽어드렸어요. 무언가를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 어디선가 봤는데 고릴라도 그걸 하던데, 고릴라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무언가 무형의 무언가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어떤 신경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정말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엄나영님께서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새로운 한 주예요. 또 남아있는 연휴를 기다리며 설렘 가득한 한 주라고 해야겠어요. 사랑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눔도 풍족함도 용서도 다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함. 사랑 가득한 한 주 보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이 있고요. 해버릇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그랬었나 쉽게 그냥 평화롭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를 크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덮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약간 나서는 게 부끄러운 마음보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앞선다든지 하는 거. 쉽게 들리지만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별밤이요. 부엉이들이랑 다 이게 쪼개진 사과처럼 쪼개진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날. 뭔지 아시겠죠? 부엉이들의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부엉스 초이스. 이따 9시 시작합니다. 재밌겠죠? 그 전에 연휴 끝낸 월요일 부엉이들 하루는 어땠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별밤에 얘기해 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듣고 왔습니다. 박휘림 님이 대장부왕 추석 음식 드셨어요? 전이랑 송편? 저는 본가에서 기생하며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전이랑 잡채 영원히 먹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한 작년부터 이렇게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거를 안 해서 차례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이 정하시는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 좀 단촐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얼굴을 보는 날 그런 느낌. 그리고 제사 지내는 날은 그 날은 이제 모여서 제를 지내는데 추석과 설은 좀 간단하게 특히 추석은 좀 더 간단하게 보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 어르신들 다 만났고 모여서 맛있는 것은 많이 먹었습니다. 5110님 연휴엔 올 때는 좋았는데 출근하니까 일이 폭탄이네요. 다음 주도 걱정입니다요. 그죠? 이제 10월

주말에도 좀 이게 연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좀 일을 땡겨서 해놓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놀아야 되는 날놀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라 뭔가 이 중간중간 쉬는 날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막 달가웠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연휴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리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휴식들이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413님, 저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요. 이번 명절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객들 신분 확인하느라 바쁘다가 이제 퇴근하고 있어요. 저는 내일부터 휴가라 얼른 집 가서 씻고 내일 양손 무겁게 부모님 찾아뵈려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세상에나. 그죠? 점점 이제 추석, 설, 그럴 때. 이제 뭐 해외여행, 국내여행 떠나시는 분들, 국내여행은 차가 막혀서 별로 좀 선호하지 않으시려나? 가까운 데라도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명절 풍경이 또 색다르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연휴 뒤에 맞이한 월요일 어땠는지 계속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멜로망스의 축제.

멜로망스의 축제에 이어서 오늘 나온 국민지의 신곡 콜링 듣고 왔습니다. 연휴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박연수님, 저는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서 월요병이 따로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물 먹은 스폰지가 된 상태로 간신히 출근했네요. 오늘 출근한 부엉이들 다들 수고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렇죠. 별로 그렇게 크게 피곤한 것 같지 않다가도 다시 잠깐 쉰 루틴인데도 그걸 다시 시작할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몸이 무겁고 머리에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0622님은 추석 연휴에 휴가 나왔던 남편이 오늘 근무지가 있는 섬으로 돌아가서 다시 분기부부가 되었어요.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약간 엔딩에 그 반전이 있었군요. 섬으로 돌아가서 분기부부가 되어서 조금은 쓸쓸한 그런 사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좀 좋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모든 부부는 다른 케미스트리를 뿜어내니까요. 김홍현님은 저는 연휴에 조카들과 지내는 동안 자는 시간을 동기화했더니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꽤나 상쾌한 일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하셨다. 제가 아마도 앞으로 한동안 못할 일, 그나마 요즘이 좀 나아진 것, 자는 시간. 이상적인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10시, 11시 이전에 잠들고 빨리 일어나고. 그게 정말 놀라울인 만큼 신체 회복에는 좋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홍현님 그거 어떻게 좀 유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땠는지 얘기도 들려주시면 좋고요. 노래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조니 올란도의 See You.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

0: 는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들른 본가에서 엄마는 부엌 정리에 한창이었다.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냉장고와 씨름을 하셨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남은 반찬도 쓰다만 식재료도 한번 열어보곤 다시 넣어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다 반찬통 하나를 불쑥 나한테 내미셨다. 냄새 맡아보니까 아직 멀쩡해. 가져가서 먹어. 싫다는 딸과 챙겨가라는 엄마. 결국엔 제발 그런 것 좀 버리고 싱싱한 거 사드시라고 역정을 냈더니 엄마는 서운한 얼굴로 알겠다며 다시 냉장고를 들여다보셨다. 그렇게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 엄마가 챙겨준 종이 가방에 그 반찬통이 들어있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엄마에게는 반찬의 상태보다 오랜만에 온 딸에게 뭐라도 쥐어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다. 엄마는 그저 당신 방식대로 사랑을 준 것뿐인데 나는 그걸 위생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밀어냈다. 생각해보면 내 진짜 마음은 상한 음식을 먹고 엄마가 탈이 날까봐가 아니라 점점 예전 같지 않게 자잘한 걸 놓치는 엄마를 마주하기 싫어서 내 짜증을 엄마를 향한 화로 쏟아냈던 게 아닌가 싶다. 결국 유통기한이 지난 건 엄마의 반찬이 아니라 그간 바쁜 일을 핑계로 엄마에게 소홀했던 지난 시간이었다. 세 달 만에 겨우 집에 들렀으면서 반찬 하나로 실랑이 버릴 시간에 엄마 옆에 붙어서 밀린 얘기 좀 나눌 걸. 사소한 반찬통 하나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안녕하신가요의 마음이 아픈 날에는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이정현님 이야기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면서 반찬 통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정색하며 잔소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못 먹게 된 반찬을 버리면서 엄마의 마음까지 비워내는 것 같아 계속 불편했어요. 조만간 본가에 들러 엄마 옆에 꼭 붙어 무말랭이라도 묻히면서 밀린 얘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누가 이 사연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뭐꼭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어도 엄마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뭔가 나이가 들어서 뭐 자꾸 막 챙겨주려고 하고 또는 뭐 너무 아끼려고 하고 그런 엄마를 보면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이야기나 태도만 보이고 돌아서는지 이거 왜 그런 건지 깨달으신 분 있으면 제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서해남님, 저와 우리 딸 보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안정숙님은 제 모습을 보는 듯하네요. 버스 타고 오면서도 이것저것 들고 오신 엄마 생각에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뭐 허리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드니까 허리가 안 좋지 하면서 타박부터 나가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희 엄마도 허리가 안 좋고 손도 이제 많이 약해지셨는데 자꾸 이렇게 뭐막 무거운 거 들고 뭐 갖고 오고 이럴 땐 이렇게 잔소리부터 자꾸 나가더라고요. 이슬기님, 본가에 갈 때마다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새 반찬에 엄마 드시라고 사다 둔 과자까지 다시 저한테 싸주는 엄마가 생각나서 코끝이 찡해지네요. 이번 추석에도 양손 무겁게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저도 이런 적 있는 것 같아. 내가 엄마 드시라고 사다 드린 건데 이걸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 이거는 너도 좀 먹어야 된다라고 다시 나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또 시어머님도 그렇게 뭐를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항상

옛날에는 좀 이렇게 집에다가 놓으면은 좀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죄송해서 좀안 받아오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오는 게또 어머님한테는 기쁨이구나라는 거를 뒤늦게서야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잘 얻어오고

살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마음이 좀 울적하고 시큰하다가 나은님의 귀여운 사연 덕분에 조금 마음 공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감사해요, 나은님. 요런저런 풍경들 추석 동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정현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안 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면서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들을게요.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이어서 한로로의 영영 듣고 왔고요. 김영수님,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았어요. 독감이 유행이라 병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주사 맞으니 나른하고 졸리네요. 오늘은 별밤 끝나고 바로 잘래요. 좋아요, 영수님. 바로 지금부터 살살 이제 잠들 템포 만들어 놓으시면은 별밤 끝나고 나서 싹 잠이 잘 들 수 있지 않을까. 예방주사, 그리고 여러분들 대상포진 예방주사 다들 맞으셨어요? 요즘 근 한 2, 3년 안쪽으로 주변에 대상포진 소식이 너무 많아서 저는 안 맞았는데 다 맞으라고 하는데, 예방주사 맞았다가 좀 아파 본 적이 있어서 독감 예방주사 너무 무서워요. 아, 박지우님, 딱히 슬플 일은 없는데 하루 종일 우울하길래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이 시간까지 탄수화물을 한 번도 안 먹었네요. 조금 늦었지만 국밥집 왔습니다. 저도 오늘 국밥 먹었는데 진짜 잘하는 국밥집에서. 아, 오늘 같은 메뉴를 먹었군요. 끼니는 시기는 달랐지만 탄수화물 안 먹으면 확실히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느려지는 기분도 드는데, 진짜

0: 그냥 기분 탓인가? 내가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만들어지는 상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수경님, 시골 다녀온 친구 만나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모과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에 그 모과 이렇게 떨어지면 그 주워 가지고 꼭 자동차 뒤에 실어 놓고 했었는데 최근에 모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새 아파트 안 살아서 그런 건가? 요새도 많이 열리나요? 모과들? 자, 부엉이들의 저녁 풍경 좀 살펴봤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윤정 님이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때만 라디오 들었는데 요즘 러닝에 빠져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거의 2, 30년 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아요. 김이나 님 목소리 잔잔히 너무 듣기 좋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기분 좋게 3부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찰리 푸스의 Up All Night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안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호롬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 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많은 분들이 꽤 재밌어 해주시는 시간이죠. 부엉스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우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스 초이스. 대외적으로는 밸런스 게임이죠. 별밤에서는요. 극한의 상상, 지독한 상상 끝에 내리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서 내드리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나라면 어떤 걸 선택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신한 의견이라든지 뭔가 제가 의견은 달라도 설득이 조금 되는 의견에 선물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죠.
1: 안녕하세요.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을입니다.
0: 네, 이번 주말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래요. 여름이 뒤끝부릴 새도 없이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에 관한 첫 번째 질문 확인해보죠.
1: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가을. 다양한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계절인데요. 대표적인 가을 먹거리들 중 한쪽을 선택한다면? 밤, 고구마, 감 실컷 먹기 대 전어, 새우, 꽃게 실컷 먹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올 가을 내내 절대 못 먹습니다. 누가 이렇게 옆

옆에서 먹고 있어도 그건 그냥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육지에서 나는 가을 대표 구황작물, 밤, 고구마. 그리고 쪄먹고 구워먹고 깨서 디저트 재료로도 먹고 또막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감! 영원시, 홍시, 곶감 먹는 법도 다양해요. 근데 이쪽을 선택하면 가을에 바다에서 나는 거 하나도 못 먹습니다. 전어, 새우, 꽃게. 구워 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으면 얼큰하고 시원하고 아이고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침 고이는 가을 제철 먹거리. 밤 고구마 간파냐? 전어 새우 꽃게 파냐? 한쪽을 선택해서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몇 분께 제 마음대로 선물 쏘겠습니다. 부엉이들의 선택 기다리면서 비비의 밤양갱 들을게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을 대표 먹거리. 밤고구마 감 실컷 먹기 대 전어 새우국게 실컷 먹기. 둘 중에 부엉이들의 선택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공호이님, 나 강원도 감자로서 의리가 있지. 밤고구마 감. 강원도민은 가을에 해산물 안 먹고도 살아요. 진짜임? 하셨고, 이상은님은 턱이 안 좋은 저는 바다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꽃감은 겨울이 되면 먹는 걸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가을 동안이라고 하기에는 겨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을 너무 짧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370님, 당연히 더 비싸고 맛있는 전어 새우 꽃게죠. 고민이 필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240님, 구황작물이요. 비건이라서 구황작물 너무 좋습니다. 오, 채식하세요? 야, 언제,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재영님, 밤고구마 감 선택할래요. 막상 전어 새우 꽃게를 먹으려고 눈을 보면 그게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못 먹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다 그렇죠. 이게 많이들 그럴걸요. 이렇게 이걸로 회칠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식당들 있잖아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내가 막 대단한 그런 생명 윤리가 막 엄청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 친구

0: 장어를 굳이 대면하고 난 다음에 먹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 특히 장어를 그렇게 해줄 때는 진짜 만나고 싶지 않, 눈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4133님, 꽃게 새우 실컷 먹고 싶네요. 여긴 농촌 시골이라 널린 게 밤 고구마예요. 아우, 바닷물 마시고 싶어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널린 게 밤 고구마인 것도 되게 부럽다. 5501님, 말뭐 말해 뭐해. 무조건 새우 전어 꽃게입니다만, 혹시 구매는 누가 해주나요? 조상님이 해줄 것 같진 않고. 제가 사 먹는 거라면 밤으로 갈아탈게요. 아, 당연히.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매는 5501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큰 함정이 있었네. 근데 그리고 맞아. 근데 어떻게 실컷 먹기가 성립이 돼요? 이거는 잘못했네요. 질문이. 실컷 먹는다라는 것은 무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였으면 많은 분들이 전어 새우 꽃게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아무튼 저건 아주 중요한 지적 포인트였어요. 5501님께 무조건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출제자의 이 잘못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못 먹게 되는 거인데, 사실 이 가격대로 보면은 밸런스 붕괴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구황작물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별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건지. 아, 한 분 더 선물 드려야 되는군요. 보자. 저분도 좀 귀여웠어요. 이재영님. 새우 꽃게랑 눈 마주치면 불쌍해서 못 드시겠다라는. 그러면 밤 고구마에 누가 눈 그려놓고 가면은 걔네들도 못 드실 거예요. 누가 재영님 먹는 거에다 얼굴 그려놓지 마세요.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전체 의견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한 건 전어새우 꽃게래요. 저는 이게 먹기가 좀, 전어 말고 전어도 좋아요. 약간 저는 전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속담에서 조금 좀 거품이 생긴 누굴 돌아오게 하네 만에 좀 거품이 있다고 보고, 새우 꽃게 먹는 게 좀 불편했어. 그리고 밤고구마가 가을 먹거리로 추천했는데, 6449님께서 경남 김해에서 나는 태추 단감 아시나요? 9월 중순부터 딱 한 달만 수확되는 특산물입니다. 감인데 식감은 배처럼 아삭한 태추 단감, 제철 과일로 추천합니다. 라고 몰랐던 또 종류의 감을 알려주셨어요. 태추 단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좋은 정보 알려주신 6449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밤고구마 없이 이렇게 가을을, 그러니까 겨울을 못 난다라는 생각에 밤고구마에 꽂혀 있었는데, 가을 한철을 딱 생각하면 또 전어새우 꽃게로 쏠릴 것 같기는 해요. 겨울까지로 늘렸으면 저는 구황작물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을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가을 안에 무조건 써야 하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신상 가을 옷 사기 대 가을 제철 음식 투어,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뭔가 이 문제 낼 때 되게 배고팠나 봐요. 이거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벌써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라고 느끼는 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짧게 다녀가는 가을인데도 사계절 옷들 중에 가장 예쁘고 멋내기 용이한 가을 신상 옷을 살 거냐, 아니면 패션은 됐다, 맛있는 거 실컷 먹을 것이냐 입니다. 앞서서 지적해 주셨던 우리 한 부엉이처럼 이렇게 그 만약에 새우 그거 꽃게 선택하셨으면 이 돈으로 실컷 먹을 수도 있죠. 아무튼 옷을 산다면은, 근데 그 옷은 무조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가을, 매년 가을 교복이 될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어머 이거 어디서 산 거야? 하고 물어볼 만한 아이템을 건지는 겁니다. 뭐 한 벌에 좋은 걸 수도 있고 여러 벌에 뭐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제철 음식 투어도 만만치 않죠. 예, 산지 직송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지역으로 여행까지 가서 제일 싱싱하고 맛있게 먹는 가을 제철 음식 투어인데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고 이 둘 중에 뭘 할지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 될 겁니까? 이유까지 써가지고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이한철의 옷장 정리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한테 100만 원이 주어지고 이 돈으로 신상 가을 옷을 사거나 가을 제철 음식 투어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다가 돈을 쓸지 물어봤습니다. 고윤아님, 가을 신상 옷이요. 안 그래도 엊그제 사촌동생이랑 누가 옷 사게 100만 원만 주면 좋겠다 이랬어요. 진짜 이 계절에 입을 옷이 없어요. 반소매로 덜덜 떨다가 겨울을 맞이한다니까요. 분명히 있는데 없죠.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입을 옷 없죠. 참 미스테리하죠. 김윤진님, 건강할 때 제철 음식 투어 많이 다녀야죠. 바다로, 산으로, 섬으로. 특히 남해 욕지도에 가을 고구마가 엄청 유명하대요.

0: 섬이니까 맛있고 싱싱한 생선도 당연히 있겠죠? 욕지도 섬 투어 가고 싶어요. 남해 욕지도? 오? 그런 데가 있어요. 가을 고구마가 맛있는 곳? 검색해서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메모를 남깁니다. 아까 태추 감이었나? 태추 단감, 욕지도 고구마. 욕지도 고구마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우님, 신상 가을 옷이죠. 올해 유행한 데는 라이더 자켓이랑 워커랑 체크 셔츠, 브이넥 니트, 그리고 볼캡. 아, 이게 다 유행인가요? 아무튼 지금 장바구니에 다 담겨있어서 바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아, 한 번에 다 결제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다. 그쵸, 그쵸. 아, 이게 남이 이거를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한꺼번에 결제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인 거죠. 이지우님, 고등학생이라 매일 교복 입고 하루 세 끼 다 급식 먹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멋부리며 자랑할 수 있는 옷을 살게요. 저 겉옷 같은 거는 요새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말에 사복 입을 일도 있고 하니까. 유고님, 저는 옷이요. 먹는 거는 땅에 떨어진 것도 잘 먹어요. 좋은 옷, 멋진 옷 사입고 음식은 주워 먹는 걸로. 굳이 주워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한 걸 드실 수는 있습니다. 옷을 사는 대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호님, 여름 옷으로 버티면서 좀 덜덜 떨죠, 뭐. 한국에서 가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차라리 100만 원어치 잘 먹고 행복한 돼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 요쪽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욕지도 고구마 알려주신 김윤진님께는 꿀팁 주신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상하다가 너무 행복해져버린 최진우님. 이미 지금 장바구니 옷이 담겨져 있어서 맞춤형 질문이 되어버렸네요. 저희가. 그리고 라이더 자켓 워커 올해 유행한대요, 여러분. 알겠죠? 뭔가 약간 터프한 패션이 요번에 유행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 지금 듣고 있는 오늘의 부엉이들의 선택은? 아, 100만 원어치 가을옷 사기? 였습니다. 아,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러 어딘가에 여행을 가는 건 싫고 제철 음식을 배송시켜서 먹을 거예요. 저는 가을옷은요, 여러분, 근데 가을옷에 제가 진짜 소신 여러분들에게 대장부엉으로서 조언드립니다. 가을옷에 돈 쓰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 잠깐이고요, 여러분. 진짜 안 입고 지나가요. 진짜. 제가 가을옷에 돈 정말 많이 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가을옷만큼 옷장에서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지나가는 옷이 없어요. 비싸기는 비싸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옷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의 소신 발언까지 했고요. 세 번째 질문 가보죠.
1: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놀이 하면서 인생사진도 남겨야죠. 다음 중 여러분이 더 선호하는 단풍놀이 스팟은 어딘가요? 수백 그루의 단풍나무로 장관을 이루지만 관광객들도 빼곡하고 오가는 길이 무조건 막히는 단풍 절경 스팟 때 매일 오가는 길이라 새로울 건 없으나 한적해서 원하는 연출이 가능한 단 한 그루의 단풍나무가 심어진 우리 집 앞. 부엉이들의 선택은?
0: 네, 단풍놀이 여러분들 많이 떠나십니까? 그럴 때 사진을 찍는데요. 단풍놀이를 나는 안 가는데요 하는 저 같은 분들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야 돼. 우리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와야 해요. 아무튼 명소라고 해서 갔는데 거의 단풍의 개수만큼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 근데 막 그 진짜 절경 있잖아요. 막 그 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뭔가 계속 줄 서야 되고 주차는 뭐 거의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운전하는 사람은 뺑뺑 돌고 아유 우리만 내려가지고 빨리 사진 찍고 올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식당도 전부 줄 서야

되고요. 하지만 단풍은 거의 꿈에도 다시 못볼 절경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집 앞에 단 한 그루의 소박한 단풍나무가 있어요. 딱한 그루.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든 혼자 사진 찍는 거 아무 부담이 없고요.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배경에 좀 많은 생활감이 나타납니다. 삭막한 아파트의 풍경,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 이런 게 담겨요. 무조건. 어떤 앵글로 찍어도 단풍나무 한 그루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한 그루의 단풍나무. 둘중 여러분이 단풍놀이 가서 사진을 남기고 싶은 장소는 어딘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종현과 고영배가 함께한 가을이긴 한가 봐 들을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왔습니다. 무한한 상상 끝에 나만의 선택을 내리는 시간 부엉스 초이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요. 지금 막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광고 듣기 전에 단풍놀이 장소로 사람들로 아주 빼곡하고 북적거리는 유명한 단풍 명소냐 아니면 아주 한적한 단풍나무 딱 한 그루만 심어져 있는 우리 집 근처냐 어디가 더 좋은지 물어봤고요. 강은하님, 무조건 우리 집 앞이요. 지난 추석 연휴에 상어 북항이 보려고 10만 명 이상 모였다는데 단풍 명소? 사람 많은 데 가면 기빨려요. 아니 북항이는 이제 내일쯤 북항이 일단 이렇게 내보내줄 건가 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보러 갈까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항상 그럴 때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왜 다 보러 가고 싶어? 나는 왜 안 보러 가고 싶지? 저 같은 분들도 많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어서. 그러니까 은하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그죠? 북항이 보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나는 좀 모르겠다 싶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 물론 너무 걱정되고 보면은 좀 귀여운데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생닭을 던지다가 경찰한테 끌려 나가는다는 뉴스도 보고 너무 그것도 되게 웃겼는데 그렇습니다. 7769님 단풍도 좋지만 전 사람 구경도 재밌어요. 그래도 단풍나무가 장관인 곳으로 갈래요. 그렇죠. 애초에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도 오히려 길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1160님 한적하게 집 앞 한그루나무요. 저에게 원치 않는 배경을 지워내는 AI라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요. 아, 안 그래도 이거 질문할 때 이걸로 못 지운다고 전제를 걸까 하다가 또 그러면 너무 예, 좀 너무 또 이 상상의 한계를 두는 건가 싶어서 말았거든요. 그래도 뭐가 배경에 나오든지 요새 잘 지울 수가 있잖아요. 이건선님 단풍 명소 한 15년 전 내장산에 갔는데요.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밀려서 내장산 입구에서 겨우 사진 찍고 돗자리 깔고 간식 먹고 급히 돌아와야 했는데 그래도 추억으로 남았어요. 같이 간 동창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네요. 하긴 고생한 여행이 추억을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만 다니는 것보다는 희한하게 그래요. 저도 날씨가 갑자기 예보와 달리 너무 추워지고 바람이 거의 뭐 엄청나게 불고 그랬던 여행 얘기는 두구두구 하는데 평화롭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막 따박따박 다녀온 여행은 그냥 그때 좋았다 정도로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경애님 1번 단풍놀이는 역시 떠나야 해요. 도착할 장소도 좋겠지만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가을 풍경도 좋더라고요. 집 앞 단풍나무는 출근길에 보는 걸로 라고 생각보다 떠나서 보는 절경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사이로님 한적한 우리 집 마당 단풍나무죠. 단풍이 절정인 작년 사진 보내드려요. 이사 오자마자 단풍을 우리 집에서 편히 보겠노라 하며 심었는데요. 봄엔 푸르러서 이쁘고 빨간 가을은 따뜻해 보여서 이쁘고 가족 모두 나무 아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저희 집 힐링 스팟이에요. 라면서 아니 이거는 좀 오사이로님 저희 죄송한데 와 이거는 그냥 약간 미술관 앞 정원 같은데 와 너무 정원이요 여러분 약간 이 대각선으로 100m 달리기 하겠는데요 잔디도 막 심으신 것 같고 집 지어서 가신 건가 너무너무 멋있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높은 빌딩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전원주택인가? 아니면 뭐 도시 근교에도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집 너무 멋진 집이네요. 앞에 데크도 딱 깔려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데면 당연히 집 앞이죠. 제가 말씀드린 집 앞 단풍나무는 완전 생활감 있고 근처에 막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단풍나무 하나는 예쁜 곳인데 아우 오사이로님 거기 우리 부엉이들 다 들어가도 자리가 넉넉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정원 풍경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785님 우리 집 앞이요. 현실에서 우리 집 말고

0: 제가 일하는 약국 바로 앞에 단풍나무가 있어요. 진짜 딱 한 그루 가을 되면 매일 본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라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약국 옆에 어디 영화에 나오는 장소 같아요. 영화에 이 약국 약사와 누군가가 사랑에 빠져서 이 앞에서 자꾸 기다리고 하지만 그녀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이 단풍나무 위에 하얗게 눈이 쌓이는 장면으로 오버랩되며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영화가 떠오릅니다. 단풍은 참 그 떨어진 자리도 예쁘잖아요. 그죠? 2785님이 보내주신 게 방금 약국 앞 단풍이었군요. 자, 이 중에 그 아까 집 앞에 거의 활주로 같이 넓은 정원이 있었던 5415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저 얘기를 듣고 조금 설득이 됐어. 내 생각이 바뀌진 않았지만 말이 되는 게 이건서님. 너무 막히고 겨우겨우 사진 찍었던 고생했지만 추억으로 15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긴 그렇긴 해. 나도 맨날 상상해서 나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걸 항상 피하면서 살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머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서 했던 많은 것들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고 나에게 도움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여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권선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자, 둘 중 하나 부엉이들은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역시 집 앞 딱 한 그루의 단풍나무로 기울었습니다. 역시 이게 약간 사람 많은 거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집 앞에 한 그루의 단풍나무를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며 가며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압도적으로 집 앞 한 그루의 단풍나무거든요. 그게 설령 내 무릎만치만 오는 아기 단풍나무 일정 전 거기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질문마다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조미연님은 경북 구미 금오산에 단풍 들면 예뻐요. 경북 구미 금오산 좋답니다. 그리고 내장산은 진짜 엄청난가 봐요. 거기 추천해 주신 부엉이들 많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가라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가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거든요. 그걸 뭘 가서 보냐.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건데 왜 그 멀리까지 가는가. 하지만 아빠 때문에 꾸역꾸역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그 시각적 충격이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어떤 풍경은 상상으로만 나 뭐 그 풍경 아는 풍경인데 하는 것보다 또 직접 가서 보는 게 영원히 기억에 남겨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가을에 관한 마지막 주제 알아보죠.
1: 날씨는 쌀쌀하고 마음 한구석은 외로워지는 가을은 이별의 계절로도 불리는데요. 올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한다면 편지 10장에 구구절절하게 헤어지는 이유 설명하기 대 톡으로 우리 헤어져 한마디 보내기 부엉이들이 선택할 이별의 방법은?
0: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헤어져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적당히 근데 뭐 편지 정도는 써야 되는데 두 장 정도만 쓸래요. 10장은 좀 이거 안 돼요. 10장을 채워야 돼요. 빽빽이처럼. 자, 내가 이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고하는 상황입니다. 편지 10장에 빼곡하게 헤어짐을 결심한 이유. 행복했던 날도 열고 하면서 고마웠어. 다시는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뭔가 이후에 상대가 같은 상대 연락을 안 받겠죠라고 써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왜요? 왜? 오히려 올 것 같은데 나는? 작가님들의 의견이라고? 아무튼 뭐야 뒤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 자, 아무튼 막 설명해. 상대가 읽으면서 눈물 쏙 뺄 수 있는 이별 편지예요. 한쪽은 1번. 2번은 우리 헤어져. 한마디예요. 그냥 깔끔하게. 뭐 문자로든 톡으로든 뭘로든 상대에게 어떤 긴 설명하지 않고 아무튼 내 마음은 상대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거는 확실한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곳을 진짜 진짜 길고 처연하고 서글프고 아름답게 설명을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지 아니면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그러냐 상대방한테 너무 또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깔끔하게 그냥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짧게 끝낼지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이별을 얘기할 건지 이유와 함께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헤이즈 피처링 크러쉬의

헤이지 피처링 크러쉬의 만추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가을에 이별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별하는 방법으로 편지 10장 꽉 채워서 길게 설명, 내 마음을 막 서글프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톡으로 우리 헤어져 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서가 원래는 편지 10장 쓰고 연락이 안올 것이다라는 단서였는데 그거는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도 이미 선택하셨겠지만 이런 거죠. 편지 10장을 써서 상대가 나를 계속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을 할 거야. 대신에 한 6개월 넘게 계속 연락이 와요. 울고 새벽에 전화 오고 잔이 오고 한쪽은 톡으로 한마디만 딱 보냈어요. 다시는 연락은 안 해요, 상대한테. 대신에 아주 세상 욕설 다 듣고 그가 소문이 나. 쟤 저렇게 나쁘게 나랑 헤어졌던 사람이라고 막 소문나. 대신에 그냥 한방 끝. 깔끔스. 요게 더 맞는 밸런스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정혜원님. 10장 쓸 정도로 상대를 아끼면 헤어지지 않을 듯해요. 이별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렇긴 하죠. 굳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 상태니까 조금 상상을 해봤을 때 근데 내가 10장을 쓸까 싶기는 한데 최은주님 톡으로 20대에는 편지 10장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40대엔 지금 귀찮아요. 아 이왕 헤어질 거 뒤도 안 돌아보고 싶어요. 사실 아, 제 이야기는

0: 좀 더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 보고 덧하겠습니다. 이육사님 1번 편지 열정요. 달랑 한 줄 보내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 또 이렇게 또 착한 부모님들이 계셔줘야죠. 아무도 이거 안 택할까 봐 저 떨고 있었다고요. 이육사님 선택해 주셨어. 3380님 밸런스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참여하고 싶네요. 아니 어떻게 헤어지는 마당에 빼곡히 열정 편지를 쓰나요? 그냥 헤어져. 단칼로 갈라서는 게 둘 다에게 좋을 듯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6047님 헤어지자는 이유 구구절절 다 쓰는 방법으로 헤어질래요. 예전에 6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톡으로 헤어지자 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7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후회 중입니다. 이유 다 설명하고 얘기하고 끝까지 가보고 바닥 쳐보고 헤어질걸. 2017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 6047님의 케이스는 좀 다르죠. 왜냐면 미련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잖아요. 6047님 솔직하게 그거 맞죠. 헤어지자고 상대가 잡았으면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6047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다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헤어져야 미련이고 뭐고 안 남는다. 요거는 맞는 얘기. 604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 합리적인 판단 정회원님. 일단 열정을 쓸 정도로 상대를 아끼면 이제 헤어질 일이 없죠. 이별은 단호하게 한마디죠. 라고 해주신 정혜원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 저는 대다수 부모님들의 선택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한마디로 단호하게. 아우, 다행이다. 저도 이쪽이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상대한테 좋은 사람으로 되면서 헤어지면 상대가 더 헤어진다라는 것,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별을 당하는 입장으로 당해봤을 때 느껴서 내가 헤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좀 차갑게 헤어졌거든요. 그게 낫더라고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네. 뭐야. 내가 뭐가 쉬워가지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네. 이게 낫지. 내가 약간 헤어질 마음이 확실하다면. 근데 막 구구절절하면은 너무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솔직히 열정 못 써요. 할 말도 없어. 그잖아요. 아무튼 오늘 부엉이들 저랑 그래도 어떤 부분 통한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부엉스 초이스 정리해볼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8일 월요일 방송 가을을 주제로 부엉스 초이스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별밤 듣는 부엉이도 굉장히 근사해요. 전어와 새우와 꽃게를 먹으며 가을옷을 100만원어치 쇼핑을 하고 단풍 구경은 집 앞에 있는 한 그루의 단풍 나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별하는 방식 아주 깔끔합니다. 구구절절하지 않게 우리 헤어져.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쿨가이 쿨걸스. 쿨부엉즈로 판명이 났어요. 차 이렇게 하고 단풍 사진 딱 찍고 집에 들어가면 바선생이 깨끗하게 청소해준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닝인가 싶은 분들은 진

지난 부엉스 초이스 질문들과 답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끝곡 데이브레이크의 가을 다시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준환입니다.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삶을 내려놓고 연기라는 낯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아, 내가 연기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제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내가 꿈꿔온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 시작할 때면 꼭 날짜를 보게 됩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처럼 딱 떨어지는 날이어야 완벽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올해가 100일이 남았던 지난 9월 23일 마지막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오늘이 벌써 28일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놓쳤죠. 게다가 그 사이에 추석까지 야무지게 쉬었더니 남은 날은 딱 95일. 숫자가 좀 예쁘지 않죠. 근데 완벽한 날짜만 기다리다가 흘려보낸 날들이 또 얼마인가요? 인생도 원래 딱 떨어지는 날보다 애매한 날이 훨씬 많잖아요. 우린 남들 다 아는 100일 챌린지 말고 95일 챌린지의 길을 가보는 겁니다. 5개쯤 X표

쉬고 시작해도 어차피 도착하는 날은 똑같으니까요. 아니, 심지어 누가 끝까지 가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 김에 오늘 딱 하루만 더 쉬고 더 유니크하게 94일 챌린지로 가볼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아이브의 Rebel Heart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친 여러분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오늘은 또 유독 매우 힘든 날이죠. 힘든 월요일이었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아주 재밌게 놀고 본가 가서 또 가족분들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친한 친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2026년에 또 95일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23일은 올해의 마지막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00일에 딱 시작하지 못하면 괜히 김이 새지 않나요? 누구나 완벽한 시작일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이제 94일 챌린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저는 뭔가를 실행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 자신, 내 김태래에 대해서, 텔디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436님께서 94일 챌린지 너무 좋은데요. 왠지 100일이 아니라서 뭔가 더 마음 편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유, 그쵸? 100일은 숫자가 세 자리니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두 자릿수로.

0: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4819님께서 텔디 보고 싶었어요. 미남 테라피 시작이다 라고. 아이고, 이렇게 또 월요일 시작부터 저를 이렇게 또 띄워주시면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죠. 감사합니다. 맷면님께서 오늘 얼굴 상태 좋네 라고. 아이고, 네, 오늘 얼굴 상태 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처음 해보는 머리를 해봤는데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7103님께서 텔디 오늘 애착저지 입었네요. 이뻐요. 역시 텔디 쿨톤이라 블랙도 잘 봤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맨날 제가 조금 사실 친친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완전 새 옷들, 처음 입어본 옷들 이렇게 다 입었었는데, 아, 이렇게 몇 번은 제가 입었던 약간 애착 의상들을 좀 보여드려야 조금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았고요. 또 이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네, 또 친근하게 찾아와 봤는데 오히려 이런 친근한 의상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748님께서 텔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때 뭐 드셨나요? 송편 좋아하시나요? 송편 드셨어요? 잡채는요? 뭔가 제가 엄청 많이 드셨기를 되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먹기를 바라는 마음 잘 받았고요. 저는 가서 송편은 하나하나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일단 한 입 먹어보았고, 배관금이 들어있는 송편으로 제가 먹어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표 그 LA 갈비를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꼭 해놓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6411님께서 94일 챌린지 내일 시작합니다. 오늘 일단 오늘만 쉬고요. 아, 오늘을 쉬셨는데 혹시 어떤 챌린지를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문자로 여러분의 일상 업데이트 해볼게요. 오늘 함께 공유할 시각은요, 두구두구두구 오전 11시 빠밤. 일상 복귀하고 나서 유난히 힘들 시간이죠. 이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텔디의 새로운 답장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얼른 여러분의 일상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음주우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블로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오늘 오전 11시에 미리 스포가 된 건우기와 저의 발라드 노래를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꽤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어서 5665님께서 오전 11시 연휴 끝나고 일하려니 너무 바쁜데 화나는 일만 생겨서 회사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테디는 화를 참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무지성으로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녀야 합니다. 예, 무지성으로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녀야 화가 안 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해요. 주변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님께서 오늘 11시에 독감 예방접종 했어요. 텔디도 목소리 살짝 잠긴 것 같은데 걱정돼요. 감기 예방접종하고 감기 걸리지 마요 라고. 제가 오늘 또 열심히 녹음하고 목이 가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매력있는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윤진님께서 11시에 외근 나가서 어묵이 먹고 싶어서 어묵 먹었어요. 날씨가 이제는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예요. 어묵 하나, 물떡 하나, 국물이 끝내줍니다. 저도 어묵을 참 좋아하는데요. 떡볶이를 먹더라도 떡보단 어묵을 추가해서 먹는 편이고요. 떡은 오히려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 겨울에 길거리에서 먹는 그 어묵 꼬치 어묵에다가 간장 뿌려 먹는 게 또 기가 막히죠. 전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113님께서 저는 오늘 재택근무였는데요. 11시에 엄마랑 동네 산책하고 아바라를 사왔어요. 아, 아이스 바나나 라떼죠. 네. 추석 때 늦잠에 익숙해지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테일디는 오늘 기상하는 거 괜찮았나요? 저는요. 저는 늘 잘 자는 것 같고 근데 일어나는 건 늘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난다. 저는 그럼 그냥 굴러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기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상하는 게 그래도 꽤 수월하더라고요. 8940님께서 11시에 1교시 수업이 있어서 수업 듣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교수님 몰래 테레 영상 봤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좋은 점수 꼭 받으셔야 합니다. 테레가 시험을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애니멀.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애니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막 발매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기존 정규 1집 9곡에 신곡 5곡을 더해 총 14곡이 담겼다고 합니다. 애니멀은 보이 넥스트 도어가 처음 도전하는 일렉트로 펑크 장르인데요. 나를 뛰어넘는 더 나은 내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으로 소속사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 지코와 함께 멤버 명재현, 태산, 은학씨가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고요. 멤버 리우씨는 후렴구 안무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도 볼까요? 귤망고 딸기님께서 시험 때 테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긴 해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심리적인 요인에는 제가 좀 한몫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간 시험 끝나고 테레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만으로 문제 하나하나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맞는 말이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님께서 텔디 아이스 바나나 라떼요. 바닐라 라떼입니다. 저도 한빈이 형처럼 이런 신기한 어록을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빈이 형 어록을 좀 몇 개 봤는데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바나나 라떼 신박한 것 같습니다. 김혜진님께서 선선한을 신선한으로 바닐라 라떼를 바나나 라떼라고 부르는 엉뚱한 텔디가 좋아요. 저도 제 자신이 좋네요. 아직도 저거를 신선함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엉뚱한 게 아니라 눈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정현님께서 돌잡이 때도 바나나 이야기하시더니 바나나에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텔디.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바나나가 아니고요. 그 뭐였지? 무명실 같은 거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를 올려둔 적이 없는데 넌 왜 바나나라고 했냐고 이제 고모랑 사촌 누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523님께서 오전 11시에 기상해서 출근하려고 분명 안경을 찾고 있었는데 안경 쓰고 안경 찾고 있었어요. 찾고 나서도 한동안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텔디도 이런 적 있나요? 아, 저도요. 차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핸드폰을 찾고 있었는데 라이트를 핸드폰으로 켜고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죠?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핸드폰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도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는데 안경을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다른 이제 패션 안경에도 안경 도수를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평소에 안경 쓸 게 많아지니까요. 잃어버리고 또 쓰다가 찾았다 하고 이제 다시 그거 쓰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요. 2012님께서 오늘 과학 시간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커터칼에 손가락을 심하게 베어서 학교에서 지혈하다가 병원 가보라고 하셔서 급하게 조퇴하고 병원 가서 꼬맸어요. 위로해주세요, 텔디. 목요일이 중간고사인데 액땜이겠죠? 그러길 바라려고요. 중간고사 액땜이 분명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좀 철없던 시절에 이제 그 참치캔, 제가 고추 참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참치캔을 따다가 손가락이 심하게

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커터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또 똑같은 데를 또 베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거기에 흉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 푸는 썰이네요. 흉이 있는데, 근데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제 날카로운 물건을 다루는 방법이 좋아요. 저 잘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럼 조심하시고요. 다치는 건 아프니까요. 조심합시다. 6900님께서 요즘 외모에 자신감이 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 자신에게 약간 뭐라 이제 마법을 겁니다. 딱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너 지금 미쳤어. 너 지금 찢었어. 넌 지금 너가 제일 잘난 놈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신감이 없던 자신감이 끌어오르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저에게 자존감을 주진 않고 약간 저는 저 자신을 혼냅니다. 테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자신에게 약간 위압감을 주고 열심히 해라. 약간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 같나? 6037님께서 틸디 돌잡이 때뭐 잡았는지 알려준 김에 태몽도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태몽 물어봤어야 되는데 또 이걸 또 까먹었네요. 제가 이것도 조만간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올게요. 테레방에서 함께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우주의 난너 없이,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여기는 타래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달라지는 예측불가 테레코어, 테레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연휴 내내 푹 쉬다가 갑자기 현생으로 떨어져서 멍해지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눈앞에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노동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팀 08부터 중간고사를 앞둔 팀 학생들, 그리고 매 순간 집중력이 바닥나 있는 우리 팀 직장인들까지 으쌰으쌰 하시라고 음악 수요.

잘 들어갑니다. 우리 끌친들 지금 해야 하는 일이나 공부와 함께 듣고 싶은 노동요 혹은 공부 집중 플리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해드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이 노동요지 여러분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곡이든 좋습니다. 햄스터가 갑자기 쳇바퀴를 빨리 돌릴 만큼 신나는 곡도 좋고요. 템포는 느려도 업무 능률이 올라가는 나만의 집중력성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갑니다. 열일, 열공 하시는데 또 비타민 챙기셔야죠. 비타민 음료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면서 우리 꿀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저 틸디의 추천곡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아, 제가 노동요라고 해서 조금 중독성 있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 아, 이게 또 시험기간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 일단은 여러분들 재미있고 듣기 너무 중독성 있는 노래를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NCT 태용의 Waka Waka. Okay, okay, okay, okay, okay. Walk a walk, run it back, yeah. Walk a

저희 추천곡 NCT 태용의 와카와까지 듣고 왔습니다. 9031님께서 시험시간에 노동요 틀어주는 테레방 키키키키. 일단 전 어른이라 상관없어서 신나요. 상관없으니까 우리 함께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테레방 오늘 문자 주제는요, 노동요입니다. 연휴도 끝났으니까 얼른 현생 복귀하고 나태지옥 탈출해야죠. 업무 능률, 공부 집중력 팍팍 올려주는 노래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저 텔디의 응원도 챙겨가는 시간으로 채워볼 건데요. 그럼 먼저 도착한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새싹 1862님께서 텔디, 저는 고3 학생인데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할 일은 오직 공부, 공부, 공부입니다. 계속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학교 갔더니 반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어요. 텔디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야, 내 여친 공부하잖아. 조용히 해. 라고 통쳐주세요. 와우. 화끈한 멘트. 제가 그러면 약간 호통보다 약간 남주 느낌으로, 야, 내 여친 공부하잖아. 조용히 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입을 싹 가리시는 거죠?

신하은님께서 요즘은 대학 면접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영상 제작과를 희망하는데 자기소개를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기억에 잘 남을까요? 노동현은 나야나. 제발 나 뽑아. 자기소개요. 제가 또 이제 옛날에 월말평가 같은 거 보면서 자기소개를 저희는 좀 창의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막뭐 소방관, 뭐 경찰관, 뭐그 승무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 쟤는 완전 미친놈이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게 자기소개를 좀 해야 그 뽑아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우 야, 제 기억이 계속 남는다 어떡하냐 하면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약간 나의 끼를 좀 뽐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구호님께서 역시 공부를 전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렬한 노래가 필요하죠. 제로베이스원의 크러쉬 추천합니다. 히히. 또이 노래가 또 전투적인 노래죠. 여러분, 저희가 또 전투적인 노래도 했었기 때문에 크러쉬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크러쉬도 이따 한번 들어보고요. 이예원님께서 역시 노동요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틀어주세요.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가 이번 주 수목금이에요. 중간고사 잘 보는 법 진짜 알고 싶다. 그렇죠. 제가 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중간고사는 열심히 보시고 파이팅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중간고사를 잘 봐야 기말고사도 또 기세 몰아 갈수 있단 말이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 꿀신들의 갓생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앞에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두곡 듣겠습니다. 이고은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원의 크러쉬, 이예원님의 신청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이고은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원의 크러쉬, 이예원님의 신청곡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 까지 듣고 와봤고요. 0254님께서 최고 까시 친친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이렇게 친친해서 들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이게 왜냐하면 까시로 진짜 무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남습니다. 6139님께서 신나서 안되겠다. 텔디 크러쉬 직캠 보러 가야겠다. 콘서트에서 고음 올려서 부른 거 아직도 잊지 못해. 맞아요. 콘서트에서 이게 아마 시상식에서 제가 처음으로 음을 올려서 부르고서 그 후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부르면 이제 다들 심심하게 느끼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 후로 내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209님께서 크러쉬 붐은 온다. 오, 올까요? 많이 영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983님께서 파이팅 해야지 노래 듣고 신났다가 그래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돈 벌고 내 인생도 살려야지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하고 힘내는 중입니다. 왜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왜 슬프게 무드가 바뀌셨나요? 파이팅 하십시오. 신나게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잘 지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테레방은 달콤했던 명절 후유증 이겨내고 다시 매콤 짭짤한 현실로 얼른 복귀하시라고 일하다가 어깨 들썩이는 노동요와 함께 꿀친 여러분의 오늘 할 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0480님께서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시원하게 놀더니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심야 자습까지 하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기대보다 못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공부를 하기로 스스로 마음먹은 것부터 벌써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민아 화이팅! 모든 고등학생들도 화이팅입니다. 와, 저는 고등학생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띵가띵가 잘 놀았는데요. 내가 봤을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마음먹고 공부하기로 한 것부터 일단은 철든 거고요.

뭘 해도 될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파이팅 드릴게요. 재민아 파이팅 하렴.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분들도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5372님께서 저는 05년생 22살인데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험한다고 힘들어요. 텔디는 가끔 일이 힘들 때 어떻게 버티나요? 저는요. 그래도 일이 힘들다. 그러면 정말 가보고 싶었던 식당 예약해서 가보고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맛있게 스트레스 풀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우리 5372님도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면서 좋은 생각 하시면 그래도 힘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5310님께서 저는 청소년 쪽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제 커피 1리터를 호로록 마셨더니 오늘 밤새고 출근해서 아직도 지하철 퇴근길이네요. 텔디 목소리 때문에 힐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모든 직장인분들 너무너무 파이팅 하시고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무 커피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는 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도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꿀꿀님께서 노동요 하면 트와이스의 치얼업이죠. 일하면서 자꾸 졸았는데 치얼업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따라 부르고 춤도 손가락으로 조그맣게 추고 잠이 확 깨요. 같이 들어요, 텔디. 좋습니다. 그럼 꿀꿀님의 노동요 트와이스의 치얼업까지 듣고 올게요.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꿀꿀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치얼업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760님께서 아 트와이스의 치얼업 너무 좋은 곡인데 10년 동안 언니의 알람곡이었어요. 맨날 옆방에서 들리는 치얼업을 듣고 일어났답니다. 이미 일어나 있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텔디의 알람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저의 알람은요 오토바이 경적 소리입니다. 저는 또 화끈한 걸로 깨야 돼서 어떤 느낌이요? 진짜 그냥 경적이 계속 울려요. 띠띠. 네,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나고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크게 나면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했더니 알람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꿀친들은 명절 끝나자마자 어떤 과제, 어떤 공부, 어떤 업무와 싸우고 있는지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523님께서 텔디, 저는 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일에 제가 하겠습니다인데요. 문제는 다음날 출근하면 어제 제가 일을 밀어놨더라고요. 매일 과거의 저한테 배신당하고 미래의 저한테 일을 떠넘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텔디도 미래의 나한테 일을 밀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늘 내일 힘들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돼. 아, 내일은 또 내일의 테레가 알아서 할 겁니다. 오늘의 테레는 힘들다고 해서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팀 직장인입니다. 5850님께서 저도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딴짓 중이에요. 시험 기간만 되면 원래 안 하던 그림 그리기를 하고 원래 읽지도 않는 책을 읽고 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참느냐에 따라 문제 하나하나에 3점, 4점, 5점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나연님께서 테일티 근데 뜬금없지만 맛집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제가 이런 걸 몰랐는데 뭔가 그 너튜브에 리뷰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구독하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이런 곳이 있고 이런 맛집이 있구나. 아, 여길 또 가봐야겠다 해서 예약해놓고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날은 거기 맛집 하나를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굶고 갑니다. 자, 문자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께도 비타민 음료 교환권 바로 나가고요. 이제 저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도 꿀친들의 할 일 응원해드리고 집중력 확 높아지는 노동요도 들려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과 신청곡 함께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701님께서 저의 노동요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입니다. 진짜 노동할 때 듣는 건 아니고 운동할 때 듣는 노래인데 마음이 진짜 불타오르는 것처럼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 노래도 역시 파이팅 파이팅한 노래죠.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불타오르러 가보실까요? 그럼 저희는 3701님의 운동 플리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불타오르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이고요. 연휴 후유증에 중간고사 압박까지 겹쳐 힘든 타이밍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문자 주제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동이요. 지친 마음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노동요 들으면서 으쌰으쌰 현생 복귀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사연 못 보낸 분들은 계속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미리 도착한 문자들 더 만나볼까요? 1819님께서 저는 팀 08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수능 대신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는데 면접도 만만치가 않네요. 텔디는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혹시 남 앞에서 말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는 꼭 기억해라 알려주세요. 아, 제가 또 말을 잘합니다. 제가 또 말 잘 친해지고 말을 잘하는데 약간 호기심을 가질만한 말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뭐래 예를 들어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그 영화 보셨나요 혹시? 뭐 요즘 이 음식이 또 유행이래요. 약간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좀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면접은 또 다르니까 면접은 또 그 대학에 유리한 말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꼭 파이팅해서 좋은 대학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877님께서 저는 과제할 때 국내 뮤지컬 넘버 앨범을 첫 번째 넘버부터 마지막 넘버까지 쭉 들어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듣는 재미도 있고 점점 고조되는 느낌도 있어서 하는 일에 비장하게 몰입할 수 있더라고요. 언젠가 텔디 목소리가 들어간 뮤지컬 OST도 들을 수 있기를, 저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텔디가 언젠가는 뮤지컬도 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189님께서 아니 근데요, 엄청 시끄러운 알람 해두면 막 놀라서 깨지 않아요? 텔디 심장 괜춘? 그렇게 놀란 적이 없는데 저는 약간 아침을 약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아 나가야 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로 옷 입고 바로 씻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늦장 부리지 않고 바로 깨는 습관 좋은 것 같습니다. 5707님께서 아까 헬스장에서 듣는다는 노래 선곡하시니까 생각난 일이 있어요.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길래 엑조틱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춤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봤더니 트레이너분이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왜 부끄러워하시죠? 엑조틱은 프라이드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춤을 췄어. 뒤에서 보고 있었어. 전 춤추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그래도 저도 최근 한강을 갔었는데 저도 거기서 친구와 있다가 너무 신이 나서 엑조틱을 추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네요. 누가 쳐다봐도 뻔뻔하게 추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3절 추셨나요? 남겨주세요. 6359님께서 오후 7시에 수업 마치고 아직까지 못 쉬고 과제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텔디의 따뜻한 목소리로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우리 제가 따뜻한 목소리로 목을 가다듬고 우리 과제하고 있는 6359님 과제할 때 막힘없이 술술 됐으면 좋겠고 텔디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이따가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자요. 자, 여기까지 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비타민 음료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이세영님께서 제 노동요는 인피니트의 추격자입니다. 제목이 추격자이기 때문에 왠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빠른 비트에 따라서 열심히 클릭을 하다 보면 업무가 끝나는 효과가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은 흥을 타버리면 노래방을 개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노래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잖아요. 로고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이세영님의 노동요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돌아올게요. 그녀를 지켜라.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세영님의 신청곡 인피니트의 추격자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테레방은 여러분의 노동요로 채워보고 있죠. 집중력 업되는 플레이리스트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할 일도 응원해드리고 있는데요. 8574님께서 텔디는 혹시 다한증 이런 거 있어요? 전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손에 땀이 차서 미칠 것 같아요. 5분에 한 번씩 땀 닦느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와우. 저도 다한증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 손에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그거 하면은 그래도 억제가 꽤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의 꿀팁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집중력이 떨어질 정도면 방해가 될 정도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꼭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030님께서 저의 노동요는 요즘 붐된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입니다. 가사가 텔디와 정말 흡사해요.

붐된 베스트의 연애 조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저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저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어머 너 웃겨. 내가 문제라니. 아 이거 내가 챌린지 했구나. 아 맞네. 제가 했던 챌린지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챌린지도 찍어드렸는데 아 연애의 조건이 이거였구나. 아 이제 퍼즐이 딱딱 맞춰지네요. 감사합니다. 말쿠스 크리스턴센 님께서 테레형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마이크스 크리스턴센 님께서 테레형 너무 귀엽다고. 마이크스 크리스턴센 님도 너무 귀여워요. 6498님께서 저는 시골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학교 안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 노래방이고 작은 노래방 두 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왕창 풀고 다시 탄력받아서 공부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고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우와 학교 안에 노래방이 있었다고요? 그 학교는 제가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왕창 부르고 나면 피곤해지지 않나요? 전 노래방 가면 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런 학교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노래방이 있는 학교라 낭만 있는 것 같습니다. 5310님께서 8년째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로제이입니다. 요즘 들어 일하는 거에 지치고 집에만 오면 폭식하고 커피도 거의 하루에 5잔 마시는 것 같아요. 폭식을 막는 방법 없을까요? 아 저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커피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물에 뭔가 오미자 뭐 히비스커스 이런 거 타서 마시면 조금 식욕이 많이 죽어요. 저도 히비스커스를 마셔봤는데 되게 폭식을 막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텔디의 꿀팁이라는 사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도 비타민 음료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강다현님께서 텔디 노동요 하면 쇠맛 비트가 빠질 수 없죠. 에스파의 위플래시 추천합니다. 또 이 노래 또 제 옛날에 또 위플래시 바람이 들어가지고 많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강다현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 쇠맛 노동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파의 위플래시

강다현님의 신청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왔습니다. 오늘 트레방은 여러분의 노동요로 채워보고 있죠. 1345님께서 텔디 친치는 팀 학생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팀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느라 골머리 앓고 있을 때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창작의 고통은 역시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은 시험 문제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주일 동안 야근하면서 문자 냈는데 학생들이 중간에 교무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흠칫 놀란답니다. 다시 문제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동요는 피어나모니의 겁난이에요. 와, 이것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선생님의 스트레스도 있군요. 참, 저도 고등학교 때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께서 시험 기간에 노트북을 바로바로 닫으시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또 시험 문제 하나하나 제출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박하암님께서 테디 제발 도와주세요. 수능이 52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너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네요. 잡돌이 모드로 혼 한 번만 내주세요. 신청곡은 엔더블의 Curious입니다. 아, 수능이 52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혼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위기를 느낄 수 있게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30일 남았을 때부터 시작해봐. 30일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면 정신이 버쩍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혼을 내주고 그럼 두 분의 노동요 바로 듣고 올까요? 1345님의 신청곡 피어나모니의 겁나니, 박하음님의 신청곡 엔더블의 큐리어스

피어나모니의 겁나니에 이어 엔더블의 큐리어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장채연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던 고3은 책을 폈어요. 잘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저희 텔디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제 테레방은 문을 닫을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사연들 보니까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야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연휴 끝나고 첫날 버티느라 진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너 끝곡도 신청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7176님께서 오, 저는 달디 시절 때부터 친친 듣던 꿀친 구 솔메인데요. 제 노동요는 갓세븐의 하드캐리예요. 중간에 기타춤까지 추면 얼마나 신나게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7176님의 노동요입니다. 갓세븐의 하드캐리.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테레한테 치근덕 플러팅 받을래? 끄덕 공감 받을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예은이 친구 맹구입니다. 문제 나가요. 동네 친구인 저희는 요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12년 만에 금메달 딴 여자 농구 보면서 울고, 펜싱 오상욱 선수 역전 금메달 보면서 울고,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보다가 벅차서 급 배드민턴 치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늘 배드민턴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1번 스매싱만 때리는 맹구, 2번 탁구부였던 예은이.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금메달처럼 동그란 피자 한 판씩 보내드릴게요. 와우. 자, 텔디의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에 정답은 왠지 아무래도 탁구부 경력이 있는 예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이 날아오는 걸 보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타점이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에 이어서 소녀시대의 유로파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다크부였던 예은이었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역시 통했네요. 배드민턴을 얼마나 잘 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기술을 조금 알고 계신가요? 그 맹구님도 친구가 너무 잘 치지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또 안세영 선수 내일 여자 단식 결승전도 파이팅입니다. 6359님께서 아 맹구가 이기는 거 보고 싶었는데 맹구가 돌 줍는 건 잘하는데요. 배드민턴 치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김유정님께서 와 텔디 정답 적중률 진짜 뭐야?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직이었던 예은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예은님 친구 맹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0388님, 4631님, 8578님, 6211님, 3629님 축하드려요. 저도 너무 먹고 싶은 피자 한 판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텔디 그리고 꿀친들과 건너건너 친구가 되는 시간, 텔레파시에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TMI 퀴즈 같이 풀고 친해지는 이 시간, 퀴즈 출제자에게도 퀴즈 당첨자에게도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혹은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1582님께서 텔맹구도 돌줍 잘하나요? 저는 맹구가 아닌데요. 저는 맹구 아닙니다. 저 차라리 훈이 하겠습니다. 훈이. 신명진님께서 텔디 저희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아이고 틀리셨구나. 그렇다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하하하하. 꿀꿀님께서 텔디 연휴 때 롯땡월드 다녀온 소문이 있는데 뭐 탔는지 궁금해요. 제가 갔을 때 다행히 오전 오후 딱 넘어갈 때쯤에는 눈치 게임에 성공을 해서 자이로 스윙이랑 자이로 드롭을 이렇게 40분 안에 두 개 다 탔던 운 좋은 타이밍을 잡았었고요. 이제 오후가 돼서 학생분들이 많아지고 나서 뭐 아틀란티스나 뭐 해성특급 같은 거 탈 때는 1시간 40분 정도 약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좀 일찍 해서 매직패스를 구매해서 타야 될 것 같아요. 7408님께서 텔디 연휴 때 뭐하고 보냈나요? 조카들한테 용돈 줬다고 했는데 조카들 반응 궁금해요. 테레삼촌 짱이라고 했겠죠. 아 귀여워. 테레삼촌 저도 용돈 주세요. 아이고 용돈 드릴까요? 테레삼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또 조카들을 원래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명 왔었고요. 한 친구가 왔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또 이쁘게 한복까지 차려입고 와서 테레삼촌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고 테레삼촌이 이렇게 용돈 줬습니다. 네, 용돈 줬고 너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쑥 집어가서 그 용돈 봉투에 담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삼촌 용돈 줘라고 큰일 났습니다. 어쩌다 삼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8910님께서 텔디 저 추석 연휴에 엄마랑 대전 데이트했는데 텔디가 친친해서 보내준 커피 교환권으로 엄마 커피 사드렸더니 엄마가 테레야 고마워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또 뭘 했다고 텔디 고맙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따님?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텔디 이렇게 뭐 댓글 사연 이런 노래 신청 남겨주시면 또 언제 또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가 나갈지 또 모릅니다. 어머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또 친가에 계신 가족분들께 커피 왕창 사드렸거든요. 제 카드로 엄마가 테레야 너가 결제하고 와 이러셔가지고 제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쿨하게 결제를 했는데 어떤 브랜드 지점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친가에 있는 가족분들 커피를 다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청천벽력처럼 알바분들께서 갑자기 아 저희 지금 주문하셔도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친가 가족분들과 맛있게 먹었답니다. 친가 가족분들이 그래도 한 20분 넘게 계시니까 커피만 20잔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이제 비상이 떨어진 거죠. 가족분들 안 그래도 많이 오시는데 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웨이브 투 어스의 배드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늦둥이 남동생은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딱히 예쁨받을 것 없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애와 짝꿍이 되었다. 그 애는 말수가 별로 없었고 늘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던 아이였다. 그러던 중 내가 집안 사정으로 며칠을 결석한 적이 있었다. 혼자 수갈이를 하다가 겨우 학교에 나간 날 책상 서랍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어디 아팠어? 필기 여기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서랍 안에는 그의 쪽지와 필기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 정성이 나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써준 적이 없었으니까 부끄러워서 겨우 고마워라는 말만 하고는 화장실에 몰래 가서 울었다. 그날 이후로는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 친구와 함께한 중학교 때가 나의 유일하게 따뜻한 학창시절이었다. 요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마음속 서랍을 열어 그 애의 쪽지를 펼쳐본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 그 오래된 사실 하나가 여전히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데이식스의 You Make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이정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서로 다른 곳으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만약 이 사연을 그 친구가 듣는다면 그때 그 쪽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나를 살게 한 힘이었어. 정말 고마웠어 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0: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저도 이 사연을 보니까 학창시절 함께 이제 찐친으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나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다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비록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님께서 남겨주신 고마운 사연은 꼭 친구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보내준 정민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처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하고 따뜻한 기억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자로 열대야 말머리 달고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긴 연휴가 끝나고 지친 여러분들께 제가 생기를 북돋아 주러 이렇게 밤에 찾아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또 하루하루 또 힘내시라고 텔디가 응원을 드리고요. 1912님께서 제 노동 비타민은 뭐니뭐니 해도 친친입니다. 오늘 하루 일 다 끝내고 퇴근해서 텔디 목소리 들을 생각으로 힘내서 업무했어요. 충전 완료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제가 1912님의 충전기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내일은 가든 스튜디오에서 꿀친들 만나는 날입니다. 니즈 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질문은 미리 친친 SNS에 남겨주시고요. 저녁 잘 챙겨 먹고 더울지 추울지 모르니까 겉옷도 잘 챙겨서 저희는 내일 가든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끝곡 에이브릴 라빈의 마이 해피 엔딩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손넉스의 노래였습니다. This is a life.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사운드 트랙이었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다니엘 콴, 그리고 다니엘 샤이너트. 그래서 이 두 감독을 보통 묶어서 다니엘스라고 부르죠. 아카데미상에서 7개 부문을 수상한, 특히 연기 부문은 남우주연을 빼고는 싹 쓸어간 바로 그 영화. 에에올이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부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영화 소개할 때 추석 연휴고 해서 어떤 영화가 좋을까, 이왕이면 가족 영화가 좋지 않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이 작품에 꽂힌 거예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를 가족영화로 소개한다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가족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름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잘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영화 속의 대사 한마디를 방송에서 들려드렸는데 바로 오늘 들려드린 대사가 포함된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투가 벌어지는 시점에 싸움을 말리는 남편, 키호이칸이 연기하는 그 남편이 모두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된 욕문인지. 하지만 제가 딱 하나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다정해야 한다는 거,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다정해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들려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어가 나오는 건 그 시간에 다른 우주에 있는 에블린이 역시 또 그 시간에 다른 우주에 있는 그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밝게 보는 건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전략일 뿐이야. 당신은 언제나 당신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투사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 역시 싸우고 있어. 이게 나의 방식이야. 양자경이 연기하는 주인공 에블린이 본기에는 이 남편은 정말 물러터진 남편이거든요. 자기가 혼자 정말 악착같이 싸우고 싸워서 지켜내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속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나도 싸우고 있다. 다만 당신과 싸움의 방식이 다를 뿐, 싸우는 무기가 다를 뿐, 나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나의 무기는 밝음 그리고 다정함. 나중에 에블린이 그런 남편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하면서

있어서 이제 설득이 되게 되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가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가정을 그래도 버텨내는 건 누군가의 다정함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전국에 물러터진 남편들이여,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당신들이 어쩌면 그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 물론 정말 물러터지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회피형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일 수 있다며 이렇게 힘을 불어넣는 영화 소개를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끼리 싸우는 일 없이 누군가의 다정함으로 잘 마무리되었나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결국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던 부모와 자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비로소 화해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영화를 가족영화로, 엄마의 시점으로, 엄마의 그 혼란스러운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화 다시 꺼내봤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플레전트빌 사운드 트랙이죠. 피어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멀티버스 설정이죠. 수많은 우주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설정인데 이런 설정의 이야기는 많지만 특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조금 더 처음 볼 때는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의 DJ 윤상 씨도 가족이랑 같이 보는데 25분쯤에서 도저히 안 돼서 하차했다. 그런데 나 빼고 다른 가족은 다 너무 재미있게 보더라. 근데 나는 그 초반이 너무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청취자분들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서.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처음에 영화 초반에 이 멀티버스 설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 에블린의 모습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는 혼란과도 같다고 느꼈다. 동시에 수많은

창이 떠 있고 그걸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식들을 보면서 느꼈을 어떤 위화감이랄까? 쟤넨 저거 어떻게 해야지? 난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그 느낌이 인터넷 세상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어떤 불안, 혼란처럼 자기는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알려질 때 그때 줄거리를 영화사에서 일부러 좀 감추느라고 이렇게만 이제 시놉시스를 공개했었죠. 55세 중국 여성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려는 이야기. 이게 뭐 영화 본 분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영화의 핵심은 다뺀 이제 설명이긴 한데 여기에 저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55세 여성이라는 거. 양자경이 연기하는 주인공 에블린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저는 아마도 갱년기인 것 같다. 우리 엄마들이 갱년기 때 느끼는 어떤 혼란을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한 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시퀀스들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너무 혼란스럽고, 또한 그 시기가 되면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아지고, 내가 놓쳐버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미련이나 회한도 많이 좀 떠올리시기도 하고, 감정도 좀 그러니까 진폭이 크고요. 몸의 변화도 급격하기 때문에 그때 겪는 우리 엄마들의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이게 실제로 감독들이 자신들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영화를 더 보고 나면 이 주인공이 수많은 다중 우주를 넘나들면서 또 다른 나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결국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내 엄마가 될수 있었던 건그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한 덕분이구나. 저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과는 다른 저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선택한 덕분에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가족 영화라니까요. 에에올. 그렇게 엄마의 갱년기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에에올을 보면 엄마가 지금 저렇게 혼란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두 번째 보면서 비로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와 재밌네, 이거 너무 재밌네 하는 마음으로만 봤죠. 그리고 이게 멀티버스 설정 중에서도 괜히 더 뭔가 산만하고 난잡해 보이는 건 초반에 멀티버스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스위치 설정 때문이에요. 그게 이 다니엘스 감독의 취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멀티버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짓을 해야 멀티버스로 간다라는 설정 하나를 끼워놓고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이너한 B급 취향을 마음껏 좀 장난스럽게 넣은 거죠. 립밤을 바르지 않고 씹어 삼킨다던가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야 멀티버스를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취향이 안 맞으면 쟤네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 뭐 이러면서 좀 진입장벽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취향 자체를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이면 여느 멀티버스 설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에게는 두번볼 때는 훨씬 더 뭉클한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유, 말이 길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또 봤는데도 또 취향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모든 영화가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나랑 취향이 안 맞는 거죠. 연휴 기간에 영화 좀 보셨습니까? 극장에서는 뭘 보셨나요? 가장 많은 관객이 본건 역시 암살자들. 이거 재밌거든요. 한국 현대사는 무궁무진한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사건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흔히 말하는 격동의 근현대사였던 덕분에 영화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암살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걸 연출한 사람이 허진호 감독이라고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를 만든 사람이 암살자들 같은 영화도 만든다고? 역시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은 뭔을 만들어도 잘 만드는구나 라고 아마 또 확인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 허진호 감독의 말랑말랑한 영화를 만들던 시절의 음악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메인 테마 One Fine Spring Day 조성우 음악 감독의 스코어 심성락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입니다.

봄날은 간다 사운드 트랙에서 One Fine Spring Day, 봄날은 간다 메인 테마 아코디언 연주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은중과 상현에서 권진아의 호프였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에미상 연기상 후보에 은중과 상현의 박지연 배우가 후보가 되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또 연휴 기간에 들려왔죠. 이제 시상식은 11월 23일에 열리는데요. 에미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미상 할 때 이제 떠올리는 건 이제 프라임타임 에미상이라고 그 상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국제 에미상이 또 따로 있는데 그 국제 에미상의 연기상 후보에 은중과 상현의 박지연 배우가 후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국내 시상식에서는 이제 김고은 배우가 상을 좀 더 받고 좀 더 후보가 많이 되고 이렇게 조금 더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은중과 상현 좋아했던 팬들은 다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 정말 정말 잘했어. 정말 김고은 배우 너무 잘했어. 상 받을 만해. 근데 박지원 배우 참 아쉽다. 똑같이 잘했는데 공동수상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김고은 배우가 좀 은중과 상현을 대표해서 이제 상을 받는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좀 개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박지원 배우에게 다른 기회 하나가 또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은중과 상현을 아주 사랑하는 저로서는 아주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연휴에는 TV죠. 네,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여전히 그래도 연휴에 TV 영화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OTT 가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을 이미 그 전부터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쩌면 이번 그 TV에서 방영하는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을 또 챙겨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가 달라졌

눈치채셨나요? 아니면 이걸로 처음 봤었을 수도 있죠. 조금 더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는, 연출의 의도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확장판이 또 이번 연휴에 TV에서 방영이 되었죠. 영화의 스코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운드 트랙 들어가면 농담이라는 그 제목으로 들어있는 음악이에요. 이 농담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에서 그 첼로 연주곡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마랭마레의 바디나주, 예, 르 바디나주라는 곡이거든요. 비올라다 감바 곡. 이게 뜻이 농담, 뭐 장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아예 스코어의 제목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마랭마레의 곡 바디나주를 기본으로 나중에 이제 새로운 편곡을 합친 게 농담이라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를 위해 새로 만든 스코어라기보다는 마랭마레의 곡을 어쩔 수가 없다에 맞게 재해석한 곡,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다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농담.

마랭마레고 바디나주를 새롭게 편곡한 농담이라는 스코어,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이번 추석 연휴 TV 방영작이었죠. 왕과 사는 남자에서 그대 나를 건너가게 해줘. 달파란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습니다.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에서 보는 동안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못한 분들, 아이고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하던 차에 오 TV에서 하네. 그래서 이번에 TV로 왕가 사는 남자를 마치 숙제하듯이 드디어 봤다. 네, 그렇게 보신 분들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27번 쓰시는 분은 이게 한한 달쯤 됐네요. 이제 끝난 게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것도 이제 역사가 꽤 됐네요.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기간에는 EBS 채널을 통해서 또 좋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잖아요. 그때 이제 TV로 에바 캐시디의 초상이라는 다큐를 보셨대요. 그동안 모르고 있던 에바 캐시디의 많은 뒷얘기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에바 캐시디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친구들로부터 그가 남긴 데모 테이프를 받은 스팅이 필즈 오브 골드의 편곡에 감탄한 내용도 그 작품에 나오더라며, 가을에 이 9월에 필즈 오브 골드 에바 캐시디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듣고 싶네요. 에바 캐시디가 스팅의 곡을 다시 불렀습니다. 필즈 오브 골드.

마지막 곡은 영화 쉬리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기요.
1: 네?
0: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0: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나중에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자주 쓰던 말 중에 이 말 기억하는 분들 계실까요? 정말 웃기는 짬뽕이야. 네, 짬뽕은 중국 푸젠성 지역의 면 음식에서 유래됐는데요.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해산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채소도 넣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짬뽕에 비유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짬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들으면 또 귀엽기도 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하루 주변에 어이없는 일들에 화가 날 땐 아유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 하고 툭 털어버리는 여유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9월 2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인순이가 피처링한 마이티 마우스의 우서였습니다. 근데 웃기는 짬뽕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어쩔 TV 이런 거잖아요. 그 어원을 잘 모르고 쓰는 그냥 그때 자주 쓰는 유행어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저도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아, 내가 여기에 불만을 가져봤자 뭐 하겠어. 나만 피곤하지. 내 정신 건강만 해치는 거지. 갉아먹는 거지. 그래. 그냥 넘겨버리자.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어요. 아, 내가 어디 가서 갈등을 안 일으키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내가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그런 회피형적인 성향이 나한테도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요즘 저도 많이 해봤는데 뭐가 됐든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게 최악의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9월에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 통해서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

0: 끝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583번님 새싹이십니다. 새벽 출근 중입니다. 축산물 도매 유통업 일을 하는데 요즘 정말 많이 바쁘네요. 파이팅 할 수 있게 힘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요즘도 많이 바쁘신가요? 추석 명절 때 진짜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얼른 바쁜 일 끝내고 한숨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6636번님은요. 저는 작은 이유식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서둘러 재료 준비하려고 일찍 출발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잠 깨려고 잠시 기지개도 켜보고 이렇게 라디오에 문자도 보내봅니다. 아, 피곤할 수 있죠.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하시네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또 가서 일하시려면은 얼른 몸을 깨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식 가게라니 저한테는 정말 새 세상인데요. 저는 이유식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거나 마트에서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윤효숙님인데요. 운동하러 갑니다. 집, 운동장, 직장 사이가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려나요? 이 생활 반경 안에서 12시간 이상을 지내다 보니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와, 300m면 오, 부러운데요? 근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랑 집은 너무 가깝다라는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운동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을 살면 또 지겨울 수 있잖아요. 운동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권휘님께서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 그런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끝내놓고 출근길에 오르네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길게 쓰는 느낌입니다. 신청곡이 된다면 한노로의 영영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오,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새벽 4시 그때면은 온 세상이 조용하고 까맣고 그런 시간 아닌가요? 이제 점점 겨울이 올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아침을 시작하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그렇지. 네, 출근 잘 하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한노로의 영영 함께 하시죠.

한노노의 00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9896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는 체육학과 준비하는 고3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키토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가게를 한지딱 1년 되었는데 자영업자는 몸을 갈아 넣어야 한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가게 매출 팍팍 오르게 기좀 불어넣어 주세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키토김밥 진짜 맛있는데. 아, 요즘 자영업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동안 잘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도 이렇게까지 아, 자영업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체감이 되는 게 요즘 들어서 전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 부디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체력 관리가 진짜 필수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프면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몸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또 아이까지 키우느라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이도 이번에 수능 결과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운을 좀 제가 넣어드렸나요?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83번님, 윤효숙님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0451번님은요, 어제 회식해서 차를 회사 주차장에 두고 왔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하철 타러 가려고 하니 너무 실례요. 차량 리모컨에 대고 한마디만 하면 차가 알아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능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이, 0451번님, 그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순간이동을 개발해야죠. 차 리모컨, 차가 온다? 그런 거 건너뛰어도 돼요. 초능력으로 순간이동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 같은 데 가면 무인 택시도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 어떤 차량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됐다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쇼츠 같은 데에서 종종 봤는데 아,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필요합니다. 네, 출근 잘 하시고요. 강희수님. 사회 초년생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 입사 초기에 어리바리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처음부터 프로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해 봐요. 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후배들이 적지만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 후배들은 공교롭게도 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만 아무런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고 입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요 근래 요요한 10년 정도 들어서 진짜 저 이사고 저사고 어리버리하게 많이 치고 사회생활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자기 것들 알아서 잘 챙기더라고요. 그런 게참 부럽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하고 아 역시 MZ는 다르다 싶기도 하고 저는 제 후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수님의 그 후배들도 무럭무럭 또잘 자랄 거예요. 네, 그럼 신청곡 함께 하시죠.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직 거리에는 반소매 차림도 많은데 설악산은 벌써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설악산은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이제 보름 정도 뒤면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조금 웃도는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정도나 낮고요. 낮에는 서울, 전주, 부산 26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영남 지방으로는 흐린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전북지방에 낮부터 차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모레부터는 찬바람 불고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지금으로부터 무려 22년 전인 2004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한국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활짝 열렸고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DVD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영화 대여점과 소장용 DVD 시장이 최전성기를 누렸고요.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같은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죠. 파리의 연인 신드롬이 온 나라를 뒤흔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무렵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노래는 어떤 곡들이었을까요? 2026년의 9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9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 달의 노래. 그 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9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2년.

20년 전인, 네, 22년 전인 2004년 9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와, 22년 전이 2004년이에요. 근데 저는 저의 약간 첫 드라마의 기억, 강렬했던 드라마가 뭐가 있냐 하면은 파리 여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명대사도 워낙에 많기도 많았고 또 그 배경도 예뻤던 기억도 나고요. 그 약간 필터 씌인 듯한 그 화면의 색감도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고요. 김정은 씨 물론 아름다웠고 박신양 씨 멋있었고 특히 그 엔딩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꿈이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그게 또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그럴만하다. 그렇게 저한테도 강렬한 추억을 남긴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 그달의 노래 2004년의 곡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04년 이맘때는 김종국 씨가 가요계의 대세였어요. 솔로 2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한 남자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김종국 씨를 댄스 가수에서 발라드 가수로 각인시켜준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도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는 한 남자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분들 중에 이 노래를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동양적인 정서를 가진 발라드, 일명 오리엔탈 발라드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한 가수죠. 이수영 씨가 휠릴리라는 노래를 발표한 것도 2004년 9월이었습니다. 휠릴리는 바람소리이자 그리운 사람을 부르는 피리소리를 형상화한 의성어인데요.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고 바람결에 그리움을 실어보내는 여인의 슬픈 감정을 노래에 담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비킴 하면 떠오르는 명곡 고래의 꿈이 큰 화제를 모은 것도 바로 2004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바비킴은요, 힙합그룹 부가킹즈의 리더이자 수많은 아티스트의 든든한 피처링 파트너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 노래 한 곡으로 독보적인 소울 대부의 자리를 확실히 굳혔죠. 고래의 꿈은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처럼 자유롭고 깊은 사랑을 품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지금 들어도 이 노래를 바비킴이 아니면 과연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제가 아까 코너 초반에 나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각인된 드라마는 파리의 연인이었다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큰 재미를 줬던 예능은 엑스맨이었거든요. 저는 엑스맨 세대예요. 거기서 김종국 씨가 대활약을 펼쳤죠. 그귀 가리면서 하는

그 게임 이름이 뭐였죠? 당연하지. 맞아요. 당연하지. 아, 그 당연하지. 윤은혜 씨와 그 케미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김정국의 한 남자예요.

방금 들으신 곡 김종국의 한 남자였고요.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2004년 9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9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2004년 9월엔 어딜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네, 이승기의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인데요. 이 곡은 싸이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싸이 씨의 누나가 매형보다 연상인데 두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요, 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승기 씨는 데뷔와 동시에 국민 남동생으로 등극했던 기억이

2004년 가을을 대표하는 발라드 하면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박화요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인데요. R&B 디바 박화요비의 허스키한 보컬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명곡이죠. 이 노래는 떠나간 연인과의 달콤했던 추억을 세어보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인데요. 워낙 음역대가 높고 또 깊은 감성을 요구하는 곡이다 보니까 경연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파 참가자들이 이 노래를 정말 많이 커버했죠. 오늘은 원곡 감성으로 조금 더 즐겨볼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2004년 이맘때였습니다. 더너츠는 배우 지현우 씨가 속한 밴드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지금 나오는 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바라기처럼 한 여자만 바라보는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많은 공감을 얻었죠. 또 후반부에 폭발하는 고음 부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랑의 바보 함께 들어볼게요.

자,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와, 여러분, 2004년이면 22년 전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여섯 곡 다 지금 들어도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 좋은 곡들이라서 진짜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 9월의 마지막 노래예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정말 좋아하고 노래방 잘 안 가지만 간다 하면은 부르는 이 곡 선곡해봤습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함께 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0: 한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4927번님. 오늘 오후에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갑니다. 어릴 때 주사 맞으러 가는 날에는 엄마가 꼭 돈가스를 사줬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돈가스 사주려고요. 겁쟁이 아들과 겁 없는 딸, 그리고 여전히 주사가 싫은 어른이 엄마인 저까지 미션 잘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10cm의 그라데이션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이런 루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추억이잖아요. 매년 우리 독감 접종 맞는 날에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거야. 싫은 와중에 행복할 것 같네요. 특히 돈가스를 잘 안 사주는 부모님이라면요. 아, 근데 독감 예방접종 저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뭐 독감도 유행이고 코로나도 다시 오고 있고 그래서 꼭 이번에는 맞아야 된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아픈 거 싫은데 왜 점점 아픈 게 싫어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정말 겁이 없었거든요. 점점 더 겁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방접종 잘 맞고 오시고요. 돈가스까지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10cm의 그라데이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레 분들도 오늘 계획하신 거 다들 꼭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 대표팀이 무려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선수들의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어요. 먼저 이혜란 선수, 득점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니들이 패스를 워낙 맛있게 해줬어요. 받아서 던졌더니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또 강희슬 선수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서로 격려했어요. 원팀으로 뭉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죠. 우승의 비결을 내가 아닌 우리 팀에게 돌리는 이 센스,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원팀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른 아침부터 똘똘 뭉친 우리 굿모닝 FM 원팀, 서로 격려해 줄 거죠? 긍정 에너지도 맛있게 패스해 주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멋진 플레이 펼쳐보자고요.

소녀시대 Forever One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 힘드시죠? 예, 화이팅 해야죠. 우리 원팀인데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았어. 8857님이 굿모닝 FM 원팀 저도 칭찬 갑니다. 잘한다, 잘한다, 테디.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1795번님이 몇 년 전부터 농구 직관 다니는 농구 한국 농구 팬인데요. 요즘 농구가 관심이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아요. 곧 10월 3일 프로농구 KBL 개막하는데 만관부. 농구 진짜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너무너무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구은하님이 오늘 연차 내고 막내딸이랑 놀이공원 가요.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네요. 도시락도 쌌어요. 눈치싸움 성공해서 놀이기구 싹 다 타고 올게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막내딸도 너무 좋아하겠다. 아, 놀이공원은 그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사실 훨씬 더 좋아하는데 아이들 케어하느라 케어하느라 티를 잘 못 내서 그렇지. 그잖아요. 우리도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해. 더 좋아할걸. 재밌게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세요. 자, 2시간 원팀으로 같이 달려보실 거죠? 오늘의 일정 안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겔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문학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씨,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0: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여행 티맵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7시 9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우리 팀 주장 테디 굿모닝.
3: 굿모닝.
4: 네, 단풍 구경도 이제 계획을 세워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기상청에서 설악산 올해 첫 단풍을 발표했고요. 이제 보름 뒤면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산처럼 우리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 정도나 낮아 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6도, 오늘 낮에는 서울 부산 26도, 광주가 27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부산, 울산으로 오늘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낮부터 중부지방, 전북지방이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10월의 첫날 모레부터는 이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릴 겁니다. 목소리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0: 당신을 본 적은 없지만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것 같았는데 언젠가 그랬죠. 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이젠 그만 믿지 않을래요.
1: 핸드볼 할 때도 보면 유곽도에서 던져서 노골 되면 유곽도에서 던지고 아 이쪽 근육 쓸 때는 볼이 약하구나 그럼 다음에 이쪽 근육 쓰고 그러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런 거죠 뭐. 더듬더듬 답을 찾아나가는 거죠.
0: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2: 표정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 와. 자, 정답들 보내주고 계신데 가장 빨리 보내주신 신의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로 심은정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운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바닐라 라떼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최근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에 이분과 조인성 씨가 함께 출연을 했죠. 제가 이 두 분 케미 너무 좋아하는데 2002년 드라마 기억나세요? 별을 쏟아. 여기에서 이제 대박인 대사 있었죠. 성태야 구성태. 이 깨무는 소리가 아닌데. 성태야 구성태. 아 못한다 난. 아시죠? 예, 그 코맹맹 그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정답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나온 영화 접속 OST 듣고 올게요. 살아본 A Lover's Concerto.

0: 영화 접속 OST 사라본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시절의 영화 OST들은 너무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예, 정답은 바로 배우 전도연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당신을 본 적은 없지만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것 같아.

0: 근데 언젠가 그랬죠. 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이젠 그만 믿지 않을래요?
1: 아, 이때 이 목소리가 20대 목소리. 접속, 뭐 일타 스캔들 미량 이렇게 한 꼭지씩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6589번님, 정답 전도연. 저 가능한 사람 보고 왔어요. 전도연 씨 연기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연기를 해서 궁금해서 갔는데 완전 연기 신입니다. 연기에 대해서는 전도연 씨를 누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신이죠, 신. 4747님이 전도연. 전도연 씨랑 대학 같이 다닌 동문인데요. 그때는 CF만 몇 개 찍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했었죠. 부럽다, 뭔가. 같이 다닌 동문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러워. 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닐라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033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통역사 화제인 거 봄. 2016 아시안게임 한국 대 대만의 야구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통역사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요. 훈난 외모 덕분에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 경기보다 통역사가 더 눈에 들어온다 라며 화제라고 해요. 저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경기보다 통역사님 얼굴 더 보여줬으면 싶더라고요 하셨는데 미모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KBO 직원 백덕열씨입니다. 류지연 야구대표팀 감독의 통역 겸 매니저로 활약 중이거든요. 우기 사장급 비주얼 인정. 예. 6033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3834번님 방탄소년단이 201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 차지한 거 봄. 역시 방탄은 방탄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는요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이죠. 이 큰 시상식에서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 스윔으로 대상이라고 불리는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씨도 베스트 팝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다들 진짜 더더 발전하는 모습 멋집니다. 진심으로 수상 축하해요. 3834번님 에너지바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BTS 스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기쁨물에 풍덩 빠졌다 온 느낌이에요. BTS Swim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9000번님 어제 남자 육상 100m 개주 동메달 딴 거 봄? 그저께 탈락 위기를 겪고 1레인에서 불리하게 뛰었지만 4명 모두 전력질주해서 3위로 들어왔죠. 너무 감동입니다. 3위부터 뒤로 너무 치열했지만 동메달은 대한민국. 예, 너무 신나요. 전날부터 마음고생했을 선수들 너무 고생했고 진짜 멋집니다. 아시안게임에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오키뉴스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번님 초코볼 드립니다. 윤정희님이 오늘 북항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들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북항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떠난다니 너무 아쉽네요. 유유 북항아 잘가 하셨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했던 북항이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잘가. 건강해. 아이도 많이 나. 윤정희님 젤리 드립니다. 2784번님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친선 경기 봄 4-1로 완패했는데요. 하지만 캡틴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면서 차범근 선수와 함께 A매치 최다 득점 타이틀을 이뤘다고 해요. 다음 경기 때는 수비를 더 보강해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 이 경기를 못 봤는데 이 전 경기 너무너무 잘했다고 들었는데 아, 또 이렇게 패를 했군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잘 보강해서 다음엔 더 신나는 경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2784번님 커피맛 사탕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올게요.

0: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습니다. 6987님이 수능을 51일 남긴 고3이 일찍 학교 등교해서 그 덕에 테이 라디오 시작부터 들어요. 하트 08이들 힘내기를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같이 응원해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어제는 월요일이었지만 정체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인데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뒤로 속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오늘 강릉 쪽으로 월곶 부근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거의 끝났는데 아직 갓길에 서 있고 서창에서 월곶까지 4km가 정체입니다. 이후 안산과 부곡 또 용인 일대는 7km 정도 밀려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서청주 부근 2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 나면서 일대가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아시안 게임 한창인데 네. 메달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리포터는 어떤 종목 좀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1: 아, 저 올해는 농구를 정말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0: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1: 다 봤어요. 3 곱하기 3도 봤습니다.
0: 아, 진짜 최고다. 요새 농구 이렇게 잘하나?
1: 네, 한번 꼭 경기장 가서 봐야겠다고 가족끼리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아, 이걸 빌미로 좀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세대들의 엄청난 실력이 네. 볼 때마다 좀 놀라워요.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예. 자, 즐거워서 이제 더 예,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50세 이상 주민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0: 오, 그럼 아플 때만 병원 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제 건강관리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이번 사업의 핵심은요. 의사 혼자 환자를 진료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서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서 환자를 입체적으로 돌본다는 점인데요. 전국 120개의 참여 의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배치가 됩니다. 이 팀은 질병치료는 물론이고요. 식습관과 운동법을 안내하는 등 일상 속 건강관리를 폭 넓게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요. 전화나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담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좋은데요.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내야 되나요?
1: 그건 아닙니다. 평소 내는 동네의원 진료비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고요. 네, 맞춤형 건강관리 수리비나 전문가 상담 등도 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범기간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네의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이음에서 특수기간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50세 이상인 분들 동네에 참여 의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강관리 필요할 때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른바 임장 크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0: 임장 크루가 정확히 뭐예요?
1: 네, 임장 크루는 부동산 공부나 스터디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모임을 말하는데요.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관심 지역을 둘러보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은 없으면서도 이 매물을 안내받기 위해서 실수요자인 것처럼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주말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따로 시간을 맞춰서 집을 보여주는 건데 막상 방문한 사람들을 보면 매수 의사가 없는 임장 크루인 경우가 많아서 난감하다는 겁니다.
0: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좀 허무하긴 하겠어요.
1: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매물을 확인하려는 소비자에게 이른바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 계약 성사되면 미리 받은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센데요. 안 그래도 집값이 올라서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집을 둘러보는 비용까지 내야 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이 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급하게 편의점에서 상비약 사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약과 편의점에서 파는 약 같은 제품이라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0: 아, 성분이 다르군요. 성분이 왜 다를까요?
1: 네, 편의점 상비약은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과 함량을 조정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시는 소화제의 경우 약국용 제품에는 총 11가지 성분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편의점용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6가지 주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종합감기약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코막힘, 기관지 개선에 더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이런 차이가 확실히 좀 있군요.
1: 네, 그리고 약의 개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하루에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용량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의 경우 약국용은 10정, 편의점용은 8정이 들어있고요. 또 편의점용 연고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과는 다르게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피로회복제 자주 사 드시잖아요. 그런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이 피로 해소를 돕는 타우린의 함량 2배가량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1: 네, 뭐 급할 때는 편의점 상비약이 너무 유용한데 약국용 이제 성분과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약국에 가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0: 네, 1154번님 임장 크루라는 게 있었군요. 아, 저는 주말에 처음으로 임장 가는데 잘 다녀올게요.
1: 네, 잘 다녀오시고 좋은 집으로도 이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7366번님이 집 팔려고 내놨는데 무슨 모델하우스 보러 가듯이 보고 그냥 가면 괜히 허무하더라고요. 유유. 아, 이게 너무 또 마음이 좀 그렇죠.
0: 맞아요. 집 다 치워놨는데 아, 아니었다. 이러면 또 허무하니까.
1: 집에 이렇게 손님 들이기 쉽지 않은데 네. 네,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나면 이게 참 허무하긴 하죠. 다들 힘듭니다. 그죠?
0: 네.
1: 화이팅.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N-의 나포세일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1: 반반

0: 상식 체크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에 사는 송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여동생 생일이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반은 퀴즈로 즐거운 이벤트 해드리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요.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남꽃 치킨 더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지혜님.
1: 네.
0: 아니 동생분이랑 생일이 같아요 그러면?
1: 네, 제가 쌍둥이에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그럼 같은 나이에 동생이 있군요.
1: 네.
0: 동생분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1: 아, 송지영이요.
0: 지연. 지혜님, 지연님 두 분 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받고 싶은 생일 선물 같은 게 있어요?
1: 저요?
0: 네.
1: 아, 그냥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아, 실례지만 지금... 학생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어리게 들리시는데.
1: 아, 저는 학생은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0: 어머, 선생님. 어머. 그러시구나. 아, 목소리가 너무 네. 학생 같아가지고.
1: 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이고.
0: 평소에 굿모닝 FM 들으시나요?
1: 네, 제가 병원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시험관 하고 있거든요.
0: 아, 네네.
1: 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병원 다닐 때, 너무 이렇게 들으면서 힘이 나가지고 아, 오늘 또 듣다가 맞아 참 오늘도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다. 오늘은 또 생일이고 하니까 하면서 해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0: 아, 저게 더 좋네요. 지금 많은 분들도 생일 축하까지 해주시고 있어요. 4793님이 지혜님과 동생분 생일을 두 배로 진심으로 축하해요. 만점.
1: 아,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퀴즈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1: 네.
0: 떨리는 거 괜찮아요?
1: 너무 긴장됩니다. 네. 근데 정말 세상에. 평소에도 제가 퀴즈 풀면은 많이 마치거든요.
0: 네. 오늘 많이 마칠 것 같은데요?
1: 오늘도 좀 잘해보고 싶네요.
0: 좋아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말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네.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6 더하기 25는?
1: 61.
0: 아니에요. 46 더하기 25.
1: 25? 81.
0: 아니야.
1: 71.
0: 정답. 4촌을 영어로 하면?
1: 커준.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미운 놈?
1: 떡 하나 더 준다.
0: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 불가?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세 나라 위, 촉, 그리고
1: 오.
0: 오상욱은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싱탄싱.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우와. 마라. 씨름할 때 허리와 다리에 묶는 띠를 부르는 말은
1: 사빠.
0: 최근 드라마 은준과 상현으로 국제 에미상 여자 연기상 후보에 오른 배우는
1: 김고은.
0: 아니에요. 말고 김고은 말고.
1: 패스.
0: 아,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쓴 작가 톨스토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톨스토이.
0: 톨스토이.
1: 아, 이런 마음도 패스.
0: 사자성어. 사람의 생각으로 미로 헤아릴 수도 없다. 불가. 불가.
1: 강력.
0: 아.
1: 간다.
0: 아니 정답을 두 번씩 외치는 거 너무 사랑스러운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1: 은준과 상현.
0: 맞아, 잘했어.
1: 박지연.
0: 맞아. 잘했어요.
1: 박지연.
0: 열 문제 중에 일곱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아쉽죠.
1: 네, 그래도 이게 또 전화기로만 들으니까는 이게
0: 그러니까
1: 또,
0: 정확하게 또 안 들리고
1: 네, 맞아요.
0: 그래도 잘 푸셨습니다. 일곱 문제나 맞히셨고
1: 네,
0: 아까 은중과 상현의 국제 에미상 박지연님 맞고요.
1: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났는데
0: 맞아요. 그리고 사자성어
1: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0: 사자성어 사람의 생각으로 미뤄 헤아릴 수 없다는 불가사의 불가사의.
1: 아아아
0: 아! 안내아 까레리나를 쓴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1: 아아 아. 아, 정말
0: 너무 아쉬워하시고
1: 아쉽지만, 네.
0: 너무 에너지 넘치셔서.

0: 임경준님이 숨 넘어가시겠어요. 지혜님.
1: 네.
0: 잘했어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저희 또 항상 응원해주고 특히 오늘 저 생일이니까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이렇게 사랑 가득하게 길러주신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늘 든든하게 옆에 있는 우리 남편도 너무 사랑하고 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또 힘내서 병원 열심히 다니고 늘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0: 아, 지혜님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0: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태희 씨 제가 너무 좋아하고 라디오 계속해서 즐겁게 들을게요.
0: 고마워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펜싱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펜싱의 핵심 발상지로 꼽히는 이 나라는요, 현대 스포츠로서 펜싱의 체계를 정립을 하고 경기 규칙과 용어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펜싱에서 사용하는 플레레, 에페, 사브르 같은 종목 이름도 이 나라 언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파리가 수도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주관식이에요. 힌트를 드리면 봉주르, 익스케즈모아, 예, 이런 향송이 또 유명한 나라.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헤이의 주댐.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펜싱의 핵심 발상지 정답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6122번님이 정답 프랑스입니다. 언젠가 가볼 수 있겠죠? 바게트빵 옆구리에 딱 끼고 폭네프 다리를 걷는 날만 기다립니다. 멋지다. 이런 상상하실 수 있다는 게 또 낭만적이네요. 꿈은 이루어지죠. 가면 되지. 예, 그날 또 사연 보내주세요. 임미선님이 정답 프랑스.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불어 배웠는데 생각나는 건 지댐 맥스버크밖에 없어요. 하셨는데 맥스버크 지댐 하면 됐죠. 뭐 좋은 것만 감사하다 사랑한다 하면 되지. 됐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에서 돌아올게요.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5: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6: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 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7: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에어컨 일을 하고 있는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누군가가 사시면 대리점에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고객님 집 가서 에어컨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여름이 대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시원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겨울에는 냉난방기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같이 나오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어요. 사계절 없이 바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가 훨씬 많이 바빠요. 아기는 이제 10개월 됐어요. 여름에 저희가 휴가를 보통 못 가서 1박 2일로 호캉스를 즐기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언어유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침을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씩 씹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의 연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보

건설치 일을 하고 계시는 김효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언어 유희, 예, 이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고 지금 휴진 언어에서 앞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 혜민 씨 감사합니다. 에어컨 기사님들 올여름 진짜 고생 많으셨죠.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 고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휴가 못 갔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오늘도 난방기 때문에 또 바쁘시군요.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사계절 내내 굿모닝 FM이 아침마다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 틈틈이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귓볼 아니죠. 귓불이 참 복스러운 남자.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휴민 씨가 좋아하는 언어 유의 이희준입니다.
0: 예. 아, 이렇게 또 언어 유의를 가장 좋아하는 코너라고.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1: 아침부터 에너지가 팍팍 네. 아주 생깁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0: 근데 귓불이 좋아요? 어때요?
1: 아, 제가 귀가 진짜 독특합니다. 일단은 위는 뾰족하고요.
0: 오, 그렇네.
1: 아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귀입니다.
0: 귓불이 또 좋네.
1: 네, 귀가 제가 완벽합니다. 다 갖췄어요. 귀만.
0: 밑도 뾰족하고 밑도 넓어요.
1: 귀만 다 갖췄어요.
0: 예.
1: 네, 그렇습니다.
0: 세상에 잘생긴 귀.
1: 예. 세상에라뇨. 예.
0: 아니, 늘 이게 핸드폰 끼어 있어서 잘 몰랐네.
1: 네네, 그렇습니다. 예.
0: 짝귀가 있고 아귀가
1: 네.
0: 있고.
1: 네.
0: 그럼 무슨 귀라고 할래요?
1: 저는 다 갖춘 귀.
0: 다귀?
1: 장원영 귀.
0: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언어유 일할 때만 제정신인 것 같아요.
1: 네.
0: 언어유 시작해볼까요?
1: 네, 아, 효민 씨가 좋아해주셔가지고 좀 신났어.
0: 네. 예.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제보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태순아, 태순아.
2: 아.
1: 그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있잖아.
2: 응.
1: 거기서 단종이 유배가잖아.
2: 아, 진짜! 나 왕사남 보려고 했는데 왜 스포해?
1: 스포...
2: 왜 스포해? 유배 왜 가?
1: 아니 이거 개봉한 지도 꽤 됐고 단종 유배 간 거는 사실 이게 역사적인
2: 사실이 됐어! 사실인데. 나 스포 진짜 싫어하는 거 알면서 됐어.
1: 알겠어. 아 근데 그 유해진 씨 나왔었잖아. 이번에 또 영화에 그 암살자들이 나왔는데
2: 스포하지 말라고! 진짜 이 꼬매버린다 진짜.
1: 아, 그 출연하는 것도 스포야?
2: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1: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태순아.
2: 아, 진짜 이 꼬맨다, 진짜.
1: 아니.
2: 바닐라 실 가져온다. 진짜 가져온다, 나.
1: 아니, 그 꼬매다가 아니라 꿰매다가 맞아. 이거 스포 아니지?
2: 그거 스포 아니긴 한데 일단 와 봐. 일로 와 봐. 방금 배운 대로 네 입 한번 진짜 꿰매 보자. 한번 일로 와 봐. 이 내밀어.
1: 오늘 우리가 유의 우리말 꼬매다, 꿰매다 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스포일러를 하죠? 예, 하는 거 맞죠? 하는 희준에게
2: 다 스포야.
1: 태순이 입을 꼬매버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 무서워. 아, 태순이 왜 이렇게 무섭냐. 과격하다 야.
1: 성격 있어요.
0: 예.
1: 자, 하지만 표준어는 꼬매다가 아니라 꿰매다가 맞습니다.
0: 예.
1: 네, 꿰매다. 옷이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깊거나 얽어매는 걸 뜻합니다. 참고로 표기할 때 꾀는 꾸에
0: 꾸에
1: 꾸에 꾸에다가 이 꾸에 꾸에고요. 매는 미음에다가 몸 아이 매 꾀 매다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0: 그럼 뭐 천천히 얘기하면 잘 보이나요? 그럼 그냥 빨리 발음해 주세요.
1: 천천히 하니까 그냥 좀 추해지는 것
0: 예,
1: 같아요.
0: 답답해요.
1: 그러네요. 자, 또 꿰매다는 옷을 꿰맬 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잘 정리해서 탈이 없도록 수습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이 좀 틀어졌지만 그래도 잘 꿰맸군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추가 떨어졌을 때 단추 꿰매야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단추를 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0: 단추는 다는 거지. 그래.
1: 꿰매다는 옷에 해진 곳을 깊거나 얽어매는 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추를 다는 거는 이렇게 뭐 해진 곳을 조금 이렇게 깊는 그런 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꿰매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네. 예.
1: 그래서 물건을 일정한 곳에 붙이다라는 뜻을 가진 달다를 써서 단추를 달다 라고 쓰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 예.
1: 또 꼬매다는요. 이거는

0: 비표준어예요. 근데 이제 강원, 경상, 충북 등의 지역에서 사투리로 쓰고 있다는 점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꼬매달 많이 쓰긴 쓰죠. 하지만 꿰매다가 맞습니다.
0: 꿰매다.
1: 윤영주님이 아, 나 왕가 사는 남자 보려고 중학교 때 역사 공부 안 했는데 섭포하지 마요. 진짜 이 꿰맨다.
0: 미안합니다.
1: 중학교 때 어떻게 알았어요? 이 영화 나오는 걸.
0: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1: 자기가 섭포 많이 했으니까.
0: 네. 예,
1: 미안합니다.
0: 미안합니다.
1: 그 왕사남 보셨죠?
0: 아, 봤죠. 영화관에서 봤어요.
1: 영화에서 저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0: 네.
1: 아, 진짜 마지막에 너무 슬프죠.
0: 저도 울었어요, 저도.
1: 저도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0: 눈물 훔쳤어, 진짜.
1: 팝콘이 다 젖었어.
0: 아, 저도 콜라가 젖었어요, 저도.
1: 콜라가 어떻게 젖어요? 아,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0: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1: 휘저라.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프로듀서 101 슬레이트의 All Little Girl.

0: 프로듀스 101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동서, 음주유엔 티맵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의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0: 있습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6: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1: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6: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1: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6: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7: 나아요. Now you.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8: 8시 15분 43초 막 흘렀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9: 네, 테디. 이번 주는 단추가 잘 달린 가을 옷이 필요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해안 지방 중심으로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전북지방 중심으로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5도 미만,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16도, 그리고 모레부터는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영남지방 흐리겠고요.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부터 수도권 영서지역이 비가 시작돼서 내일 밤에는 충청, 전북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부산 26도, 대구 25도, 광주가 27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네요.
1: 그러니까요. 네. 더 반갑네요.
0: 그러니까요. 또 좋아지셨네요.
1: 아, 그래요?
0: 역시 쉼이 최고야.
1: 아, 맞아. 휴식이 최고다.
0: 좋으셨죠?
1: 아, 너무 좋았죠.

0: 아 진짜 좋아 보이니까 약간 약오르네. 하지만 돌아오셨으니까 또
1: 네, 예,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해야죠.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키워드 뉴스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지뢰 폭발입니다.
0: 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발생한 폭발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전이었던 지난주 월요일 오전 11시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가 발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요. 이 간부를 포함해 모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사고 6일 만인 지난 27일 그제인데요.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가 또 감식이 진행됐고요. 어제 저녁 군 당국은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0: 예,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네, 그렇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게 확실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번 폭발로 다친 군인이 착용했던 장구류를 감식한 결과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는 폭약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성분은 북한군 목함 지뢰에 들어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권 차장은 이번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아군이 지뢰를 묻은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묻었던 흔적은 지난해 9월 발견됐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군은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조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예, 추가 조사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네. 북한군 지뢰로 판정이 돼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그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우리 군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0: 이 폭발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국방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걸로 보이고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폭발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 보고 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 증거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0: 예, 어제는 국방부 소속 의원들이 직접 비무장지대로 가서 폭발 관련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1: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현장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고요. 시점상 어제 저녁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당국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폭발과 관련해서 북괴 지뢰로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강경 대응입니다.
0: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러시아 편에 서서 네. 싸우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2명 네. 최근 한국으로 왔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비공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 거라고 밝혔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정부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허위 공보, 그러니까 거짓으로 규정하고 어제 외교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안드리 베시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 본부로 초치, 즉 불러들여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두 나라가 대외 비공개에 명확하게 합의하고도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공개했고 나아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강경 대응에 나선 거죠.
0: 예, 비공개 합의라고 하는데 북한군 네. 포로가 한국에 한국으로 이제 오기까지 네. 어떤 내용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1: 네, 기본적으로 외교부는 국제법 또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 북한군 포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이 사안을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 우크라 양측이 비공개 논의에 합의했다는 배경을 전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주요 채널로 해서 양측이 오랜 시간 합의를 이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북한 포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또 러시아로 돌려보내는 선택은 부담스러웠을

0: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이 네. 한국에 불만이 있어서다 이런 주장을 러시아 칼럼니스트가 했습니다.
0: 네, 드미트리 바비린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칼럼니스트가 국영통신사에 쓴 글에서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방공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는요. 내일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요. 북한군 포로가 국내로 송환된 과정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걸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우길기입니다.
1: 2026 아이치 네.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경기장 반입을 사실상 허용을 했어요.
0: 네, 우길기라고 하면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상황을 좀 보면요. 며칠 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장엔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로 우길기를 경기장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안에서 반발이 일어난 건데요.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개입이다. 또 우길기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부적절한 조치였다면서 우길기는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니다. 즉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1: 아하. 졸속 운영이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0: 네, 우리 배구 대표팀 어제 대만 경기 앞두고 오전에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훈련장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양궁장에 도착해서 결국 훈련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벌써 대회 중반인데 졸속 운영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흔들리지 않고 네. 연일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봉설인, 양지인, 오예진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도 김영남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대한민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한국 배드민턴 여자 복식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리고요.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대결합니다. 또 앞서 강호 카타르에 패한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늘 일본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또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오늘 저녁 일본과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네요.
1: 네,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평화의 무대 속 우길기입니다.
1: 우길기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가 좀 공유를 한번 하지. 속상합니다.
0: 공유가 되어 있을 텐데.
1: 돼 있는데 이렇게 될까요? 그러게요.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8546번님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우리 선수들 너무 멋집니다. 남은 경기도 화이팅! 하셨어요.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자, 이쯤에서 양수영 기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1: 피지블루의 It Takes Two 예, 맞아요. It Takes Two 띄워드리고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 태인의 빨간 책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나침반점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곳곳으로 밀리는 곳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수대교 지나서 고장차 있어서 계속 많이 밀리는데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30분 이상 걸리고 있고 다시 반포 지나야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광진구 일대 통과하는 데는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강 동쪽으로 두길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일대까지 지체고 50분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제2자유로가 차들 많이 늘어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홍운동 일대는 밀려 있고요. 분당 수서로도 전 시간에 사고 있었는데 지금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체가 그래도 좀 풀린 편인데요. 월릉에서 성수 쪽으로 의정부 방향은 노원구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부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부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 나가 함께하는
0: 부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펑펑 솟아나는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들,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 늘 이야기 속으로 도파민을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3주 만입니다.
2: 어, 네. 진짜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이 멤버 3주 만이에요.
2: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저요? 응. 중국.
2: 중국.
0: 어허. 예, 정말 하오 헌하오. 참 좋았습니다.
2: 오, 느낌 나는데요.
3: 잘하신다.
0: 감사합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이한솔 이제 편집자님이 이제 정식 배우로 데뷔를 한 케이스가 또 생겨버렸네요.
3: 건가요?
0: 어떠셨어요?
3: 저 정말 연기하시는 분들 모두 너무 존경합니다.
0: 아, 너무 잘하셨는데 왜요?
2: 아니 약간 안정형이라 그러신지 되게 차분하게 잘하셨어요.
0: 아, 잘하실 것 같아. 뭐든
3: 저 사실. 회사에서 팀원분들이 들으시면서, 팀장님 팀원분 들으시면서 어떡해 우리 한솔 과장 어떡해
2: 왜 우린 괜찮은데.
3: 그래서 우리... 아,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괴로우셨나.
2: 아니야.
0: 아니 전혀. 이 원래 아는 사람이
2: 맞아요. 아는 사람들 더 그래. 어, 왜 그래요 정말. 잘했는데.
0: 지인들이 보면, 연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2: 이렇게
0: 내 모습 너무 많이 알아서. 하지만
2: 아, 데뷔한 거니까
0: 편안하게 잘.
2: 데뷔작이니까.
0: 잘하셨어.
3: 데뷔작.
0: 아, 데뷔작이에요.
2: 데뷔작이니까.
0: 앞으로 이제 활약하셔야겠네요.
3: 아,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0: 자, 안나씨 앞으로도 이런 문자가 도착했는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5688님, 안나씨 남편 경주씨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머.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지만 수련회 무대에 나가면 바로 돌변하는 유명인사였어서 경주씨 알고 있어요. 역시 뭐라도 해낼 줄 알았는데 허안나씨 남편이 되었네요. 두 분 행복하세요 라고.
0: 허안나씨 남편이 뭔가
2: 뭐가 됐나봐요.
0: 되어야 하는.
2: 아니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 꿈이 서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대요.
0: 아 정말?
2: 네.
0: 이뤄냈네.
2: 네, 꿈을 이뤘어요.
0: 아, 경주 씨 축하드립니다.
2: 그리고 알았겠죠. 꿈이 이뤄도 별게 없다는 걸.
0: 아, 뭔 소리예요? 지금 안나 씨 안 만났으면 경주 씨 어떻게 살 거야?
2: 광주도 내가 그렇게 내가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경주 씨는 진짜 안나 씨 만나서 너무 행복하지. 경주 씨 맞죠? 듣고 계시면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예, 길게 보내면 100원 들어요. 짧게 보내면 50원인데. 보내주세요. 아, 경주 씨가 원래 조용한 편이지만 사실 개그맨을 하셨으니까 끼는 있지 당연히.
2: 아니 무대 올라온 갑자기 이상한 사람.
0: 다른 사람 되잖아.
3: 예. 무대 체질이시구나.
2: 맞아요, 목소리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갑자기 변해요.
3: 도널드도 그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2: 원래는 이런 스타일인데.
0: 명절 때 이제 라디오에 특별히 모셔봤거든요. 아, 텐션이 계속 올라가.
2: 그리고 돌아갈 때 한숨을 쉬더라고요.
3: 왜 왜요?
2: 잘 못해낸 것 같아.
3: 더 잘하고 싶은데.
2: 더 잘하고 싶은데.
0: 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2: 있어 욕심이 있어.
0: 자, 경주 씨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예. 태인의 빨간 책방 우리끼리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2: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바바박 깨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3: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도 극장 상영으로 시작해봅니다.
3: 때는 바야흐로 낭만이 넘쳐흐르던 20세기 초.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테스웰은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이 없다.
4: 이런 매도 타이밍을 놓치다니. 아, 오늘도 정신이 하나도 없군 지앤장.
5: 과연 테스웰, 흥분을 가라앉혀요. 자꾸 그렇게 화를 내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4: 아니 나의 속기사 허슬리양, 바쁜데 무슨 일이요?
5: 못 말리는 테스웰. 끼니도 있고 일만 하다니. 테이블 위에 놓은 음식이 다 씻고 말았잖아요.
4: 아니 거기 음식이 있었다니 깜빡했군. 무척이나 바쁘지만 한 입 먹어보지. 짭짭 짭짭. 허슬량도 한 입 하겠소?
5: 저는 영 입맛이 없어서 말이에요.
4: 저런 허슬리, 그렇다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자자 사형 말고 어서 한 입 하시오.
5: 아, 그럼 아주 조금만 먹어볼까나?
4: 한 입. 잠깐만.
3: 복스럽게 먹는 허슬리를 바라보는 테스웰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4: 아, 이 향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라일락만큼이나 향기롭고 꿀보다도 달콤한 바로 허슬리.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녀만의 향기가 아니었던가? 그래, 내 마음을 더는 숨길 수가 없겠군. 허슬리 양, 놀라지 말고 들어요.
2: 왜 그러죠?

0: 가수와?
1: 짓궂은 장난일랑 하들들 말아.
2: 아니요, 그게 아니요. 어슬리, 우리 결혼합시다.
1: 네? 태수야.
2: 눈물을 흘리다니 감동을 받았군. 맑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고 말았어.
1: 태수야, 당신 정말 너무해요.
2: 왜요?
1: 우린 이미 결혼했잖아요.
2: 뭐? 뭐라고? 우리가 결혼했어요 저희가? 대체 언제?
1: 태수야,
2: 저희가 결혼
1: 정말 잊었단 말인가요? 무려 어제.
2: 어?
1: 어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미운 사람.
2: 허슬리,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야근 탓이요.
1: 야근이 아내까지 있게 만든 답니까? 난 갈 테야.
3: 네, 허슬리 가지마. 가지 마시오. 오늘 내 반드시 갈 테 하겠어, 허슬리.
2: 아, 힘들다.
4: 갑자기 장혁씨로.
2: 네, 갑자기 외칠 때 무조건 장혁이죠. 네, 맞습니다. 정문재님이 못 살아. 이분들 연기 여기서만 듣기 아깝다.
4: 우리 오빠 공연 많이 보러 가주세요.
2: 오세요. 이희라님이 외야 시리즈 듣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약간 그렇게 설정이 돼 있네요.
4: 예.
2: 자, 방금 만나본 작품, 이런 작품이 있나 싶은데. 네. 제목이 뭔가요, 한솔 편집자님?
5: 네, 이 작품은요, 오웬리 단편선에 실린 바쁜 증권 중개인의 로맨스라는 작품입니다.
2: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나?
4: 아니,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2: 어제 결혼했는데 잊었다고?
4: 아니,
2: 이건 병 아니에요, 병?
4: 아, 어디가 아픈가 봐요.
2: 어?
5: 그쵸.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해진 거.
4: 아~
2: 메모리가 이게 넘쳐났나
5: 봐요. 네. 머리가 꽉
2: 저장이
5: 차서.
2: 안 되나 보다.
5: 네. 사실 되게 황당한 얘기고.
2: 안 믿겨요, 진짜.
5: 네. 근데 이제 이 일하느라 엄청 바쁘게 일하느라 어제 결혼한 것도 까먹었다는 게 사실 충격적인 얘기고. 근데 이제 사실 많이들 또 주식 창 키면 일반인들도 시간이 막 후딱 가잖아요.
2: 요즘 또 시간 늘어나가지고 더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5: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이 스쳐가고. 근데 저도 이제 막 목이 메는데 주식 생각을 하니까 지금.
2: 다 해낼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4: 아, 지수? 지나면 오른다며.
2: 조용해.
4: 예, 아, 죄송합니다. 네.
5: 근데 이게 그 1904년에 처음 발표된 단편 소설이에요.
2: 예.
5: 그래서 이제 사실 120년 전인데 그때도 주식 중개인 일이 너무 바쁘고 막 출근하자마자 전화, 전보, 막 주가가 계속 바뀌고 실시간으로 그 큰 돈이 막 오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 뉴욕에서 일하는 주식 중개인인데 네.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일을 한다고 묘사가 돼요. 근데 문득 이제 창밖에서 갑자기 라일락 꽃향기가 진짜 한 줄기 딱 불어오는데 그 향을 맡으면서 이제 내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드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2: 예.
5: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레슬리 양을 사랑한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 효율로 일하는 기계에서 갑자기 이제 막 뛰는 심장을 가진 남자로 변하는 거죠.
2: 예.
5: 그래서 일을 잠깐 멈추고 바로 이제 완전 상남자예요. 여자 책상으로 가서 바로 청혼해요.
2: 아, 그냥 바로?
5: 네, 결혼합시다. 근데 이제 너무 바쁘니까 예. 결혼하자는 얘기도 근데 빨리 대답해달라고, 나 지금 주가 바뀌고 있어서
2: 지금 내가 지금 얼마를 버리고 지금 고백하는 시간인데
5: 그러니까
2: 뭐 이렇게 되는
5: 빨리
2: 건가?
5: 대답해달라고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너무 놀라갖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일로 머리가 꽉 차서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렸군요. 우리 어제 저녁 8시에 모퉁이 옆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2: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 거죠? 와, 미치지가 않는다.
5: 그래서 이제 사실 오웬리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유머러스하게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딱 보여주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세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도 다 오웬리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20세기 초 뉴욕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잘 썼고요. 뭐 연애, 돈, 월세, 뭐 직장 생활, 뭐 이웃 간의 싸움 이런 식의 우리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눈물, 웃음 이런 게 같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작품도 사실 일에 막 빠져가지고 중요한 걸 까먹는 거는 현대인들한테 또 굉장히 익숙한 얘기잖아요.
2: 진짜 맞아요.
5: 예. 그래서 이제 오웬리의 이런 재밌는 단편들은 오웬리 단편선 책을 읽어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야, 재밌다. 단편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 정도?
1: 방금 소개드린 작품은 한 10쪽 안 되는.
2: 진짜? 네,
1: 한 10쪽 진짜 정도.
2: 그냥 출근길에 다 보겠는데요?
1: 맞아요.
0: 그냥 후딱 보겠다.
1: 네. 그래서 한 주에 한 편씩 연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발표할 때.
0: 그럴만하다. 네. 10페이지 정도면. 아, 재밌네요. 아,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어? 뭔가 했는데 까먹은 거. 뭔가 불안한, 찝찝한.
1: 그치. 그런 뭔가 중요한 있어. 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
2: 전 진짜 요즘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듣고 필기를 하잖아요. 방금 말한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0: 안 돼요?
2: 병원 가야 돼요?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2: 아니, 어릴 땐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다 받아 적었는데.
0: 그렇지, 그렇지. 기억해뒀다가 적어졌는데 이제 적으려고 하면 잘 생각이
2: 잘 생각이 안 나.
1: 내가 적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어.
0: 어머, 어머. 그럼 야, 맞아. 한 걸음 더 갔네, 한 걸음 더 갔어.
2: 내가 이걸 썼나?
1: 그쵸, 그쵸. 내가 필기해놓은 거 보면 기특해요. 이런 걸 썼고.
2: 나 어제 나 되게 똑똑했다.
1: 네, 그쵸, 그쵸.
0: 그래서 기록을 더 많이 남겨야겠네.
1: 맞아요.
0: 하루라도 더 똑똑한 나를 기록해 놓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헨리 단편선 중에서 바쁜 증권 중개인의 로맨스라는 작품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태인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나 이런 것까지 깜빡 잊어봤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워커홀릭인 맥스웰이 어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0: 네.
2: 여러분도 너무 바쁘거나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일 깜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 결혼식 가려고 헤어샵 들렀는데 다음 주였던 거야. 술을 엄청 마신 날 이상한 걸 깜빡하고 예전 집에 갔다가 경찰에 불려갔던.
0: 어머. 안 돼.
2: 깜짝 놀랐던 일 등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0: 예. 여러분들 사연 기다립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0: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듣고 왔습니다. 태연의 빨간 책방 안나 씨와 한솔 편집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 페이지 채워볼 시간. 나 이런 것까지 깜빡 잊어봤다. 인데 걱정돼요. 사연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5941님 건강검진 내일인 줄 알고요. 금식을 실컷 했는데요. 다음 주였어요.
0: 나이스.
2: 야,
0: 야 하루 또
1: 다이어트했다.
0: 공복으로.
1: 다이어트했다. 살 빠졌다.
2: 응원합니다.
0: 또 보시죠.
2: 네, 1131님 차 타고 출근한 거 까먹고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집 갔어요. 아, 차 어떡해. 다음날 출근할 때 생각나서 그날은 늦었네요.
0: 아, 세상에. 아 이건 좀 너무 심한데.
1: 저랑 같이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예. 주인님 막 이러면서 주차장에서 기다렸을 텐데.
0: 아하. 아, 주차 요금도 많이 나온 거 아니야 혹시? 에이, 아하. 그러지 않았기를. 0070번님은 아이 유치원 행사 날짜 착각해서 우리 아들만 한복 입고 등원했었어요.
1: 야. 좋았다 좋았다.
0: 야, 스페셜하다.
1: 관심 그쵸, 받았다.
2: 그쵸. 전통 수호하는 어린이.
1: 그러니까 훈장님 느낌으로.
2: 아 그렇죠 그렇죠.
0: 또 보죠.
1: 2832님 강아지 산책 시킨다고 목줄까지 챙기고요. 저 혼자 한 시간 산책하고 왔어요. 우리 집 강아지 얌전히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머 왜?
0: 또 나가야지 이러면 어쩔 수 없다.
1: 두 시간 해야지.
0: 두 시간 해야지 뭐.
1: 혈당 내려갔다 오케이.
2: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투명 강아지. 예.
0: 강아지 무조건 산책은 시켜야 돼요.
1: 그 줄만 매달 줄을 끄신 건 아니죠 설마?
0: 아, 그러니까
2: 그건 좀 약간
1: 주머니에 있었던.
0: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 볼 때 너무 무서웠겠다. 누가 뭐 개가 없는데 개 목줄을 끌고
2: 있어. 두명강아지
1: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 같기도 하고.
0: 아, 어, 그쵸, 너무 무서워. 예, 슬프고 무서워.
2: 사연 있는 집 같았을 것 같아.
1: 죄송해요. 예. 괜한 상상을 했어요. 예.
2: 4574님 친구랑 통화하면서 전화기 막 찾았어요. 근데 친구도 잘 찾아봐라 라고 대답했던 거.
0: 역시 이럴 때 유유상종 이런 거.
1: 잘 찾아봐. 예. 어디 있어? 가방 있는 거 아니야?
0: 야, 너 맨날 그러더라. 야.
1: 오, 정말.
0: 진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대단하다 대단해.
1: 귀엽다. 예. 2520님 저는 사진관을 하는데요. 저희 언니가 조카 사진을 찍는다고 왔는데 조카를 안 데리고 왔어요. 순간 모두 응? 응? 응? 물음표? 황당하고 웃겼네요.
0: 야 애기 사진 찍어야 돼. 그래서 잡아놨는데 애기를 안 데리고 나 왔어.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요. 예, 맛있는 거 드세요.
1: 상상 이상이에요.
0: 건강 챙겨야 돼. 김명선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두 번 먹었다가 저혈압으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약은 진짜 조심해야 돼.
1: 그래서 요즘에는 그 통에다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0: 적어놔야 돼.
1: 그 툭툭하면서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조심해야 돼. 혈압약 같은 건 진짜.
0: 명선님 같은 경우는 진짜 혈압약에 꼭 체크하세요.
2: 네. 그러네요.
0: 다시 따로 이렇게 개별봉 해가지고. 예, 포스트잇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아. 또 보죠.
1: 7394님 저는요 얼갈이 죽을 끓여놓고요 먹어야지 하고 가족여행 갔어요.
0: 아,
1: 얼갈이 죽.
2: 아, 아깝다.
0: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예, 있어요.
1: 아, PTSD.
0: 예, 네. 아, 저도
2: 한솥 끓여놓고.
0: 아니 저는 이제 고기 먹으려고
2: 네.
0: 해동을 해놓고
2: 네.
0: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행 떠나고 왔어요.
1: 전자레인지에 넣어놓은 채로.
2: 네. 그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0: 아...
2: 생태계가 이렇게 돼 있었나요?
0: 예, 거기 새로운 우주가 탄생이 돼서 많은 생명이 살고 있어가지고.
2: 그렇구나.
0: 제가 전자레인지 다시 돌렸어요.
1: 아...
0: 얘기를 또 하다니. 우와.
1: 근데 이 얘기는 들어도 들어도
2: 그러니까
1: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0: 아, 나 또 상상됐다. 아, 미안합니다.
2: 소름이 막.
0: 네, 미안합니다. 아유. 네. 자, 또 하나만 보죠.
2: 6920님, 전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날짜가 어제로 바뀐 걸 까먹고 있다가 2시간 전에 깨달았어요. 시험은 망쳤어요.
0: 한 학기 또 다녀야 되겠네.
2: 야.
0: 안 간 거 아니야?
2: 네.
1: 안 갔다고? 어머!
0: 지금. 어떻게. 아, 갔는 건가?
1: 시험 2시간 전에
0: 2시간 전에 간 건가?
2: 가긴 간 거.
0: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다. 그나마 출석만 해도 그래도.
2: 그렇죠. 아예 학창 시절 길게 보내면 좋잖아요.
0: 돈 들잖아. 돈 들잖아.
2: 돈 들잖아.
1: 아니 좀 장학금은 못 받는 건가?
0: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 예, 한번 껴안아 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요. 바나나 맛도 우유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0: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미름사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장진희 님이 아 우프네요. 다 내 얘기 같아.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볼까요?
5: 네, 이선우 님. 아 저는요. 입대일자를 잃어버렸어요. 머리도 못 밀고요. 부랴부랴 논산으로 향했죠. 10시 반 입소식인 걸 1시쯤 도착했는데 다행히 받아주더라고요. 머리는 그날 밤에 조교님이 밀어주셨어요.
3: 아, 이발병 또 있어요.
5: 이발병이
3: 있어요. 왜냐면은 입소했을 때 생각보다 머리가 길게 깎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5: 그치, 무서워서. 사람들.
3: 네,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6: 싹 밀어주시면
3: 싹 밀어줍니다.
5: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부랴부랴 가서 좀 덜 슬프지 않았을까요?
3: 그렇지.
6: 겨를이 없어서.
3: 안 받아주면 어떻게 오히려
5: 나 들어가야 되는데.
3: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6: 그렇죠. 예. 조교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을 것
3: 같아요. 엄청. 자, 신경 써라 쟤. 할 수도 있어요. 예.
6: 네, 건망증 주제로는 내일 아침까지도 얘기 가능하다고 김아른님이
3: 모두가
6: 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5: 아른님 내일 또 보내는 거 아니야? 건망증 주제로는 내일 아침까지도
3: 어제였어요. 제가 이렇게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뭉치니까 좋네요.
5: 너무 좋습니다.
3: 예. 같이 또 인사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7: 해버 굿데이.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안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청취자분께 커피 한 잔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시작하는 화요일. 오늘의 주인공은 8024번님이에요.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상형을 물어보시길래 키 큰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신랑이 키가 큰데 이러고 웃는 게 선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신랑이 그렇게 선하게 웃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그냥 자기 신랑이 다 그렇대요. 지금 저하고 남편분 소개팅 시켜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이 비슷한 경우를 어디서 봤거든요. 아무튼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이게 남편을 자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딱 키 크고 웃는 게 선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신원인가? 여러분 혹시 이분의 심리가 어떤 건지 파악되시는 아무튼 궁금증이 가득한 9월 2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